앞으로도 더욱더 여기 사시는 스님들은 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한국 불교와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고자.

0: 해야 되지 않나.
1: 1년에 단 하루 열리기에 더욱 특별했던 봉암사의 부처님 오신 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사이 모두의 마음엔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밝혀졌을 겁니다. 그 작은 등불은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지켜주겠지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봉암사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말입니다. 시끌벅적했던 잔치가 끝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간 봉암사와 봉암사의 스님들. 어떤 순간에도 마음 여여한 그 자리에서 스님들은 치열한 수행을 묵묵히 이어가실 겁니다. 봉암사 스님들, 꼭 부처님 되셔서 저희를 잘 이끌어주세요. 저도 불자로서, 가수로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정진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0: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물을 깨우고 스스로도 깨웁니다.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이정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곡사는 불화를 그리는 화승을 많이 배출한 도량이었습니다. 화승에게 불화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화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술로 수행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천년 고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0: 충남 공주 태화산 동쪽 산허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마곡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죠. 하늘에서 보면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1: 마곡사는 손꼽히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서로 도는,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그런 형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는 그러한 지세를 수행에 긴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마곡사는 6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하면서 크게 번창했죠. 마곡사의 정문은 해탈문입니다. 속세 넘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살던 천신이었던 사천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창건 당시 마곡사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정각이 마곡사 남쪽 영역의 중심인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7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신 일반적인 영산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2: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7불을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1000불을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 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1000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0: 마곡천을 건너면 북쪽 영역입니다. 중앙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동포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부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승원의 불교 문화가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종, 목어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를 오면서 탔던 가마인 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대에 내거는 괴불로 한국 불교만의 문화입니다.
1: 괴불은 걸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0: 마곡사의 중심 법당은 대광보전입니다.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이라고 부르는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나카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전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삿자리입니다. 가난한 앉은뱅이 노부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삿자리를 짰는데 다 짜고 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내부에는 벽화들까지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의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마곡사의 가장 뒤쪽, 가장 높은 곳에는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흔치 않은 중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웅보전은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 공간은 하나입니다. 덕분에 높은 층고가 확보되면서 더 웅장한 부처님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이곳의 나무 기둥은 신도들의 보물입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가깝고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죠.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사찰의 면모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창고로 쓰였던 고방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시에 쓰던 사다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명당에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던 천년 고찰. 불화로 마음길을 닦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나 당했다!
8: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4: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자,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라님 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해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임기척도 없고, 설마 살아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0: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1: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2: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1: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3: 아,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4: 내 말이.
3: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4: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3: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4: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3: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4: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5: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5: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합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6: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1: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5: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7: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서 사고를 지킵시다.
1: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8: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1: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3: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4: 청주 용화사.
3: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걸까?
4: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3: 아니.
4: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3: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4: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 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3: 아,
4: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용화사로 고고!
1: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0: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 어? 어?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0: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2: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그 사정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0: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2: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0: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0: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4: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0: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일곱 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일곱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청투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5: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0: 어마어마하지.
5: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0: 궁금하냐?
5: 응!
0: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여왕때로 돌아가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7: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6: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7: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5: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5: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5: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5: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도갑사.
5: 도갑사?
0: 응.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0: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 쌓인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고.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4: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5: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1: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1: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1: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1: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4: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6: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4: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이리 괴로워하십니까?
6: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4: 실수라니요?
6: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4: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6: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0: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1: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인재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데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3년 전 강릉을 덮친 산불로 전소의 아픔을 겪은 인월사가 새로운 전법 도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현대인을 수행으로 이끌 이색적인 단맛센터를 낙성하며 한 걸음씩 사회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진관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백초월 스님의 82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진관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진관사 태극기가 보물을 넘어 국보로 지정되길 염원했습니다. 전국 승가대학 교수사 스님과 학인 스님들이 모여 간화선 실천과 AI 활용 교육법을 공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가 주관한 행사에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간화선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교법사 창설 81주년을 맞아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인가를 받은 교법사 5명이 탄생했습니다. 신임 교법사들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불교 정신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며 공양 올리는 신행단체가 있습니다. 13년째 천도제나 대형법석에서 무용을 공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서울조계사의 향무용 공양팀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릉 인월사가 전국 사부대중의 자비연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픔의 현장은 새로운 신행 공간으로 거듭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현대 사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중창된 인월사 단맛센터 낙성법회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2023년 거센 불길이 강릉 일대를 덮치면서 대웅전과 관음전, 어린이 법당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강릉 인월사.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전국에서 모인 원력은 3년 만에 이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릉 인월사가 지난 27일 단맛센터 낙성법회와 원불봉안 점안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2: 불사에 공덕을 쌓아주신 모든 대덕 스님들, 제가불자들, 많은 분들의 공덕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정진하고 부처님 법을 절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산불로 폐허가 된 자리에서 재건의 불씨를 살린 건 전국 사부대중의 자비연대였습니다. 산불 직후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전국 비구니회 스님 500여 명, 월정사와 현덕사, 중대사자암, 불국사 자원봉사단, 포교사단 등이 수차례에 걸쳐 성금을 모여나며 복구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기업과 불자들의 임시법당 건립 기부와 설계 지원까지 더해지며 재건 불사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3: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이런 법당을 짓고 성센터를 해서 오늘날 사찰의 중심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 무너진 절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꺼진 원력을 다시 밝히고 그 고통을 수행으로 삼고 인원사를 다시 세운다는
5: 23년도에 큰 불이 나고 난 후에 이곳이 이렇게 강릉 랜드마크로 바뀌어가듯이 강릉도 우리 신자분들의 마음 부처님의 큰 뜻에 같이 함께하면서 아름답게 변화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인월사는 전통 사찰의 정신은 이어가면서도 현대건

0: 건축의 미학과 기능을 담아낸 새로운 형태의 현대 사찰입니다.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고 수행과 신행, 교육과 문화활동이 함께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사찰이 단순히 기도와 수행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불교 문화를 전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1: 세계인들이 한번 이곳에 와서 이 보량을

0: 이는 아마 인얼사가 세계적인 이런 사찰, 온 세계와 연결된 이런 사찰로서 아마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요.
1: 산불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전국 4부대 중에 자비연대라는 거룩한 불사로 극복해낸 인얼사. 아픔을 치유한 연대의 힘은 새로운 신행 공간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2: 나라를 빼앗긴 암흑기, 일장기 위에 태극을 덧칠하며 불굴의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백초월 대선사. 스님의 독립운동 거점 호국도량 서울 진관사에서 스님의 순국 82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진관사 태극기를 이제 국보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일제강점기 진관사를 거점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치며 불굴의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백초월 대선사. 스님의 순국 82주기 추모 다례제는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도 오직 조국 광복만을 서원했던 고귀한 정신을 기리려는 사부대중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4: 야,

0: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도 신임이 진관사에서 피워올린 호국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당차게 서운했습니다.
1: 백초월 큰 스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로 성장할 것을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
0: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은 1919년 3.1운동 이후 비밀결사 조직을 이끌며 상해 임시정부로 군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스님은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고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6월 청주교도소에서 순국했습니다.
2: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주신 태극기를 통해 세계인들과 함께 문화와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국도량 진관사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대선사의 애국정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선양하며
0: 지난 2009년 진관사 칠성각 해체보수 과정에서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한 장의 천, 바로 초월 스님이 숨겨놓은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일장기 위에 사교와 은태극을 덧칠한 이 태극기는 일본을 딛고 반드시 독립하겠다는 비장한 항일의지가 서려있는 역사적 유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서 옷깃에 배지로 착용하기도 한 진관사 태극기는 국가유산청에서 국보 승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백초월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보다 봉사, 갈등보다 화합, 분열보다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4: 굳은 지조, 빼어난 글씨와 웅변, 호탕한 기계, 그리고 끝내 끊기지 않았던 반일 정신이 영원히 후대 가슴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면서
0: 어린이와 청년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도량에 울려 퍼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백초월 스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태극기의 가치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때는 품는 것조차 목숨 걸어야 했던 눈물의 깃발이 이제는 전 세계인과 문화로 소통하는 자랑스러운 상징이 된 데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진관사는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을 위한 노력과 초월 스님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학인 스님들이 참선 수행의 정소인 간화선 실참을 위해 모였습니다. 같은 시각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는 교수사 스님들은 AI를 활용한 승가 교육의 혁신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교학과 수행의 열기로 가득했던 조계종 학인 수행 프로그램과 상주 교수 세미나 현장 박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의 조계종의 대표적인 승가 교육 행사인 학인 수행 프로그램과 상주 교수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자리는 학인 스님들에겐 간화선 실참을, 교수사 스님들에겐 AI 활용 교육법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상주 교수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경전학습을 효율화하는 교수 방법론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입제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이 대독한 입제사를 통해

0: 학인 스님들의 정진을 당부하고 교수사 스님들의 교육방법 연마를 격려했습니다.
1: 오늘 이 자리는 학인 스님들이 교학과 수행을 겸수하여 수행자의 안목을 바르게 세우는 장엄한 법석이자 교사 스님들이 불조의 가르침을 탁마하는 수승한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0: 입제 법문에 나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가나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올바른 점검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목 있는 선지식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2: 가나선은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체험이 없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완종사를 의지해서 체험을 해야지 이 가나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혼자 체험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0: 수불 스님은 나홀로 수행에 갇히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 끊임없이 하두를 점검받고 부딪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러니까 나무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도 하고 법문도 듣고 정진을 통해서 자기 점검도 하고, 내가 화두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화두가 제대로 잘 들고 있는 건지 잘못 들고 있는 건지.
0: 가나선 실참으로 수행자의 안목을 세운 학인 스님들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육 혁신을 깨하는 교수사 스님들, 교학과 참선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스님들의 발걸음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금정총림 법어사가 불교 발전에 헌신한 모구당 성호 대선사의 덕화와 가르침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27일 경내 보재루와 부도전에서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덕민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모구당 성호 대선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제와 부도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문도 대표 초안 스님은 은사 스님의 부도와 비가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신 어른 스님들과 사부대중 공덕에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 유지를 받들어 화합하고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높이 약 210cm, 폭 75cm 크기인 부도비는 거북이 모양의 귀부와 용문양을 새긴 전통 양식으로 조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법사 창설 제81주년 기념법회 신임 교법사 품수식이 열렸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정식 인가를 받은 교법사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보리심과 자비심으로 학생들 곁에 서겠습니다.
5: 전국 종립학교 중고교 학생들에게 불송종자의 씨앗을 심는 교법사들이 두 손을 모아 정법을 펼칠 것을 발언합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법사 창설 제81주년 기념법회 신임 교법사 품수식이 열렸습니다. 안정수 전국 교법사단장은 입제와 정진, 회향에 빗대어 전국의 신임과 현직, 퇴임을 앞둔 교법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6: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5: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교법사단의 하루하루가 불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날들이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정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법사단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포교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씨앗을 심어주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불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5: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해동중학교 구승욱 법사를 비롯한 5명의 신임 교법사에게 품수증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정식 인가를 받은 교법사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8: 개개인마다 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깨우쳐주는 게 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0: 신심 있는 불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1: 한편 안 교법사 단장은 각각 오는 8월과 내년 2월 정년 퇴임을 앞둔 이동배, 이학주 교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전국 교법사단은 청소년 포교 최일선에서 중학교 종교 교과서 발간과 청소년 출가자 발굴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전법 원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합창단이나 연희단 같이 문화 공연을 펼치는 신행단체는 규모 있는 사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불교 정신과 아름다움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신행단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수행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조계사 향무용 공양팀을 윤호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3: 챙챙거리며 노쇠 특유의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바라소리가 조계사 불교대학 건물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의식을 돕는 법구 역할을 하는 바라는 평소와 달리 스님들이 아닌 우바이들 손에 들렸습니다. 진원과 법구 박자에 맞춰 그동안 연습한 바라춤을 따라 해보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지고 아이돌 그룹의 군무처럼 서로가 하나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바라와 함께 할수록 불자로서의 신심은 깊어져만 갑니다.
4: 바라춤을 작년 가을부터 스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춤이라기보다 기도, 그 자체가 기도로서 너무 엄숙해지고 장엄해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3: 2013년 연희단에서 별도 신행단체로 새롭게 뿌리를 내린 조계사 향무용 공양팀. 13년째 연등회나 천도제, 대형 법석에서 무용을 공양으로 승화시켜 문화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용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하며 현재 13명의 팀원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살풀이와 지전춤처럼 전통무용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바라춤이라는 의식무로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5: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표출이 되면 무용은 앞, 가, 무가 바라로서 내가 표현되지는 게 아니라 동작으로서 법을 짓는 거거든요.
3: 진원을 직접 손으로 써가며 박자를 익히고 잘못된 동작을 수정하길 여러 차례.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지도하는 스님과 열정 가득한 우바이들이 만나 하나의 의식이 완성됩니다. 이름은 바라춤이지만 바라춤을 추는 이들에겐 단순한 예술을 넘어 수행의 한 방편으로 다가옵니다.
4: 묵직한 바라를 들고 춤을 추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그 바라의 맑은 소리랑 그리고 저 스스로의 그 몸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도 정화가 되는 것 같고
3: 부처님께 향을 공양 올리듯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무용을 연습하는 우바이들의 원력이 불교 문화 전승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공주 마곡사가 제77주기 백범 김구 원종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생을 추모했습니다. 지난 26일 경례 특설 무대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 증손녀인 김영 헤리티지 대표이사, 송무경 공주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백범 원종 스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 모두가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발언한다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송무경 공주 부시장은 선생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받들어 자유와 인권, 평화가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추모했습니다. 경남 남해 수국명소인 용문사가 수국축제를 열고 시민과 불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27일 경례 특설 무대에서 주지 승원 스님을 비롯해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제2회 수국사찰 남해 용문사 수국축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국 감상에 더해 지역 가수와 공연팀이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은 모든 분들이 수국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남해의 경관도 마음에 함께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13교구 말사인 용문사는 조선 숙종 때 수국사로 지정돼 왕실의 보호를 받은 사찰로서 경능관과 익능관이 발급한 수국사 금패가 있습니다. 불국사 미국 포교당 반야사 주지 현철 스님이 미국 상공회의소

경제인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와 참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현철 스님은 지난 24일 LA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불교 문화와 참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스님은 미국 경제인들에게 쾌락적인 삶만 추구하다 죽으면 꿈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다음 생을 자기 뜻대로 찾아갈 수 없다며 업력이 아닌 자기 의지대로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 여러 고찰에서 체험하고 정신적 치유를 얻는다며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 동문회 화합과 청년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일원에서 제22회 전국 동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와이즈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임문우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류안하 총장, 전병길 경주특별지부장 등각 지부회원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문우 회장은 동문과 대불련 후배들이 지혜로운 눈으로 새로운 6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재식을 마친 동문들은 100주년 기념관 앞마당에 마련된 법궤도를 돌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0: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3: 만약 대승의 사람이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성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어 스스로 지혜를 비추어 보아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제망중 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홍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검정사나 선찰대본산 검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천사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나비

0: 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1: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6: 정말요?
5: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7: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6: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8: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6: 설치했어요.
9: 당했다!
10: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1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6: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3: 찾는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4: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15: 그렇습니까?
16: 28년 전이라고요? 네?
15: 28년 전이라고요?
14: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13: 예쁜 여자들! 쭉!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산신중주림신 주야 신중주가신 주하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 의심 금고 마군 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물 산신 호삼보 하물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수히 많은 생을 거쳐 깨달으니 붓다가 되셨듯이 헤아릴 수 없는 인고의 시간 끝에 조성된 아주 특별한 불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0: 육군, 해군, 공군. 3군 본부의 영외법당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백만 원력 결집으로 탄생한 호국불교의 총본산입니다. 2020년 가을,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가 2022년 준공을 마쳤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식으로 부처님을 모시지 못했죠.
1: 홍제사 법당을 왔는데 하얀 석고 부처님이 계셔서 여기는 백의관세음보살님을 오신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스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 백의관세음보살님도 빌려서 오셔놨다. 주지 스님이 금강경 백일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 스님하고 열심히 백일기도를 해서 내가 이 부처님을 분명히 화주에서 모실 것이다. 우리 스님의 목소리만 듣고 제가 기도해가지고 100명을 화주를 딱 받았습니다.
0: 군종특별교구 홍제사의 위상에 걸맞는 여법한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발언. 매일 새벽 주지 원경 스님과 금광화 보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갔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성상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소식에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이 한다름에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그토록 뵙고 싶었던 부처님이 은은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듯한데요.
2: 사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물을 이제 뵙는 날인데 좀 약간 뭉클한데요. 또 저희 절에 온다 오실 분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거룩하고 또 좌대까지 맞춰지게 되면 정말 큰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3: 현장에서 이렇게 가까이 볼 때는 큰 부처님처럼 여겨질 텐데 홍제사 법당이 워낙 커서
2: 그렇죠.
3: 거기 모셔놓으면 아마 적당한 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삼국유사를 읽다 보니까 문무대왕께서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을 하시는데 그래서 삼국통일을 하시고 통일된 조국을 둘러보셨는데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고 전 국민이 상처를 입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전쟁에 사용된 병기를 전부 모아서 매장을 하고 그 위에 무장사라고 하는 사찰을 건립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병기를 사용할 일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거기서 사실 힌트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없는 그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3군의 장비를 녹여서 부처님을 한번 조성을 해야 되겠다.
0: 살상의 도구인 무기를 녹여 평화의 상징인 불상으로 재탄생시키는 최초의 작업. 작가의 혼이 빚어낸 부드러운 상호에서 자애로움이 묻어납니다.
5: 저는 항상 작업을 하면서 이 조형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 완성된 느낌이라는 게 하나의 터치가 아니라 이 터치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선을 만들고 그 선이 어느 한 구석 매침 없이 꺾임 없이 그냥 부드럽게 하나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걸 추구를 해요. 그게 뭐 터치가 들어가든 아니면 매끈하게 표현하든 그런 선들

0: 갖고 있는 모든 걸 퍼부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그렇게 잡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온화하고 자애로우면서도 굳건한 원력이 느껴지는 불상. 이 시대의 불모로 손꼽히는 서칠교 작가는 홍제사 불상을 위해 2년 동안 정성을 쏟았는데요. 그런데도 본격적인 불상 조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반적인 불상이 청동과 금으로 제작되는 데 반해 홍제사에 모실 부처님은 군대와 호국의 총본산에 어울리는 철불인데요. 불상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흙으로 완성한 부처님과 똑같은 형상이 나오도록 정교한 거푸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상의 규모가 크다 보니 부위별로 분리해서 떼어냅니다. 녹인 쇳물이 고루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거미다리 모양을 한 독특한 모양의 틀도 제작했습니다. 비로소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난 셈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런 육군, 해군, 공군. 3군에서 활약하는 전국의 군법사 스님들이 홍제사에 모였습니다. 홍제사를 군불교의 총본산이자 미래 불자 양성의 구심점으로 삼아 10만 군불자 양성을 이어가겠다는 큰 원력을 품은 분들이죠. 군복 위에 갖춘 약식의 가사는 이분들의 정체성이 군승, 곧 군인이면서 동시에 스님임을 보여줍니다. 1968년 11월, 현대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다섯 분의 군승이 배출된 이래 지난 58년 동안 군포교의 최일선에서 지치고 힘든 젊은 장병들의 스승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때론 형님이나 아버지처럼 따스하게 어깨 토닥이며 인생의 등대 역할을 도맡아 왔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가 아니면 결코 해내지 못할 힘들면서도 보람이 큰 자리입니다.
2: 저희는 1년에 두 번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원 육해공군 군승 전원이 이렇게 모여서 안거를 합니다. 근데 마침 이 안거 때 맞추어서 이런 좋은 그 불사에 대한 기도를 좀 드리려고 전체가 다 한 자리에 모였고 또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뜻을 함께해서 기도를 올리니까 아주 이 불사가 잘 원만하게 성취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사기간이 굉장히 좀 예상보다 길어졌고 또 그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이랬기 때문에 공사를 끝내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군승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이 불사를 꼭 성취해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워줬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어렵지만 불사를 이렇게 완수할 수 있게 되어서 함께 해주었던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런 원으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소속으로 한국불교의 호국정신을 계승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30여 분의 스님들. 스님들은 군에선 군종장교의 신분으로 350곳이 넘는 전국의 군법당을 누비며 장병들과 불자 장성들, 부대 인근의 불자들까지 2년 닿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신심

0: 이토록 많은 스님들이 홍제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만으로도 곤불교의 미래가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모두의 염원을 담은 발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1: 육군, 해군, 공군의 군승들이 각자의 소임을 잠시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지혜로운 부처님이시여, 원하옵건대 홍제사 본존 철불이 스승한 날 이 도량에 원만히 봉안되시어 이로부터 영원히 상주하시며 자비의 빛으로 두루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생의 도구였던 무기를 녹여 자비의 형상으로 조성하였으니 이는 단순한 불사가 아니라 폭력에서 평화로, 분열에서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깊은 원력의 표현이옵니다. 이 철불의 자비 원력이 군 구석구석에 고루 스며들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나라를 지키는 이 자리가 곧 보살 행위의 도량임을 깊이 깨달아지이다.

0: 폭력에서 평화로, 분열에서 화합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발언이 아닐까요? 부산 금련사에서 홍제사 불사를 위한 기금을 전달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 저도 같은 군승으로서 우리 3군 본부 부처님 모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마음을 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금련사의 주지 소임을 살고 있으면서 큰 돈을 이렇게 또 보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걸 허락해 주신 군종교부 장수님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같이 마음 모아주신 우리 금련사 신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군본부의 철조 부처님이 모셔지면서 호국불교의 그 불꽃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드립니다.
2: 스님! 예. 스님에서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3: 맞습니다.
2: 이게 군인과 스님을 같이 하시는 지금 특이한 일인 것 같은데요.
3: 네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군 생활이 16년 차인데 처음에 절에 있다가 입대를 해서 이 전투복을 입었을 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대승보살의 그 일 자체가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 대중들과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고 또 옆에서 항상 보살피는 그 역할처럼 사실 이 군법사라는 이 군승이라는 길 역시 여러 장병들과 함께 국가를 지키고 또 함께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표방하는 대승보살의 그 길과 닮아 있고 또 그 길 중에 하나의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군승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홍제사 대웅보전에 모셔질 새로운 불상. 주물 과정에서 각 군을 상징하는 무기의 부품을 함께 녹일 예정인데요. 육군은 전차의 궤도, 해군은 경비정 엔진의 피스톤, 공군은 전투기의 조종간이 기증되었죠.
4: 대한민국 공군은 국가를 수호하는 영공의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데 계룡대 홍제사 우리 부처님은 3군 본부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총 본산인 홍제사 부처님께서 전투기 핵심 부품이 녹여져 있는 이 부처님이 조성된다면 그 부처님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의 큰 수호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국가가 운영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은 바로 군사력,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몸에, 부처님을 조성하는 데 녹임으로써 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0: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본다면 자비무적, 바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온화한 이 자비는 어떠한 적들도 다 이제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이제 그런 자비무적의 상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차 일부를 갖다가 부처님 모시는데 넣게 되었습니다. 전차의 궤도 바퀴는 단지 차량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몸에 녹아난 이 궤도는 이제는 더 이상 궤도 바퀴를 넘어서서 궤도를 넘어서서 법륜이 굴러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주물 작업을 하는 날. 스님과 불자들이 작업장을 찾아와 일심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0: 군과 국가의 자산인 무기의 일부를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는 일이 아니지만 국태민안과 평화를 기원하는 호국불교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 육해공군의 장비의 핵심 부품이고 상징 부품을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그거를 잘 녹여서 스님을 거룩하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잘할 수 있게.
0: 그 뜻이 원대하기에 평생을 쇠와 함께 살아온 철공 장인에게도 떨리는 순간입니다.
3: 호국불교 총본산 계룡대 홍제사에 모시는 그런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염원을 담아서 부처님을 모시면 후대에 우리 한국 불교와 또 우리 한국의 국군 육해공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원을 담아서 축원을 했습니다. 네.

0: 펄펄 끓는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서 굳히는 작업은 원본이 되는 불상을 조성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거푸집 안에서 흙으로 빚은 원래의 불상은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 청동보다 훨씬 투박하고 변형이 심한 철이기에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1: 지금 한 1700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쇠를 녹이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라 그럴까 되게 좀 와일드합니다. 와일드하고 그 쇳물을 녹이는 것도 그렇고 그 주변의 온도 그리고 쇳물이 흘러내릴 때의 어떤 그 색감 이런 것들도 청동 주조보다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또 훨씬 더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마침내 불상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1: 최초의 흙으로 부처님 조성을 먼저 합니다. 하고 나면은 저희가 다음 단계로 그 주조를 하기 위한 음각의 틀을 제작을 하게 돼요. 그 틀 안에 다시 이제 지금 왁스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또 그 부처님과 같은 모양을 떠내게 되고 오늘 보신 저거는 그 왁스 위에 다시 세라믹 셀이라는 걸 코팅을 해서 주조를 할 수 있는 그 주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주조 틀 안에 지금 오늘 쇳물을 붓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작업은 그 주조 틀 안에 있는 쇳물을 부은 거를 식혀서 그 틀을 제거를 하고 조각조각 나 있는 그 부분들을 용접을 통해서 다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흙으로 만들었던 그 부처님의 모습이 털로 바뀌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거푸집에서 꺼낸 불상의 조각조각을 연결하는 작업. 원형의 섬세한 선을 살리기 위해선 처음 불상을 조성할 때 못지않은 세밀한 작업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쪽같이 사라지는 용접의 흔적들. 불모인 서칠규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하고 불교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인재입니다. 조각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반석으로 한국 전통의 불교 조각을 현대적인 예술 감각으로 발전시키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죠.

0: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잊고 철부를 연마하는 장인들. 굴두와 몸체를 연결하기만 하면 완성이 멀지 않았는데 굴모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1: 근데 선생님이 보는 눈이 애매해서 그렇지. 네. 지금 이렇게 깎고 놓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0: 단순한 조각 작품이 아닌 스님과 불자들이 귀의할 성보이기에 고집스러울 정도로 완벽을 기하고 싶은 것이 작가의 마음입니다.
1: 오른쪽에 볼륨 조금만 조절하면 될 것 같아. 스님 조립을 다 하고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가 하는 그런 수정사항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정할 것들 하면서 좋은 상을 만들어내야죠.
0: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상호의 느낌이 크게 달라지기에 최후의 순간까지 온 마음을 쏟습니다.

0: 작가분이 확실히 쇠 연마도 잘하시네. 쇠로 조각을 하시네.
1: 근데 사실 흙하고 쇠는 또 다른?
0: 아,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손을 잘 봐도 작가분이 오셔서 손 보는 거하고는 아주 그냥 차이가 많네요.

한편 서칠교 작가의 작업실에선 작은 불상의 채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홍제사 대웅보전의 벽을 장엄할 천분의 원불인데요. 기계로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일일이 손으로 색을 입히는 일은 서칠교 작가의 평생 도반인 박혜상 작가가 맡았습니다. 박혜상 작가 역시 홍익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미술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불교 회화 작가로 활약하고 있죠. 고된 작업이지만 많은 분들의 발언과 원력이 담길 생각을 하면 붓질 한 번도 가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미륵불 다섯 분의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천분의 불상 가운데 똑같은 형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지극한 정성에 있습니다.

0: 법당이 미술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처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그 바깥에 약사여리 부처님, 그 바깥에는 미륵 부처님, 그 다섯 분을 모티브로 나머지 작은 천불도 만들었는데, 또 채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채색을 하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진짜 인간의 삼라만상을 다 여기에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미래 천년을 갈 지금 우리 시대 불상의 모습입니다.

0: 도대체 여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1: 아, 여기는 이제 새롭게 모신 신중 탱화입니다. 아직 그 사부대중에게는 공개 안 됐는데 살짝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중 탱화에는 104위 신중이라 그래서 104분의 신중분들이 모셔지게 되는데 저희 홍제사 이 신중탱은 총 105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의승을 일으켜서 구국을 했던 그런 스님들 다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광배를 지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속 5계를 주신 원강 법사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한 개의 활로 전쟁을 종식시켰던 김윤회 승장의 모습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김윤회 승장님 같은 경우는 지물로 이제 화살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이제 모습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충남 지역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조선시대 때 영규대사의 모습이시고요. 그다음에 서산대사와 삼양대사는 또 사제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저렇게 같이 위치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2: 법당 장엄이 끝난 후 완성된 불상이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인해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도 이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홍제사가 건립된 후로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부처님을 모시고 불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복장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아직은 하나의 조각상에 머물렀던 불상이 만중생의 귀의처로 거듭나는 시간. 동학사 주재이자 한국불복장연구소 소장이신 경원스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셨는데요. 부처님의 오장육부를 상징하는 후령통과 조계종 원로의원 보광대종사가 태국에서 이윤해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 군승들의 전시가사와 군불자들의 원력을 담은 2만 장이 넘는 발언문이 견고한 철불의 몸 안을 채웠습니다.

0: 특히 이번 복장의식은 지공대사와 나홍대사, 무학대사의 맥을 이어 계룡산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전해지던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어 한층 의미가 있었는데요. 홍제사가 건립된 연원과 본존불을 모시기 위한 불사의 원력, 본존불 조성 동참자의 명단도 주지 원경 스님이 빠짐없이 기록해서 함께 봉안했고, 21 보람의 전투기와 같은 육해 공군을 대표하는 주요 무기의 모형이 부처님 좌대 안에 안치되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더했습니다. 훗날 이런저런 이유로 성보를 여는 날이 온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21세기 오늘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 있겠죠.
1: 이제 불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처음에는 불사가 단순히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들에 처하면서 사람과 그다음에 상황을 대할 때 부처님처럼 대하는 게 곧 불사구나라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찰이 이루어지고 한 번에 부처님이 모셔지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과 또 처하는 상황마다 부처님으로 대하는 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불사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불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방에 앉아있는 일도 수행이지만 이 불사를 하는 것도 수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마지막으로 복장의식까지 마친 불상을 좌대에 모시는 작업. 다 같이 호흡을 맞춰 조심조심 부처님을 당신의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0: 바람 같은 거 좀 한번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아, 뭐 제 바람이야 딴 거 없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 부처님하고 많은 교감하실 수 있도록 그게 제 바람입니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스님과 어산종장 동환스님의 집전으로 점안법회가 성대하게 거행됐습니다. 몇 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부처님이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시고 군종교구장 법원스님의 점안의식이 이어졌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에 그리고 군표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입니다.

0: 승!
1: 승! 줄을 잡으시고 대웅전을 향해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0: 홍제사 대웅보전의 편액은 조계종 종정예하이신 성파 대종사께서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1: 지금부터 계룡대 홍제사 낙상목회 및 공굴식을 공행하겠습니다.
2: 홍제사는 육해공군 상금본부가 자리한 계룡대의 호국군료 총본산으로서 2020년 백만원료 결집군사의 주요 사업으로 군 장병들의 신행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염원 속에서 창건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 육군의 전차, 해군의 군함, 공군의 전투기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경광로 안에서 하나로 녹아들어 마침내 부채미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첫 대면하면서 느끼기에 과연 부채님 오늘 나한테 어떠한 인상을 주실까를 들어오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앉으면서도 보고 일어나서 보고 이 자리에서도 봤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이십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부드러운 미소.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사천왕 아시죠? 사천왕. 네. 사천왕이 이제 이유. 그 불법을 지키는 거예요. 불법을 지키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한 나라 축소에서 예를 들면 호국을 지키는 거죠. 호국의 그 원형이 바로 군인의 원형이 사천왕이다. 그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정토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가 나라다. 그 호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호국이요. 호법신장과 우리 군인들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 표창자 계룡대 홍제사 금강하 이미수 물사 원만 성취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여기가 이제 구심점이 되니까 구심점이 생겼다는 것은 또 원동력이 하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후배 각지에 다 흩어져 있지만 여기를 구심점으로 또 원동력으로 여러 좀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도량으로 앞으로 좀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이제 전국 어디에도 없고 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밀리터리 템플스테이를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군본부와 함께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좀 구상을 해서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 도량을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 그 이 불사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많은 고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한번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감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들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이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이 되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세음보살님들이 뭐 저의 기도나 바람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동참하신 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안 보는 곳에서도 많은 기도를 하신 것 같아. 그분들의 원력이 그런 관세음보살님들을 저한테 보내주지 않았나.
0: 장차 군포교의 전진기지로서 군장병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신행의 장을 펼칠 계룡대 홍제사.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바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무기를 녹여 부처님을 조성했습니다. 사부 대중의 염원으로 완성된 홍제사 부처님은 누구나 쇠처럼 단단한 신심과 원력으로 지혜로운 불

각자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겠죠.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생명들이 불보살님 자비의 품 안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히된 지 오래지만 간호람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

성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가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가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가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의 섬, 가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에 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 의원 선사의 의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순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이왕 임제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임제가 시중하여 말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 도라는 게 이제 이걸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요걸 이제 도, 법, 마음, 부처, 선, 뭐 진여, 자성, 방패도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도를 배운다 그러는데 이건 배워서 뭐알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말이 그런 것이고 이거는 원래 우리한테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원래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본래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 이게 탁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익숙해지는 거. 이게 있어도 우리가 이게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됐고 또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아는 쪽으로만 우리가 늘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한번 이렇게 확인되는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서툴고 낯이 설고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기 이제 익숙해져야 돼. 그게 이제 공부고 뭐 있는 걸 그냥 원래부터 누구한테는 있는 게 이렇게 한번 확인되는 거지. 확인되는 거고 이게 이제 확인되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널리 쓰던 일이고 누구한테나 있는 거라는 그 말이 이제 조금 납득이 되죠. 예.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확인되는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 속에서 늘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많이 모르니 그쪽으로만 쳐다보고 살다가 문득 이제 눈길을 돌려가 뭐 눈길을 돌린다 할까?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는 거죠. 이거는 뭐 안다 모른다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이제 탁 와닿으면 원래부터 있는 현실인 거예요. 원래 누구한테나 다늘 있는 일이고 늘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게 한번 확인되는 거지 뭐. 이건 이제 도라고 그래요. 도라는 말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썼던 말을 불교에서 이제 뭐 도하면 우리가 뭐 도덕경 이런 얘기 있잖아. 벌써 공자 맹자 시대 이전부터 쓰였던 말이거든. 노자가 공자보다도 더 이전 사람이라 하니까 그걸 이제 빌려서 쓰는 말이죠.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바깥에서 찾지 마라. 자기 마음이니까 밖에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뭐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긴 해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라면은 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한테 늘 태어날 때부터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태어날 때까지 뭐 생각하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어떤 느낌이 있었겠지만 그거 지금 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라 하더라도 정말 뭐 무색 투명하다 할까?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마음이거든. 깨달아야 돼.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늘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지. 밖에서 당연히 뭐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부터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하는 거죠. 본성, 뭐 불성이라는 말도 하는데 자성이라고. 그 말도 이제 성이라는 말은 타고났다는 거거든요.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을 성이라고 그러지, 그 본성이라고, 뭐 불성, 이런 성이라는 글자는 뜻이 원래부터 그 있었던 걸 가리키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그럼 부처님은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뭐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이란 말도 우리가 뭐 하듯이 등불을, 법의 등불을 밝히는데 그 등불은 자기 등불이다. 그 법등명, 자등명이란.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이 따로 있고 자기 등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바로 법이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본래부터 누구한테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외도들은 이제 생각이 우리 이제 말은 우리가 비유는 그런 비유를 하거든. 하늘에 태양이 원래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생각이라는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 우리 마음이라는 그런 태양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못 알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내가 생각을 걷어내서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고 생각을 죽이면 되겠구나. 생각이 없어지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지혜의 태양이 빛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그게 이제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생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도 없고 또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억지를 부리려는 건데 원래 이 우리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취하고 버리고 할게 없어요. 그 비유를 우리가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하거든. 거울은 텅 비어 있는데 텅빈 거울이 안 보여. 왜안 보이겠습니까? 그 뭐가 나타나 있어. 텅빈 거울 위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 모습 때문에 텅빈 거울이 안 보인다 해서 그 모습을 없애려고 그러면 없어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우리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때문에 내가 뭐 깨닫는 거, 생각을 없애려는 것은 마치 거울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짓이거든. 그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하는 이유가 텅 비어 있는데 뭔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걸 없애고 텅빈 것만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신경에도 색이 공이 공이 색이고, 그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과 공은 다를 수 없다고 했잖아. 색이 공과 다를 수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 없고.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색을 다 없애고 내가 공만 깨닫겠다. 그렇게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한다, 뭐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뭐 그런 그거는 생각을 뭐 자꾸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뭐 깨끗한 마음을 얻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치가 틀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깨달아요. 그냥 깨달아져 저절로. 아무것도 뭐 시사 선택할 필요 없이.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본래 그런 거기 때문에 본래 그런다는 사실을 그냥 밝혀질 뿐이지, 그걸 뭐 손댈 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은 그럼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다 해요. 근데 이제 뭐가 그러면 다르냐? 중생들은 생각밖에 모르니까. 오로지 생각에 매여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마음이란 게텅 비어서 깨끗하다는 걸 이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텅 비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거울이 그렇잖아. 거울을 처음 본 사람은 거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겠지.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거울을 자꾸 보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나타나지만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이 되거든, 그게.

그거하고 비슷하다. 근데 거울이 아마 사물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마음은 이해로 되는 건 아니고 직접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직접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깨닫고 그런 체험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항상 텅 비고 깨끗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고 막. 그러니까 깨끗하고 텅 비었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뭐 원래 그냥 텅 비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설명하고 이해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는 건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 이제 실제로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실제 실감이 되고 실제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냥 밝혀지는 자기한테 실감이 되고 밝혀지는 거지 뭐 딴 거 없어요. 무슨 길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뭐 화두를 들고 있으시오, 무슨 염불을 하시오, 뭐 무슨 뭐 사마타 빗바사나 직관 수행을 하시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렇다는 사실이 그냥 문득 그래서 도노라고 문득 그냥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이렇게. 그러면 실감이 되는 거죠, 그냥. 예. 체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다는 사실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지. 어차피 알수 없는 것이고, 뭐 모르고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의식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탁 체험이 되면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현실로서, 이제 현실이 되니까, 현실로 체험이 되니까, 그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 말은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니까, 그 우리한테 능력이 본래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단 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거든. 모든 중생에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대신에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런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 우리가 이제 이심전심으로 뭐 소통이 된다고 말을 듣고 말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뭐 그렇다는 이건 뭐좀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이게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바깥에서 찾지 마라.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며 삿대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경계란 말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뭐, 영어로 번역할 때는 바운더리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경계니까 그냥 어떤 경계선을 갖추고 있다니까, 그게, 아, 요렇구나 하고 분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되는 건뭐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분별이 되고, 귀에 들리는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다 분별이 되는 거죠. 그게 다 경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뭐 시끄러우니 고요하니 뭐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것은 다 분별 쪽이고 망상 쪽 일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쪽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경계가 없어요. 모습이 없다고 분별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은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물론 뭐텅 비었다 깨끗하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방편을 하는 말이거든. 방편을 하는 말이지 뭐 아, 법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건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겁니다.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손가락 같은 것이지 그게 다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위해서, 아,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고요하고 뭐 변함없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냥 손가락만 쳐다보고 그걸 이제 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거든. 그 어리석음이죠, 그거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직접 체험을 하면은 아는 건 없지만은 이게 현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견해가 생길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현실이니까 뭐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고 매일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그냥. 무슨 견해 같은 건 없어요. 이제 말을 하면 이제 방편으로 하게 되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그래서 마지못해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마지못해서 억지로 말할 수 없는 건데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법문이라는 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그 49년을 깨닫고 나서 49년을 뭐 법문을 설법을 했다는데 또 그런 말도 하거든. 49년 동안 사실은 한마디도 안 했다.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막 얘기한 건 전부 방편의 말이지. 이 자체를 말한 건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4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이거든. 하여튼 이거 누구한테 다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현실이니까 누구 날 때부터 변함없이 갖추어져 있는 현실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는 체험이 있어요. 실감이 탁 되고 이렇게 뭐 원래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고 자꾸 분별을 따라다닌다. 삿대하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이제 삿대다 바르다 하는 것도 뭐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삿댄 건 잘못됐다는 거지. 바르다는 건 이제 그게 바른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정법이라고 그러거든. 바른법.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드러난 이걸 정법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분별이 되는 거, 뭐, 고요하다거나, 뭐, 텅 비었다거나 하는 이런 말들은 방편의 말인데, 그걸 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사된 겁니다, 그거는. 그런 말 많거든. 진공, 묘유, 뭐, 진짜로 텅 비어있는데 묘하게 있다는 둥, 뭐, 그렇듯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을 하는 거죠.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다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방편이라도 그런 건 좋은 방편이 아닙니다. 삿대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에 이를 뿐이다. 뭐 조사가 뜨고 부처가 뜨고 뭐 이게 전부 다 방편의 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에 이를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어 뭐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은 곧 의심이 생겨 하늘을 비춰보고 땅을 비춰보며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법문을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너무 생소하고 알수 없는 말로 다가오니까 이제 그만 안 듣거나, 아니 뭐 너무 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만 안 듣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을 또할수 있겠죠.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물론 뭐 많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게 결국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때는 계속 얘기를 해. 이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사는 건다 방편인데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을 몇 마디 하면은 그만 그래 고지 듣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다기보다도 뭐라 해야 되나 고집이 있다 할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겠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해. 똑같은 질문을 계속 자기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그 이제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오니까 뭐 궁금하니까 묻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니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막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고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숨겼다 드러냈다 이 말은 뭐 이해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곧 의심이 생겨 하늘을 비춰보고 땅을 비춰보면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처음에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구한테 찾아가 물어보고 좀 그런 걸 그렇게 딱히 뭐 좋아하지도 않고 저 혼자 이제 책을 많이 봤죠. 뭐 불교를 애초에 학교에서 전공도 했고 그래서 막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몇 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경전이라든지 뭐 논서라든지 불교 교리책이라든지 하는 그걸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거기서 얻은 결론이지 제가 얻은 결론은 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럼 제가 이제 몇년 동안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 그러면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을 벗어난 곳에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불가사의한 일이고 헤아릴 수 없고 알수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직접 이제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딱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처음에는 뭐몇 가지 수행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선도 시도해보고 뭐 주문도 좀 시도해보고 뭐 화두도 한번 이렇게 근데 그잘안 되더라고 그게 잘안 되고 좀 믿음이 잘안 가고 이거는 내가 억지로 뭘 애를 써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좀 생기고 그러던 차에 뭐그 인연이 이제 제 스승님의 법회 인연이 돼가지고 그냥 법회 가서 그냥 앉아서 들었죠. 막 아무것도 없이. 나는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듣는 것이 가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그래 하다 보니까 체험이 오더란 말이죠. 이게. 예. 네, 저절로. 그러니까 뭐 아무 질문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 뭐 불교책 이런 걸좀몇 년을 읽었기 때문에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질문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그냥 몇 년을 꾸준하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느낌밖에 없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 뭔가 말로 할수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정도 느낌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 딱 보니까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제 와닿는 거 그때부터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법문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들어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딱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와닿기 시작한다고 법문도 뭔가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라면은 단지 이와 같이 주인을 말하고 도적을 말하고 오름을 따지고 걸음을 따지고 여색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등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한 소리들이다 이 말이죠. 뭐 주인이 어떻고 손님이 어떻고 뭐 도적이 어떻고 뭐 오르니 그러니 뭐 이게 전부 다 이런 거는 생각으로 하는 소리다. 예? 경계 쪽의 일이지 법 쪽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쓸데없이 예,

시간만 낭비하는 짓이다. 나는 여기서 성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은 빠짐없이 알아본다. 이제 성과 속, 출가잖아, 재가잖아. 뭐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은 다 알아본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제 일체지가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게 지혜로서 지혜를 알아보는 것이지 지식을 알아보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 지혜를 알아본다는 거는 이게 이제 진실이니까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뭐 이런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대충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원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100%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몇번 이제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도 이런 체험이 있구나 하는 건 이제 대충 파악은 되죠. 왜냐면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로서 사실 100%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저 사람도 뭔가 아, 이런 그 경험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죠. 뭐 그런 정도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임재가 빠짐없이 알아본다 이 말은 자기 이 법에서 자기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혜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자기 살림살이, 자기 진실 속에서 살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뭐 눈으로 볼건 보고 귀로 들을 건 듣고 뭐 생각할 건 하고 하니까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은 그렇게 하죠. 첫 번째 자리에서 발을 움직이지 않고 발을 떼지 않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닌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발을 떼서 다시 생각을 쭉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 망상 속에 떨어지는 거니까 지혜가 이제 어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 우리가 이제 중생을 얘기할 때 중생을 미혹하다 그러거든요. 미혹이라는 거는 이 생각 분별 경계에 혹해가지고 혹하다는 그런 그 홀려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매혹한다잖아. 홀린다 이 말이거든. 그 홀려가지고 뭐그 따라서 자기 집을 잃고 헤맨다 그래서 그 미혹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유루법 이렇게 한다고. 중생법은 유루법이다. 유루라는 게새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슬류자에 새류자. 마음이 자기 본래 근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만 분별 망상을 따라 새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의 법을 뭐라 무루법이라거든. 안새 나간다 야. 없을 무자거든. 새 나가는 게 없다. 늘 자기의 근본 자리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근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없어. 늘텅 비어 있고 늘 깨끗해. 아무 일이 없다고 항상.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새 나가버리면은 그 이제 그런 일 속에 뭐 물이 들은다랄까. 그런 일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게 중생이라고. 미혹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도 이걸 체험을 해봐야, 왜 저런 말 하는가 하는 것,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해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거든. 아, 내가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곳으로 왔구나. 뭔지 모르지만은 이걸 찾아서 그동안 헤매다녔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원했던 곳으로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딱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이제 근무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또 생각이나 어떤 기분이나 감정, 눈을 보고 듣는 거 이런 걸 따라가면은 뭔가 안 좋아.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게딱 그, 오거든, 그게. 그런 느낌이 오거든. 그러면 뭐가 안 좋은 거야, 이게. 그건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그럼 뭐, 이렇게, 뭐 따라가 버리면 바깥으로 새 나가면 뭐, 그, 번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근본 자리에 있으면 번뇌가 없어요. 이제 이거 공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공을 벗어나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 근데, 뭐, 분별을 따라가 버리면은, 경계를 따라가 버리면은, 뭐, 특별히 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집을 잃고, 자기 근원을 잃고 헤매는 거니까 그 자체가 번뇌인 거예요. 이게. 근본을 잃고 벌써 바깥으로 헤맨다는 그 자체가 번뇌라고. 그런 체험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을 해보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아무 일이 없고, 뭐, 따라가, 여기서 벗어나서 또,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뭘 따라가면 뭔가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는 게 바로 딱 드러나 그게 번뇌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걸기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죠?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소리가 있고 이름이 있고 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되는 것들이 이제 소리요 이름이요 뭐 글귀를 가는 게 주로 이제 말인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전부 꿈이요 환상이다 이 말.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이제 찾아오면 뭐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란 것은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걸기는 말이잖아요, 말. 뭐 말을 하겠죠, 당연히 찾아와서 뭐 질문을 하든지 뭐 무슨 말을 하겠죠.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걸기가 있을 뿐이니 이것은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그러니까 말은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다 망상이죠.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명한 뜻이다. 경계라는 게이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는 이제 말이라는 경계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본다. 이렇게 뭐 표현을 했는데,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있단 말이죠, 이게. 법 없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고, 이게. 이게 있다고. 이게 이제 분명하면은, 이제 뭐 말이 진실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실이단 말이죠. 그렇게 이런 얘기예요. 뭐 도리어 경계를 말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경계는 이제 이제는 이걸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막 그냥 다 방편으로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거니까 도리어 경계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명한 뜻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진실이다 이 말이지. 말을 하고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있다고 법이 예. 법이 있어서 여기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보고 듣기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은 뭐 아무리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뭘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계곡이면은 도일색 구하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오온이라는 게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뭐 의지, 뭐 생각 이런 거니까 식이라는 게뭘 안다는 게 내나 생각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인데 이게 다 분별되는 것들이죠.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되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공이라 공은 바로 이거 법을 가리키는 거. 그 사실을 조견이라는 걸 이제 비춰본다는 게 이제 그걸 깨달아서 그게 분명하다 이 말이지. 밝은 빛으로 비춰보는 거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마음이다 하고 뭐 분별하는 이 세상, 자기 스스로라 해도 조금 뭐이 세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몸이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이것이 공이라는 사실이 자기한테 명백하면은 그게 조견 오원 개공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더 일체 고해 번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체 모든 고액이란 건 번뇌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일체 고액, 모든 번뇌를 도란 것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니까 그게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면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번뇌가 없어요. 그건 이제 이 체험을 해보면, 말안 해도 막 저절로 자기가한테 다 경험되는 일이 되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또, 세상 일을, 여러 가지 경계를 따라가면 또 힘들고 괴롭고, 뻔하거든, 그거는. 늘 그렇게 경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험만 하면은 다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뭐말안 해도. 부처와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와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다, 색이다 하는 것은 뭐 따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해보면은, 왜 이걸 공이라 그러고, 왜 분별세계를 색이라 그러는지 그런 게 이제 납득이 되죠. 그런 일이 이제 납득이 되는 것이, 뭐, 공이 딱, 이 공이라는 게 따로 정해지고, 색이라는 게 따로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개 마음이에요, 한 개. 예, 하나의 세계고. 그러니까 거울 비유도 그렇잖아. 거울이라는 게, 텅빈 거울과 그 위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게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완전히 하나지. 한 덩어리이고, 하나지. 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야,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어떤 걸 분별시키라 그러고 어떤 걸 공이라 그러는지 이게 이제 실감이 되니까 이제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도 현실로서 실감이 되니까 이제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거기서 공을 딱 찾으려고 하고 색은 뭐 분별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뭐 분명하게 알수 있지만은 공을 뭐가 공이지 하고 따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안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느끼시지만은, 그거는 이제 느낌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 덩어리라서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공이라 그러고 왜 색이라고 이렇게 말을 따로 하느냐. 또 이제 분명히 아무 일이 없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으면서도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또 둘을 또 나누어서 또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 어쨌든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생각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부처와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와 경계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도리어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의 경계를 타고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은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 현실로 드러나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를 묻는다면은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은 나는 곧 자비로운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묻는다면 난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을 묻는다면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준다. 그러니까 부처는 깨끗하다. 뭐 보살은 자비롭다. 깨달음은 깨끗하고 묘하다. 뭐 열반은 고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지. 말일 뿐이다 말이지. 그런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일 뿐이다, 그런 거는. 실제로 그러면 이걸로 이제 물론 이걸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보살을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지만, 그건 반면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편으로 뭐 그런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거기에는 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현실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 부처가 뜨고 보살 깨달음 열반하는 것들은 이제 방편의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생각, 온갖 말, 온갖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일이 없어요. 여기는 뭐 그렇게 뭐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 이게 공이고 저게 색이구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이다. 다른 게 없다. 그러므로 중생의 응하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 속의 달과 같다. 이제 물에는 달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게 사실은 달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비유를 하는 건데 온 천지에 이게 뭐온 천지가 깨달음이 세우고 공이 세우거나 하지만 사실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체험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여기 한번 통해서 이게 자기한테 체험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부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0: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변우동자 중일고 현성경고 해탈장 최적정 바라문장

신공등명법본 불성야마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설정

공자 아실제 정도 구례보동기불.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출석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음성이 이제 부익어가지고 음성이 부익어가지고 생짜배기 음성도 이제 다 익을 파이라. 그리고 부처님 경전은 이렇게 강의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본문 내용은 한 20%쯤 됩니다. 그리고 잡설, 제 잡담 양념이 한 80% 되죠. 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생들이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감자 그냥 삶아주면 잘, 생감자 주면 잘 안 먹습니다. 생감자가 본래 강의 본문 내용이라 그러면은 감자전도 부채주고 어떤 팀 먹여야 되니까. 예? 굽어보고 버터구이도 하고 별짓을 다 해야 그러니까 본연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양념만 취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예. 어른 스님은 보통 이렇게 보면 한 그래도 한 절반 이상 70% 이상이 본문을 하시죠. 예? 그걸 한 30%는 하고 그 강의라고 하는 거는 강의 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 얘기는 한 20, 30% 자기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비유와 섞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 7, 80%가 돼야 좋은 강의가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읽는 걸 혼자 쭉 읽어도 괜찮아요. 예? 그 생밀가루 해가지고 맛을 아는 사람 그래 먹어도 괜찮아요. 예. 소금 안 넣고 간장 안 넣고 초장 안 찍어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나 뭔가 우리는 부족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구성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떤 누가 강경을 하고 경전을 독송 혼자 하는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이걸 갖다 합송이라 합니다. 합송. 그 불교 경전은 강의보다가는 합송이 원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뜻을 계속 되짚고 되짚어서 혼자라도 계속 강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송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래. 어줍잖은 걸로 설명해가지고 남 눈 멀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돌팔이 의사 비슷하면은 차라리 치료 안 받는 게 낫는 거예요.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 수가 왕왕 있죠. 이렇게 함께 독송하는 걸 합송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경전 결집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송이고 합송해서 뜻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낱낱이 파해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을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하나가 삑 소리가 나도 안 되고 전체가 합주라 합니다. 그거는 그죠? 전부 두 사람이 같이 하면 협주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하면 합주라 하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뭐 소프라노만 있겠습니까? 알토만 있겠습니까? 천차만별 소프라노가 있고 천차만별 알토가 있고 천편일률적인 테너는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유의 음성의 테너라도 각양각색이고 이제는 알잖아요. 대동소이하다는 것. 같은 테너는 하나도 없다. 같은 베이스도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합성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아 이제 익은 음성이구나. 참 문수선원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십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으니까. 오늘이 벌써 문수선원 금요법회 함경 강의 시작한 지는 309강째인가 그렇습니다. 309강. 법성은 본적에서 무재상이라. 그 한 구절이 의상선생님께서 아마 법성계를 지으신 의미가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법성이라고 했을 때 법은 생멸이요 사판이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요 진성이요 자

사성이요 불성이요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리라 이성 이판이라 이사명령 무분별한 것을 법성에서 원흉을 이렇게 나타내고 첫 구절부터 그렇게 해놨죠.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말이 그 한 구절에 법성 본적 무제상이라 무명무상 절일처라 이 일곱 자백의 한 구절에 법성계 앞에 나오는 세 구절이 다 묻어가 있고 이 뜻은 정지소지 비어경이라 정말 부처님만 아실 수 있는 뜻이지 일반 중생들이 알 수 있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이 법성 본적 무제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계 우리가 읽은 210자가 여기에 다 물어녹아 있다 해도 가언이 아니요 39절이 다 물어녹아 있고 작게는 법성원육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이와 같은 세 구절이 다 묻어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제 양념택인데 그냥 법성 본적 무제상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 놓으면은 기먹어도 그런 기먹거리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법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법이 안 되면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법은 지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리불 같은 입장에서 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법이 안 되면 똑똑한 비유로서 예? 양념을 칩니다. 유여 허공 불분별이라 허공처럼 부동하고 허공하면 흔들어 보라 이거예요. 허공을 뗄 수가 있나 밀 수가 있나 땡길 수가 있나 허공이 색깔이 있어서 봐도 허공이 무슨 색깔이냐 이거예요. 허공이 넓어서 끝도 없는데 어디까지가 허공이냐 무명무상 절일체가 허공 같고 제법부동 본래 적이 허공과 같다 허공에는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허공에는 소리가 없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무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그러나 허공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그러나 허공에는 색깔이 가득하고 허공에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법과 성이 원흉에서 원흉이란 말이 이사가 명년에서 무분별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구절 나오잖아요 이사 명년 무분별을 뭐라 해놨습니까? 허공에 무슨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겠냐 본래 없는데 불분별이로다 그러니까 그대들이여 제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늘에 천녀가 이렇게 개성을 읊는데 모든 초제치라 제치착이라 모든 쓴 것 달고 쓸고 옳고 그르고 시시 비비 예? 선악 시비 크고 작고 얍삽하고 초작고 이런 거 또 뭐 잘났다고 하는 것까지 다 잡아 던져버리라 마음 가는 길도 끊어지고 말 길도 끊어지고 심행처 멸이요 마음도 끊어지고 어느 도단이라 말 길도 끊어지고 그 무명무상 절일체라 명자상도 다 끊어진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말과 잡념을 다 초월해가 있는데 진실평등상청정이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지요 무아 제법의 무아는 부처님만 알 수 있는 것이라 사실 제법의 무아 우리는 왜 안 돼 무아가 왜 안 되느냐 업이 있어서 아가 안 된다 그러면 제법의 무아의 그 핸들을 잡는 것은 어디냐 아직 칼날을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칼자루라도 잡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내 아만 아집 악연 아예 아치라고 하는 그 아집 덩어리 분별 사식이 일어나는 그 단초 흔히 제7식이라 하잖아요 그걸 잡아야 제법 무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사식 중에 생기식이라 바깥으로 보이는 색성향 미척법이 무상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월드컵 합니다 멕시코하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 축구 시합을 합니다 월드컵은
50년 전, 40년 전 월드컵이나 지금 월드컵이나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똑같은 이름을 명자를 띄고 있는 이것은

2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축구공도 다르고 축구 골대도 같은 축구 골대 같은 골도 한 번도 없는 것을 4판이라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문서선언의 집이 지지가 있는데 이 땅이 그대로 본지 풍광이 있어요. 본래의 땅이 있는데 이 처음에 풀밭이었다 하다가 또 묘지이기도 하다가 빌딩이 들어섰기도 하다가 이것이 다 무너지고 또 초가집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아요? 예? 땅은 변함이 없는데 진공인데 무한한 변화가 변화 막척하잖아요. 거울은 하나인데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거울이 아유 거울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인물이 빠진 사람이 왔는데 거울이 또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봄날에 꽃은 천차만별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알아듣는 사람은 어른 선생님처럼 너무나 아름다워라 하니로 아름다워라 하니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앵무새처럼 아름다워라 하니로라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가 하니로운가 그죠? 그게 이게 초제취착절 언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진실평등이 상청정이라. 아, 이걸 갖다 이제 무시무정이다, 불생불명이다, 불구부정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 밑에 이래 보면 양능 통달 제법성이면은 만약에 법과 성품을 다 통달하면은 어유어무라 있든지 없든지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 제가 깨달아 보니까 못 깨달았을 때도 밥을 먹고 깨달았을 때도 밥을 먹고 깨달았을 때 또 착각하려 새벽 시간 가서 깨를 사가지고 매 달았다 이 말이에요. 참 깨를 매 달아놓을까네. 깨를 매다면 깨달은 거고 깨를 치면은 깨친 거고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신부동이라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부동이라고 하는 거 변동이 없다 불변동 사항이 없다는 거야. 변화가 없다는 거야. 허공에 무슨 유통기한이 있고 변화가 있겠어요? 없다 이거야. 허공은 모르고 어디가 잡다한 생멸만 가지고 주구장창 지 인생이라고 붙잡고 사니까 환경에 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한 환경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타일치 성불도다. 그 사람이 진짜 불자다. 위욕구세하라고 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차이야말로 불구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토해놓은 경전에 예?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신 이 환경을 제대로 읽은 거기서 탄생한 참된 불자로다. 그 여설 수행이라고 했죠. 수행이 말과 똑같이 행동을 옮기려면 아첨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된다. 음성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음성에. 불치 중상 행 이행시라. 금강경에 났죠. 불치 어상 여여부동이라고. 예? 어떤 상도 취하지 말고 부처님의 잘난 눈모습, 부처님의 잘난 것에 떡벌어진 가슴, 부처님의 잘생긴 얼굴, 백옥 같은 부처님의 그런 뭐 백호 미간상 32상 80종 그렇게 잘났다 하더라도 어떤 상호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이라. 예? 허공처럼 봐버려라. 허공에 무슨 있다 할 수가 있나 없다 할 수가 있나 크다 할 수 있나 작다 할 수 있나 본래 없는 것이라. 불치어상 여여부동한 것이 응무소주 이생이 행어보시라고 금강경은 그렇게 나오죠. 행어보시라고.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큼 해야지. 다 하고는 돈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구절이 뭐냐. 우리가 보살 보살 보살 보살 하지만 누가 보살이냐.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사라 그래요. 진짜 선비 진짜 성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살은 멸제 중학이라 못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하려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근데 중생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려고 해. 잔치집에는 항상 가면 떡이 모자라고 출판기념에는 항상 가면 책이 모자라고. 자 오늘 이제 각설하고 이렇게
그

함경 십지품 한의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의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앵두가 이제 잘 익어가는데 시제를 잘 알아야 돼. 시제를 잘 알아야 돼. 예, 요번에 이제 조금 덥긴 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이제 백중 지나고 추석 무렵이 다가오면 찬바람 살 불면은 나락이 고개를 못 숙이면 다 쭉쟁이 되잖아요. 우리는 찬바람 분 지 오래됐잖아요. 연세가. 다들. 내 인생에 뭐 늦가을이 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철 안 되면 안 되지. 오늘부터는 당장에 싹 바꿔야 돼요. 그 흔히 이제 철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죠. 세배는 언제 해야 됩니까? 설날, 당일날 해야 되죠. 그죠? 세배. 네. 세배는 뭐 미뤄진데도 한 이틀, 3일간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제 처갓집 세배는 언제 갑니까? 앵두 딸 때 간다 하잖아. 그 철이 있나, 없나. 이 하암경들 구성이 딱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고 거두어서 겨울에 담그듯이 원형이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잘 깨달아서 수습하는 거죠. 내뿐만 아니고 남까지. 그죠? 신해 행증. 그 중에 오늘 그 했던 십지품 그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하암경 십지품이 하암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 십지품 오늘 한 건 했죠. 법성 본정 무제상 유효 허공의 불분별이라. 예? 그 16자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능력 그 알려고도 하지 말고 계속 반복 반복 반복. 일정하게 강의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붓글씨를 쓰든지 자기가 뭐 옷을 말든지 간에 말하든지 무슨 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든지 간에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 반복 반복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운전을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음식을 만두를 빚더라도 일정한 수준까지 계속 반복하지 않은 사람 만두가 크고 작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오래오래 만두를 빚다 보면 만두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초밥 크기도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남에게 해설하고 계속 반복 반복 over and over again 절대 싫어하지 말고 그 첫 대목부터 거기 나오죠. 절대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까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어떠냐. 완전히 이제 자기가 무르익은 솜씨를 요리 솜씨를 가졌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평생 안 만들어보던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안 써보던 글씨도 나올 수가 있고 예? 기술 말이에요. 오늘 축구선수 중에도 계속 몸에 익도록 익도록 해가지고 넘치도록 자기가 반복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 한번 써보지도 않은 묘기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어요? 자. 일야 수습 성건 호대 거기부터예요. 오늘은 밤낮 없이 수습해서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은 눈 떠보면은 해가 뜨가 있고 돌아보면은 해가 저물어가 있고 경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겨운 사람은 막 조금 앉아있다가 언제 마치노 여기 와가지고 입 딱 닫고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 시작하기는 1시간, 2시간 전에 이제 책 집중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왔는겨 언제 왔는겨 완전 개모임 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옆에서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 밤낮 없이 수습해서 무엇을 성근을 닦아. 예? 선용기심이라 그죠? 무염족이라 절대 싫어함이 없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 성취한다는 대목이 뭡니까? 수행을 성취한다고 그 수행 성취 대목이잖아요. 그죠? 수행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중선 봉행이라 재앙 막장 있잖아요. 선한 근본을 성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 수행의 성취라. 그래서 밤낮 없이 성근을 닦고 할 때 실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조금 이제 새끼를 쳐서 이제 여덟 가지를 해놓죠. 친근 선지식고로 선지식을 부지런하고 또 사람을 또 좋아해야 되고 어떤 사람 선지식을 좋아해야 된다. 또 법을 좋아하고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해야 됩니까? 친근 좋아해야 된다. 그죠? 즐겨야 된다. 선근에 부지런한 사람은 악하지가 않죠. 악할 여가가 없어요.
그 선지식을 굉장히 모든 법을 잃지 않고 늘 갖고

가까이 두는 거죠. 또 상애락법이라 항상 법을 사랑하는 연고다. 가애락 절길 애자요. 법을 즐겨야 돼. 경전을 읽고 쓰고 자식 키우듯이 그러니까 막 입히고 먹이고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싫지 않잖아요. 자식들 할 때. 그렇게 경전을 부처님 자꾸 읽다 보면 부처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부처님을 칭견하듯이 경전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사를 잘 구분해야 돼요. 환경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범음, 산스크리트로 아마 종이에 쓰여졌을 거예요. 그죠? 그걸 한문으로 옮겼잖아요. 또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티베트 환경도 있어요.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티베트 환경은. 우리 39품이잖아요. 지금 요 앞에 있는 티베트 환경 저거는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을 줄 몰라서 그렇지. 산스크리트 범어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한글로 번역이 됐든지 영문으로 됐든지 일본말로 됐든지 일본 글로 되어 있든지 이것은 사판의 함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함경이라도 일본어나 영어나 한문이나 산스크리트나 그 뜻에 있어 가지고는 일리 평등하고 망고 불변인데 그 뜻은 어떤 것이냐? 무상이다. 모양이 없는 것이고 예? 무심이라. 어렵지요? 쉬워요. 영어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한글로 됐든지, 뭐, 환경이 한글로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 환경 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는 것이요. 그냥 여기서 듣고, 보고 듣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아니에요. 원효스님께서는 10회 한품 이렇게 글로 이렇게 계속 해설해 놓으시다가, 잡아 던져보고 십지품부터는 이거는 글이 아니잖아. 십지품처럼 살아야지 한이지로. 예? 깨달은 사람도 그렇거든. 그렇다고 또 결석하지 말고 원효스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금생을 다 바쳐도 지금 될똥말똥한데. 예? 구다문 무염족. 많이 다문이라고 하는 거는 공덕도 많이 칭찬 많이 듣는 것도 다문이고 지식이 많은 것도 다문이라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만족을 모르는 연구다. 흔히 이제 문사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사유를 해야 되겠죠. 법을 많이 듣는데 싫어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법을 듣기 싫은 사람은 어떠냐? 귀에 송곳과 찌르는 것 같다. 예? 귀 따갑다, 귀 따가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 소문. 또 들었으면 어떻게 하냐? 법 정관찰을 거라. 법을, 그런 법을 잘 관찰해야 된다. 잘 관찰한다고 하는 잘 사유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사해 문사 수라 들어서 알았으면 잘 사유를 해봐야 된다. 사유를 안 하고 그냥 이래 가지고 홀딱 그냥 땅콩 까먹듯이 다 까먹는다. 그다음에 심무어차꼬라 마음에 집착하지 없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잖아요. 마음이 어차감이 아주 탁 달라붙어 가지고 집착감이 없는 거. 소주 한잔 먹는 거, 응무소주 이 생기지.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바르게 또잘 관찰하고, 예, 잘 수행하고. 여기서 마음에 그 애착이 없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자기가 수행이 됐다 하더라도 삼매 정도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 예. 삼매 안 머무르면 뭐 하냐? 항상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대. 예, 삼매는 지 혼자 연습이고. 탐착 이양 명문 명리라 그러죠. 줄여가지고 이양 명문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인데 뭐그 번듯하게 이름 좀 나는 거또 공경받는 거 이양 명문 공경고로 명리를 탐하지 않는다. 불구 명리 자 불구 일체 자생이라 일체의 우리 저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일체 자생이라고 하는 건 자본, 자기의 그런 살림살이의 모든 그 물건들 있잖아요. 테레비 요게 좋니, 냉장고는 저게 좋니, 가방은 이거 들어야 되니, 어떤 사람은 가방 중에 제일 많이 들고 댕기는 요새 똥 가방 아이가? 루이비 똥. 자, 그 다음 대목 좋습니다. 생 여보심, 여보, 여보.
여보의 마음을 보배와 같은 마음을 내가지고 보.

같은 마음을 내서 여보 해놓고 눈티 때려가지고 시프리 만들어 보면 되겠네 이게. 보배와 같은 마음이 뭡니까?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벗게 실보전이라. 내 말하는 거, 내 눈빛, 내 듣는 거, 내 손짓, 발짓, 그 말짓, 몸짓이 전부 보배스럽게 이다라니 무진보로 장엄벗게 실보전이다. 하루에도 내가 보물을 얼마든지 내 여의주 가슴 속에서 심장에서 쏟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보낼 때 생여보심 무염족이라 그렇게 보냈죠. 여덟 번째. 보배와 같은 마음을 모아, 보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관심이에요. 출세관심. 예? 출세관의 마음을 찰나찰나에다가 눈앞에 현전하도록. 출세관의 마음을. 세간에 그냥 친구를 만날 때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세관심이고, 친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어리를 만나는 것은 출세관심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게 삼매 하는데 삼매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자비심. 예? 자비심. 그 삼매가 돋아나면은 사람 그 사람은 빙그레 미소를 짓죠. 모든 부처님은 미소가 짓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늘 항상 삼매에 들어 계시니까. 역부여시 상설법. 부처님은 늘 삼매 속에 계시니까. 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능입회인 삼매 중 번출여의 미소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했잖아요. 삼매는 뭡니까 그거? 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자비심은 삼매를 불꽃처럼 일으킬 수 있는 자비심은 삼매를 만들어내는 연료기라 연료 따뜻한 자비심이 없으면 삼매가 그 연료가 다 고갈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미소가 이제 쏙 피어났고 지혜로워지니까 전부 그걸 보배스럽고 여보심 아닙니까? 예? 아니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은 미소를 싹 띄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탐지지가 많은 사람은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눈을 부라리고 입이 아니고 주디가 돼가 이마에 툭 튀어나와가 예?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 반면 아는 거 아니에요. 느끼한 미소가 아니고 미소 땡기소 이런 게 아니고 그 미소를 쓱 짓고 사람 아 저 사람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땡땡하게 생긴 사람 말고 사람 어질게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보면은 안에 뭐가 있겠어요? 평온한 그죠? 이미 평정심이 있으니까 그걸 삼매라 하잖아요. 평정심. 그 십정품 같은 데는 보현보살은 사자민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에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무념이거든.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일념도 없는 사이에 항삼매 항삼매 찰나제 삼매. 예? 그 짧은 순간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계속 장삼매 장삼매. 그리고 그 부처님하고 동급이 되려고 하니까 입법계품에 사자분신삼매지만 십정품에 보면 보현보살은 사자분신삼매 들거든. 사자분신삼매 쪽제비삼매 여우삼매 그 똥배삼매 똥개삼매 이런 데 안 들어간다고 부처님. 예?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분신삼매 한번 사자가 기지개를 쫙 하면 백수가 달달달달달 떠거든. 사자는 그렇게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니까 그 보현보살은 그 정도의 삼매 쑥 들어가니까 그 보현보살을 부처님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보안보살이 보안 다 보는 보안보살이 부처님 보현보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네. 뭐 한 물어봐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짜잔한 삼매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대중들이 보현보살을 칭견하려고 보견삼매에 들어가잖아요. 보견삼매. 요거 십지품 배우고 나면 우리 십정품 배우잖아요. 그거 보면 부처님은 찰나제 삼매. 보현보살은 사자빈신삼매. 그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된다.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대학 교수 가서 설하는데 들을 만한 사람이 유치원생부터 오해야 되겠노?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설하실 만 하니까 당신 동급 비슷한 누구의 보현보살을 그거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

안 되니까 아무리 알아듣지도 보현보살을 볼 수가 있나 못 보지. 어떨 때 보현보살이 보이겠어요? 보현보살하고 행원이 똑같으면 보이는 것이라. 예? 눈높이가 똑같아야 자기 눈높이에 보이는 것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0: 나고 날 때마다 출세야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광 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광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4: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3: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5: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도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0: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정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눈수보살님

0: 분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험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 도량 1위는 바로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 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 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0: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오빠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한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부채 제주 제주시 조혜숙 김성현 현성은 김지은 김소은 부채 대전 중구에 최유경 부채 서울 동대문구에 한순자 김문희 김주희 부채 경기도 구리시에 황승용 김맹순 부채 가족 건강발언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현 부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부채 가족 건강발언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현 부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부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 부채 소원 성취 발언 인천 연수구에 강승희 정준홍 고시훈 정

부처인 전부평구야. 정진석 손진미 부처인 전중구의 정희석 박윤신 부처의 가족 기상발언 제주 제주시의 구영시 간수지장 부열 군정구 민수구 진우 부처 경기도 성남시

김영남 서희연 김민중 김명준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점희 양영순 윤지섭 윤효재 부채 경기도 안산시에 김정혜 최석준 양우경 최경선 부채 경기도 구양시에 김지

영양 미영 부채 서울 강남구에 박 기자 진경리 진예리 진윤주 부채 경기도 용인시에 박은희 황선영 박수현 박재현 부채 강원도 춘천시에 손희룡 정혜자 손승민 김나영 부채 부산 진구에 안순일 진영순 안간우 남부는 박소희 부채 울산 울주군에

이영희, 김재영, 김선영, 김민중, 김민성, 부채, 충북, 청주시 조성, 남정, 선영, 양종민, 양민석, 양준영, 부채, 부산, 수영구에 조홍래, 강유진, 강성진, 강영훈, 부채, 강석범, 영가, 경남, 통영시 차미정, 백범수, 부채, 강원도, 원주시에 최상문, 황지영, 최하윤, 최시윤, 부채, 극락, 왕세흥바로 김대한 보기, 김일한 영가, 김선철 보기, 김세중 영가, 전예수 영가, 임혜진 영가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3: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2: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언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0: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

선생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선생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2: 차나무가

깊은 바닷가 섬에 가서 보물을 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바다의 신이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다의 신이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나에게 한 줌의 물이 있다. 이렇게 물, 한 줌의 물이 있는데 저 바닷물이 더 많으냐, 요 한 줌의 물이 더 많으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순간 상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요 한 줌의 물보다는 바닷가에 이 바닷물이 훨씬 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그 질문이 함정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설마 저 바다 신이 질문을 던지는데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질 때 뻔한 질문을 던질 리가 있었겠냐?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상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팔이라는 상인이 앞에 딱 나와서 바다의 신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저 바닷물의 양보다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파리가 대답을 합니다. 바닷물의 양보다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슨 뜻으로 저 바닷물의 양보다 요 손에 있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다고 얘기한 거냐?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냐? 그때 파리라는 상인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목이 마를 때 오히려 그 소금 짠 그 맛이 가득한 소금기가 가득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탈수 증세를 일으켜서 목숨까지 위험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저 바다에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한 줌의 물이라 하더라도 요 한 줌의 요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약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없애주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요 한 줌의 물을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 다다음 생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도리를 따진다면 저 바닷물보다도 차라리 한 줌 물의 공덕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다의 신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바다의 신이 감탄하면서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더니 이 바다 신이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아름다운 7가지 보배로 만든 7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 한자로는 영낙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벗어가지고 그 답을 맞춘 팔이라는 상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온 파리가 그 나라의 왕이었던 파사이 왕을 찾아갑니다. 파사이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자기가 바다의 신에게 선물 받은 일곱 가지 그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는 바다의 신이 그대에게 선물로 준 건데 왜 나한테 주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 상인이 하는 말이, 이 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상인이 하는 말이, 이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바다의 신이 선물로 준 이 장식품은 너무나 값비싼 보물이라서 제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왕이신 우리 대왕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하죠. 사회생활을 잘한다. 예? 왕이시여, 바다의 신이 저에게 준 이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은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다시 보기 힘든 진귀한 보물이라서 평범한 상인인 제가 가지고 있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대왕이시여, 저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왕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우니까 또 뭐 싸바싸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상인에게 또 보답을 하겠죠. 뭐 어쨌거나 이런 걸 사회생활 잘한다. 왕이 이제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걸 나의 아름다운 부인, 나의 아름다운 부인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근데 왕이니까 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왕비도 있고 뭐 비도 있고 빈도 있고 뭐 그렇게 왕이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어떤 부인에게 이 선물을 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왕이 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월 며칠 날 가장 아름답게 꾸민 내 부인에게 이 보물을 주겠소. 몇 월 며칠 날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을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뽐내시오. 가장 아름다운 부인에게 내가 이 보물을 주겠소. 그래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 수많은 그 왕의 부인들이 최대한 아름답게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한 뒤에 왕의 앞에 딱 나타납니다. 수많은 부인들이 서로 저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왕이 가장 아끼는 첫째 왕비였던 말리 왕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리 왕비. 말리까 왕비라고도 불리우는데 파사이 왕이 가장 좋아하던 첫째 왕비 말리 왕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인들한테, 아니 나의 첫째 왕비인 말리 부인이 왜 보이지를 않느냐 하니까 다른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대왕이시여, 첫째 왕비인 그 말리 부인은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라고 방에서 혼자 머무르며 거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킨다. 요 표현이 뭐냐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불자들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혹은 여섯 번 혹은 열 번.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일 경우에는 초하루와 보루.

때, 한 달에 여섯 번 지킬 때는 6제1라고 불렀고요. 한 달에 열 번을 지키는 날은 10제1이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불자들이 스스로 마음에 약속을 하고 자기가 부처님의 제를 지키기로 한 날에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지 않고 노래라든가 춤을 보지 않고 그날만큼은 철저히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날을 제1라고 불렀어요. 제1. 그 제1을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다. 내 스스로 약속한 날에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그날 하루 동안만이라도 검소하고 소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그날 하루 동안 불자로서 모범적으로 사는 그 날을 제1라고 불러요.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다. 만리부인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독실한 불제자라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혹은 여섯 번이나 혹은 한 달에 열 번 정도 그날만큼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제1, 제를 받들어 모시는 날에 방에 홀로 머무르고 거처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수행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만리부인은 그걸 잘 지키고 있었대요. 하지만 파사이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언짢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 내가 나의 부인들에게 이날에는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치장하고 장식해서 내 앞에 모여라. 가장 아름다운 나의 부인에게 귀한 선물을 주겠다라고 내가 분명히 명을 내렸는데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고 방에서 혼자 머무르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부처님의 제를 받들고 있다니 으아 괘씸하다 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이제 왕의 화난 목소리가 만리 왕비가 있는 방에까지 들렸나 봐요. 아 내가 지금 여기 방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왕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리 왕비가 방에 있다가 왕이 화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게 평범하게 입고 있는 그 차림 그대로 왕이 있는 곳에 다 나아갑니다. 왕이 막 괘씸해서 꽥꽥거리고 있는데 저게 만리왕비가 문에서 싹 들어와가지고 왕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아니 내가 내 부인들한테 오늘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하고 모이라고 했는데 저 그냥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저 보잘것없는 평범한 옷을 입고 저렇게 나에게 오다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 더 짜증나려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만리 왕비가 왕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옷도 그냥 헝겊조가리만 그냥 옷만 대충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냥 살을 가릴 정도로만 옷을 평범하게 입고 만리 왕비가 사람들 틈으로 걸어오는데 그 자리에 있는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한 그 어떤 왕비와 부인들보다도 훨씬 더 환한 빛을 발하면서 황홀한 빛을

0: 환하게 비추면서 왕이 있는 것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왕 옆에 다가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은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모시는 제일인지라 제가 왕의 명을 좀 소홀히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의를 잘 지키는 것은 저의 남편이신 우리 대왕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공덕을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운하게 했다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아, 말도 잘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만리 왕비가 얼굴이 못생겼대요. 얼굴이 못생겼는데도 왕이 가장 사랑하는 첫째 왕비가 됐대요. 그게 이 뭐냐? 말을 예쁘게 하고 왕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너튜브에서 봤는데요. 너튜브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생 남녀관계와 부부관계에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오래 못 간대요.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금방 이혼한대요. 그런데 부인이, 마누라가, 와이프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그냥 우리 남편 우쭈쭈쭈 해주면 절대 그 남자는 그 부인 곁을 못 벗어난대요. 남자는 애 같은 면이 있어서, 그리고 엄마한테 사랑받았던 그 어렸을 때 그 따뜻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편은 그냥 우쭈쭈쭈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 해주면 얼굴 예쁜 여자하고는 이혼해도 평생 나 우리 남편 최고다 우쭈쭈쭈 해주는 여자하고는 이혼을 못한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너튜브에서 봤으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근데 이 얘기를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맞다고. 남자는 애 같은 면이 있어서 부인이 우쭈쭈쭈 잘한다 우리 남편 해주면 또 홀가닥 넘어가는 게 있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리왕비는 말을 해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 남편인 우리 대왕님 항상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부처님 제일날마다 제를 받들어서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 거니까 아유 여보 미안해요 쏘리 뭐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했나 봐요.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은 우리 첫째 왕비 만리 왕비가 여기에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이 모든 부인들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만리 왕비여, 만리 왕비여. 그대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화장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수많은 부인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나고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요. 그 비결이 무엇이요?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면 화장을 하지 않고 아무 옷이나 입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와, 멋있다.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싶으면요, 막 얼굴에 막 덕지덕지 화장하지 말고 뭐 어디 성형외과 가서 막 여기 막 살 땡기고 뭐 보톡스 맞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마음을 편안하게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어머 너 얼굴이 변했다. 어머 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너 얼굴이 엄청 보기 좋게 편안해졌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 감탄하면서
1: 그

바다의 신이 상인에게 주었던, 그리고 상인이 대왕에게 다시 선물로 바쳤던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진귀한 보배를 말리 왕비에게 상으로 딱 줍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당신 하면서 상으로 선물을 딱 줍니다. 그때 말리 왕비가 아우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진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당신이요. 말리 왕비요. 그대가 이 선물을 받으시오.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상을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대신 제가 청이 있습니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요?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진귀한 보물을 가지게 되면 이걸로 땅을 살까? 이걸로 건물을 살까? 이걸로 막 주식을 살까? 이걸로 뭐 재테크를 할까? 막 우리는 막 망상을 뗄 텐데, 야, 이 말리 왕비는 제가 이 진귀한 보물을 상으로 받은 걸로 제가 할 테니까 대신 청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착하다. 어쩜 이렇게, 아무리 내 마누라지만 우리 말리 왕비는 어쩜 이렇게 마음에 욕심이 없단 말인가. 내일 나랑 같이 가자. 내일 나랑 같이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그 다음 날 멋지게 차려입고 수많은 신하들과 수레를 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그 선물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일곱 가지 보배로 만든 진귀한 보물을, 바다의 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귀한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착하다. 그대들이여, 나의 법문을 들어보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그 진귀한 보배를 부처님께서 선물 받으셨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싸 대박 이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보물을 받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아싸 로또 맞았다 막 부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보시를 하는 공덕은 뛰어나다. 보시, 뭐 물질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공양 올리거나 보시하는 것은 참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짧은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루 낮밤 하루 동안만이라도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며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제를 지키는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유를 드십니다. 16개의 큰 나라가 있는데 16개의 큰 나라에, 16개의 큰 나라라고 한 게 아마도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인도 대륙에 크고 작은 나라가 어림잡아 16개 정도의 나라로, 크고 작은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대요. 크고 작은 16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마가다고, 왕사성이 있는 마가다고, 그 다음에 사위성이 있는 코살라고, 꼬살라고, 우린 사위국이라고도 부르고 사위성이 있는 꼬살라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셨던 카필라성, 카필라성 석가족은 좀 힘이 약한 나라였대요. 어쨌거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책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에 16개의 나라에 가득 찰 만큼 보물을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에 가득 차 있을 만큼의 그 수많은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도 차라리 하루낮 하룻밤 딱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그 하루 동안의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보배를 보시하고 공양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짓게 된다. 하루낮 하룻밤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킨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하늘 세계에서 큰 복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복과 지혜를 닦아라.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다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이르러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불교설화에 보면 뭐 왕이나 귀족이나 큰 부자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한 보물을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불교설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부처님은 그 보물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 공양 올렸다 거기까지만 나도 이렇게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은 그 보물을 받으면 어디다 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떡볶이를 사드셨을까? 부처님께서 그 보물을 받으셨으면 어디에 쓰셨을까요? 계율에 대해서 법을 설한 우리 부처님께서 계율에 대해서 설하신 율장에 보면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현대적인 물질 문명 시대라서 솔직히 저희 스님들이 100%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래 2600년 전 부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은 출가자, 출가 스님들이 돈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지폐는 없었겠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건 없었겠지만 황금이나 은이나 재물과 관련된 화폐는 아예 만지지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놀랍죠.

아예 금, 은 혹은 재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이런 걸 만지지를 못했어. 아예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찌릿 이렇게 못 만져요. 그러면 어떡하였느냐. 정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정자가 깨끗할 정자일 거예요. 정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으로 치면 사찰의 재정을 도와주고 사찰의 행정을 도와주는 지금으로 치면 사찰의 사무장 같은 역할? 사찰의 무슨 실장님 같은 역할?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스님들은 금이나 은이나 화폐를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화폐를 공양 올렸을 때 정인이라는 스님들과 사찰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머리 기른 제과자가 그걸 대신 받아가지고 스님들과 상의하고 스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그걸 좋은 곳에 사용을 해요. 스님들 공양을 올린다든가 스님들 식사 그런 공양을 올린다든가 혹은 사찰과 관련돼서 좋은 곳에 쓴다든가 하여튼 스님들은 만지지 못하는 대신 정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대신 금과 은과 화폐를 대신 만지고 그걸 스님들과 상의하고 스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그걸 아주 좋은 곳에 그렇게 잘 활용을 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만약에 그런 황금이나 진귀한 보배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진귀한 보물 장식품 같은 걸 만약에 부처님께 올렸다면 이게 불교 그냥 설화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부처님께 실제로 올렸다면 부처님은 계율의 모범을 보이셔야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만지지는 않으셨을 거야. 아싸 하고 이렇게 받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부처님 발 아래 공양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올리면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은 훌륭하다. 보시의 공덕도 훌륭하지만 하루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더 훌륭하다.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는 공덕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영원한 행복이다. 뭐 이렇게 부처님이 멋있는 이제 법문을 해주셨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런 진귀한 보배, 보물, 보석 같은 거는 아마도 정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제과자가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일진이 좋네요 하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제 스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이걸 스님들께 언제 스님들의 음식 공양할 때 몸에 좋은 공양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든가 방이 부족하니까 방을 스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을 조금 더 짓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스님들이 다니시는 길에 무너지고 쪼개져서 스님들 발을 자꾸 다치니 이번 기회에 이걸 처분해서 스님들이 다니시는 길을 깨끗하게 보수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스님들의 가사가 너무 낡았으니 이번에 들어온 보신물을 처분을 해서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사용을 했겠죠. 참으로 합리적인 방법이죠.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보시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여러분. 일단 베풀어라. 자꾸 형편껏만이라도 공양해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복을 짓는 첫 번째 첫걸음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0: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하는 공덕도 참으로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시하는 공덕이 참으로 훌륭하지만 하루 낮 하룻밤이라도 맑고 깨끗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그 하루 동안의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도 하면서 우리 만리 부인처럼 비록 재가자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 달에 여섯 번이라도 한 달에 열 번만이라도 그렇게 자기 형편껏 하루 동안만이라도 맑고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다음 생, 다다음 생 큰 복을 얻게 될 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하늘 세계에 크나큰 공덕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칭찬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들에게 꼭 진실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신 핵심은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무리 하늘 세계, 천상 세계에 태어나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인간 세계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려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업보의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 복과 지혜를 잘 닦고 수행을 잘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행복, 열반을 얻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산대요.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이고요. 머리 깎고 쓰는 데서 수행을 잘하는 것도 결국 복이 있어야 된대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부처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과 지혜를 잘 닦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벚공양이라고.

0: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5: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7: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시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4: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5: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4: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0: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

0: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0: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0: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그렇게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0: 경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0: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

0: 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0: 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1: 예, 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요?
2: 네.
1: 67이야.
2: 어허.
0: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1: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1: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3: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1: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0: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아유,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1: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어머님.
0: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3: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네.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1: 예.
3: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오,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부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0: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 도량 보타산과 지장 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

0: 정 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

여러분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0: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3년 전 강릉을 덮친 산불로 전소의 아픔을 겪은 인월사가 새로운 전법 도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현대인을 수행으로 이끌 이색적인 단맛센터를 낙성하며 한 걸음씩 사회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진관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백초월 스님의 82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진관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진관사 태극기가 보물을 넘어 국보로 지정되길 염원했습니다. 전국 승가대학 교수사 스님과 학인 스님들이 모여 간화선 실천과 AI 활용 교육법을 공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가 주관한 행사에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간화선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교법사 창설 81주년을 맞아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인가를 받은 교법사 5명이 탄생했습니다. 신임 교법사들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불교 정신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며 공양 올리는 신행단체가 있습니다. 13년째 천도제나 대형법석에서 무용을 공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서울조계사의 향무용 공양팀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릉 인월사가 전국 사부대중의 자비연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픔의 현장은 새로운 신행 공간으로 거듭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현대 사찰의 새로운

0: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중창된 인월사 단마센터 낙성법회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2023년 거센 불길이 강릉 일대를 덮치면서 대웅전과 관음전, 어린이 법당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강릉 인월사.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전국에서 모인 원력은 3년 만에 이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릉

0: 제가 불자들 많은 분들의 공덕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정진하고 부처님 법을 절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산불로 폐허가 된 자리에서 재건의 불씨를 살린 건 전국 4부대 중에 자비연대였습니다. 산불 직후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전국 비구니 회스님 500여 명, 월정사와 현덕사, 중대사자함, 불국사 자원봉사단, 포교사단 등이 수차례에 걸쳐 성금을 모여나며 복구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기업과 불자들의 임시법당 건립 기부와 설계 지원까지 더해지며 재건 불사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2: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이런 법당을 짓고 선센터를 해서 오늘날 산차례 중심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 무너진 절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꺼진 원력을 다시 밝히고 그 고통을 수행으로 삼고 인원사를 다시 세운다는
4: 23년도에 큰 불이 나고 난 후에 이곳이 이렇게 강릉의 랜드마크로 바뀌어가듯이 강릉도 우리 신자분들의 마음 부처님의 큰 뜻에 같이 함께하면서 아름답게 변화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인월사는 전통 사찰의 정신은 이어가면서도 현대 건축의 미학과 기능을 담아낸 새로운 형태의 현대 사찰입니다.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고 수행과 신행, 교육과 문화활동이 함께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사찰이 단순히 기도와 수행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불교 문화를 전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5: 세계인들이 한번 이곳에 와서 이 보량을 한번 음미하고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또 기도나 또 수행이나 또 여타의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아마 인월사가 세계적인 이런 사찰, 온 세계와 연결된 이런 사찰로서 아마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요.
1: 산불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전국 4부대 중에 자비연대라는 거룩한 불사로 극복해낸 인월사. 아픔을 치유한 연대의 힘은 새로운 신행 공간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6: 나라를 빼앗긴 암흑기, 일장기 위에 태극을 덧칠하며 불굴의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백초월 대선사. 스님의 독립운동 거점 호국도량 서울 진관사에서 스님의 순국 82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진관사 태극기를 이제 국보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일제강점기 진관사를 거점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치며 불굴의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백초월 대선사. 스님의 순국 82주기 추모 다례제는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도 오직 조국 광복만을 서원했던 고귀한 정신을 기리려는 사부대중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0: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도 스님이 진관사에서 피워올린 호국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당차게 서원했습니다.
1: 백조할 큰 스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로 성장할 것을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
0: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은 1919년 3.1운동 이후 비밀결사 조직을 이끌며 상해 임시정부로 군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스님은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고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6월 청주교도소에서 순국했습니다.
2: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주신 태극기를 통해 세계인들과 함께 문화와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국도량 진관사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대선사의 애국정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선양하며
0: 지난 2009년 진관사 칠성각 해체보수 과정에서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한 장의 천, 바로 초월 스님이 숨겨놓은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일장기 위에 사교와 은태극을 덧칠한 이 태극기는 일본을 딛고 반드시 독립하겠다는

0: 긴장한 항일 의지가 서려 있는 역사적 유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서 옷깃의 배지로 착용하기도 한 진관사태극기는 국가유산청에서 국보 승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백철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보다 봉사, 갈등보다 화합, 분열보다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2: 굳은 지조, 빼어난 글씨와 웅변, 호탕한 기계, 그리고 끝내 끊기지 않았던 반일 정신이 영원히 부대 가슴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면서.
0: 어린이와 청년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도량에 울려 퍼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백초월 스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태극기의 가치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때는 품는 것조차 목숨 걸어야 했던 눈물의 깃발이 이제는 전 세계인과 문화로 소통하는 자랑스러운 상징이 된 데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진관사는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을 위한 노력과 초월 스님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3: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학인 스님들이 참선 수행의 정소인 간화선 실참을 위해 모였습니다. 같은 시각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는 교수사 스님들은 AI를 활용한 승가 교육의 혁신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교학과 수행의 열기로 가득했던 조계종 학인 수행 프로그램과 상주 교수 세미나 현장 박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의 조계종의 대표적인 승가 교육 행사인 학인 수행 프로그램과 상주 교수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자리는 학인 스님들에겐 간화선 실참을, 교수사 스님들에겐 AI 활용 교육법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상주 교수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경전학습을 효율화하는 교수 방법론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입제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이 대독한 입제사를 통해 학인 스님들의 정진을 당부하고 교수사 스님들의 교육방법 연마를 격려했습니다.
5: 오늘 이 자리는 학인 스님들이 교학과 수행을 겸수하여 수행자의 안목을 바르게 세우는 장엄한 법석이자 교사 스님들이 불조의 가르침을 탁마하는 수승한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4: 입제 법문에 나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간화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올바른 점검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목 있는 선지식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6: 간화선은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체험이 없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완종사를 의지해서 체험을 해야지 이 간화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혼자 체험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4: 수불 스님은 나 홀로 수행에 갇히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 끊임없이 하두를 점검받고 부딪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그러니까 남북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도 하고 법문도 듣고 정진을 통해서 자기 점검도 하고, 내가 화두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화두가 제대로 잘 들고 있는 건지 잘못 들고 있는 건지.
4: 간화선 실참으로 수행자의 안목을 세운 학인 스님들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육 혁신을 깨하는 교수사 스님들, 교학과 참선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스님들의 발걸음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금정총림 법어사가 불교 발전에 헌신한 모구당 성호 대선사의 덕화와 가르침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법어사는 지난 27일 경내 보재루와 부도전에서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덕민 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모구당 성호 대선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제와 부도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문도 대표 초안 스님은 은사 스님의 부도와 비가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신 어른 스님들과 사부대중 공덕에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 유지를 받들어 화합하고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높이 약 210cm, 폭 75cm 크기인 부도비는 거북이 모양의 귀부와 용문양을 새긴 전통 양식으로 조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법사 창설 제81

0: 1주년 기념법회 신임교법사 품소식이 열렸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정식 인가를 받은 교법사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보리심과 자비심으로 학생들 곁에 서겠습니다.
2: 전국 종립학교 중고교 학생들에게 불송종자의 씨앗을 심는 교법사들이 두 손을 모아 정법을 펼칠 것을 발언합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법사 창설 제81주년 기념법회 신임 교법사 품수식이 열렸습니다. 안정수 전국 교법사단장은 입재와 정진, 회향에 빗대어 전국의 신임과 현직, 퇴임을 앞둔 교법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3: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소의 꿀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2: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스님은 교법사단의 하루하루가 불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날들이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정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법사단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포교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씨앗을 심어주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불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2: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해동중학교 구승욱 법사를 비롯한 5명의 신임 교법사에게 품수증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정식 인가를 받은 교법사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5: 개개인마다 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깨우쳐주는 게 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심 있는 불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2: 한편 안 교법사 단장은 각각 오는 8월과 내년 2월 정년 퇴임을 앞둔 이동배, 이학주 교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전국 교법사단은 청소년 포교 최일선에서 중학교 종교 교과서 발간과 청소년 출가자 발굴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전법 원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합창단이나 연희단 같이 문화 공연을 펼치는 신행단체는 규모 있는 사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불교 정신과 아름다움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신행단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수행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조계사 향모용 공양팀을 윤호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6: 챙챙거리며 노쇠 특유의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바라소리가 조계사 불교대학 건물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의식을 돕는 법구 역할을 하는 바라는 평소와 달리 스님들이 아닌 우바이들 손에 들렸습니다. 진원과 법고 박자에 맞춰 그동안 연습한 바라춤을 따라 해보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지고 아이돌 그룹의 군무처럼 서로가 하나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바라와 함께 할수록 불자로서의 신심은 깊어져만 갑니다.
7: 바라춤을 작년 가을부터 스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춤이라기보다 기도, 그 자체가 기도로서 너무 엄숙해지고 장엄해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6: 2013년 연희단에서 별도 신행단체로 새롭게 뿌리를 내린 조계사 향무용 공양팀. 13년째 연등회나 천도제, 대형 법석에서 무용을 공양으로 승화시켜 문화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용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하며 현재 13명의 팀원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살풀이와 지전춤처럼 전통무용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바라춤이라는 의식무로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8: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표출이 되면 안 돼. 무용은 앞, 가, 무가 바라로서 내가 표현되지는 게 아니라 동작으로서 법을 짓는 거거든요.
6: 진원을 직접 손으로 써가며 박자를 익히고 잘못된 동작을 수정하길 여러 차례.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지도하는 스님과 열정 가득한 우바이들이 만나 하나의 의식이 완성됩니다. 이름은 바라춤이지만 바라춤을 추는 이들에겐 단순한 예술을 넘어 수행의 한 방편으로 다가옵니다.
7: 묵직한 바라를 들고 춤을 추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그 바라의 맑은 소리랑

0: 그리고 저 스스로의 그 몸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도 정화가 되는 것 같고.
1: 부처님께 향을 공양 올리듯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무용을 연습하는 우바이들의 원력이 불교 문화 전승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공주 마곡사가 제77주기 백범 김구 원종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생을 추모했습니다. 지난 2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 증손녀인 김영 헤리티지 대표이사, 송무경 공주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백범 원종 스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 모두가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발언한다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송무경 공주 부시장은 선생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받들어 자유와 인권, 평화가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추모했습니다. 경남 남해 수국명소인 용문사가 수국축제를 열고 시민과 불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27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주지 승원 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제2회 수국사찰 남해 용문사 수국축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국 감상에 더해 지역 가수와 공연팀이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은 모든 분들이 수국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남해의 경관도 마음에 함께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13교구 말사인 용문사는 조선 숙종 때 수국사로 지정돼 왕실의 보호를 받은 사찰로서 경능관과 익능관이 발급한 수국사 금패가 있습니다. 불국사 미국 포교당 반야사 주지 현철 스님이 미국 상공회의소 경제인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와 참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현철 스님은 지난 24일 LA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불교 문화와 참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스님은 미국 경제인들에게 쾌락적인 삶만 추구하다 죽으면 꿈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다음 생을 자기 뜻대로 찾아갈 수 없다며 업력이 아닌 자기 의지대로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 여러 고찰에서 체험하고 정신적 치유를 얻는다며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 동문의 화합과 청년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일원에서 제22회 전국 동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와이즈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입제식에는 임문우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류안하 총장, 전병길 경주특별지부장 등각 지부회원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문우 회장은 동문과 대불련 후배들이 지혜로운 눈으로 새로운 6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제식을 마친 동문들은 100주년 기념관 앞마당에 마련된 법궤도를 돌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

0: 이어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신혼 생활도 잠시.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질문들이 질문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괴롭죠. 괴로운 마음을 안고 여기에 스스로 답이 나와요. 남들에게서 답이 안 나와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저절로 자기가 답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러겠죠, 다.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헤어질 결심이거나 계속 살 결심이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겠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어보겠죠. 또 남편하고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도 물어보겠죠. 그걸 종합해서 결국엔 자신이 결정을 내리겠죠. 그 결정을 따르면 돼요. 사실 간단하죠. 아, 도저히 난이 사람하고 난 계속 못 살겠다 하는 게더 강하다면 헤어질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인연은 그렇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인연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그런데 어떤 인연은 남편에게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인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또이 남편이 외도라고 했지만 어떤 정도의 외도인 건지에 따라서 또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 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즉, 그것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인연 따라 자기의 업에서 맞는 답을 자신 스스로 누구나 잘 내려요. 고민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서 내리고 그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전부 다 이와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물론 주변에 조언도 없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종합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런데 반반이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 반반이다. 요건 뭐죠? 아직 반반인 거는 지금 당장 헤어질 건 아니다 요 소리예요. 반반인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걸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반반인 채로 있어 보다 보면 뭔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반반일 때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문제와 잠시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해석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잠시 거기 있어주는, 판단 중지하고 잠시 있어주는 시간? 왜냐하면 섣부르게 판단을 바로 내려버리면 그 순간에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내리기 쉽거든요. 그 잠시 멈추고, 잠시 결정 내리지 않고 유보하는 시간, 뭐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도 좋고, 그런 시간을 저절로 가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 욱하는 생각들은 점점점 내려놔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허물도 돌아보고. 얘가 뭐 결혼 전에 어쩌어쩌한 일이 있었고, 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온갖 어쨌든 결정을 내려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언뜻 보면 무거운 주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거운 주제일 것도 아닌 것이 대한민국의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은 이혼을 한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요. 재혼한 커플의 반 이상이 이혼을 또 한대요.
그게 통계로 나온 자료가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즉, 결혼한다, 이혼한다라는 것이 아주 무거운 주제이고 심각한 주제죠. 그리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주제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양의 세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잖아요. 내가 결혼할 남자, 결혼할 여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업이 휘청거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모양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밑밥을 깐 건데,

그 얘기는 어떤 자리에서 나오느냐? 모양의 세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 중요한 일이죠. 모양 아닌,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인, 모든 상이 아닌, 상 아닌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모양의 세계가 전부 다 똑같은 일이에요.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좋고 나쁜 일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라고 심각하다라고 해석한 일이 있을지언정 좋고 나쁜 일도 없고 무겁고 가벼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럼 그 이혼은 무조건 내 인생이 실패냐? 그 자기 생각이고 해석일 뿐이에요. 이혼한 것이 요즘엔 허물도 아니잖아요. 워낙 뭐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고 했어도 이혼을 안 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잖아요. 인도에서는 남자가, 옛날 인도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서도 어느 책에서 읽은 게 여자를 거의 가축 수준으로 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만 해도. 그래서 인도에서는 남자가 아주 우월해가지고 여자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낮춰서 봤다 그래요. 가장 훌륭한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 화장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여자를 남편하고 같이 태워 죽이면 그 여자는 신이 돼요. 아주 훌륭한 아내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여자가 먼저 뭐 이혼하자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때는 남자가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했다가는 큰일 나는 여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혼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 결정, 자기 주도, 어떤 결정을 자기가 내릴 수 있고 그거 내리는 것을 왜 남자 여자라는 높다 낮다라는 그런 편견 속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남자만 왜 이혼하자고 할 수 있어? 여자도 이혼하자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즉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인연은 원래 인연의 속성은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인연을 가만히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누구나 이러고 살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혼하는 사람 이야기를 영화 같은 걸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혼할 만했네. 나 같아도 이혼하겠네. 잘했네 하고 박수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게 이 사람에게도 훨씬 좋았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정도 잘못했으면 나라도 같이 못 살겠다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분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나라에 따라서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어느 나라에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고 남자가 여자를, 어떤 나라에선 또 여자가 남자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고 그게 당연한 걸 수 있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어떤 관례, 미풍양속 내지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그 제도에 사람들을 묶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건 해야 될 일, 저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의 제도를 유지하는 사회에 좀 어떤 질서를 잡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혼하면 나쁜 놈, 이혼 안 하면 훌륭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더라도 거기에도 집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으면 단순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친구 앞에서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면 되겠죠? 뭔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친구를 보고 잘했니 잘못했니, 그 남자가 잘했니 잘못했니라는 판단 분별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긴 하겠죠. 친구니까 너무 분노하고 욕하면 같이 욕도 해주고 그래야 또 친구 간의 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을 해주고 나서 또 냉정한 얘기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이야기도. 왜냐면 그렇게 마음을 받아주고 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처음부터 야 그렇게만 볼수 없어, 그 사람도 그 사람 뭔가 이유가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운하죠. 기분 나빠서 만나고 싶지 않죠, 이런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인연 따라 사는 곳이니까 인연 따라 편도 들어주고 같이 욕도 해주다가도,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친구라면.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결정을 지혜롭게 내릴 수 있도록 그냥 비추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 그걸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라 할지라도 인연 따라 결정을 내렸으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 응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헤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헤어진 것으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외도했던 기억은 이제 지워라. 거기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로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살겠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심각하게 그 감정,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 그 사안의 심각성은 분별로 만든 거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집단적인 업식이 투사된 문제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심플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모양, 개념, 해석, 판단,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세상에 심각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인연생, 인연멸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인연 따라 모였다가, 모일만 하니까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져야 때가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났다 오래 사귀고, 어떤 사람 만났다 금방 깨지듯이, 어떤 사람은 만나서 1년이 결혼 생활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요즘에 뭐 황혼 이혼 해가지고 막한 30년 40년 같이 살다 헤어질 수도 있고,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죠. 사실은 인연생 인연멸 뭐 이거 흩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보는 또 다른 이제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영가 형각선사가 본인의 깨달음에 대해서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안목을 점검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형각선사가 육조 스님을 세 바퀴 돌고 나서 탁 우뚝 섰더니 육조 스님이 사문이라면 삼천 위의와 팔만 세행을 갖춰야 될 텐데 넌 어디서 온 스님이길래 이렇게 아만을 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각이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은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간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생사라는 생사 대사 앞에서 뭐 그렇게 우리 같은 스님들끼리 이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생사를 해탈하는 이 문제 앞두고 마주하고 있는 스님들이 같은 공부인 입장에서 여차여차 그뭐 예의범절 차리고 뭐 격식 차리고, 이 공부가 지금 격식을 타파하는 공부고 파격의 공부이지, 그런 모양의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 예절 차리고 하는 거 그거 굳이 따져야 됩니까? 따질 수도 있지만 스님이나 저나 지금 이법 보고 왔으니까 제가 그 생략한 거지요 하고 이제 뭐 말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생사의 일이 크고 또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가는데,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가는데 언제 그런 거다 격식 차리고 그럴 것 같으면 스님, 제가 스님 밑에 출가해가지고 한 6개월 행자 생활하고 사미 생활하고 사미 생활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언제 그런 것만 다 차리고 있습니까? 그냥
바로 곧장 질러가지고 그냥

그냥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물으면 안 됩니까? 공부인끼리 뭐 못할 짓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이제 보세요. 처음에 잘했어요. 연가 현각 스님 선사가 육조 스님 앞에 와가지고 곧바로 그냥 다른 거다 여차여차하는 뭐상 모양 분별 뭐 격식 이런 거다 때려치고 곧장 도를 보인 건 잘했단 말이에요. 한 바퀴 세 바퀴 딱 돌고 나서 딱 섰어요. 아, 100점짜리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얘를 찔러본 거예요. 말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보려고. 그리고 얘 법이 확실한가 보려고. 법이 확실한 법에 딱 뿌리내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 두마디 말을 꺼내면 곧장 그 말을 따라가요. 분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분별 따라가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너는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예의범절도 지키지 않고 스님으로서의 삼천 가지 세행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이지 이 스님한테 왔으면 절도 안 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오만하게 이러고 있느냐 하고 툭 긁어본 거예요. 여기 긁히면 안 되죠. 여기 긁히면 뭐예요? 말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스님 사실 그게 아니고요. 아 제가 그냥 도를 어찌어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 따라가서 스님이 말로 모양으로 얘기를 하니까 곧장 호로록 모양 따라가가지고는 아니 사실은요 생사에 생사대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사대사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물어보러 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따라가면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이제 그 허점을 탁 보고서는 자기가 이 연가 현각 선사 허점을 탁 드러낸 걸 보고는 허점을 칵 찔러주는 거예요. 너말 따라갔구나 하고는 생사의 일이 크다 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연가 현각 선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생사가 따로 없는데 본래 무생이잖아요. 무생법인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본래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건데 불생불멸을 깨달은 것인데 무슨 생사대사가 크니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망상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연가 현각 스님도 망상을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육조 스님이 그냥 분별로 호통을 치니까 거기 어쩌지 법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말을 따라가 버렸죠. 법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이게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저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는 되는데, 이 스님들이 서로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뭐 이랬던, 이해는 할수 있는데, 굳이 왜 저래야 되지? 그냥 서로, 우리 이렇게 하듯이 그냥 평범한 말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말다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공부가 뭔지에 대한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유를 알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요. 이게 견성 후 보임이라고 하잖아요. 일별하고 난 이후에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보임이라는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가 현각 선사가 탁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달은 거예요. 견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올바로 보임을 하는지도 알고 싶고 이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보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호임지잖아요.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자기가 깨달은 이 법을, 이 마음을, 이 불성을. 이 한마음짜리에 딱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분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데 분별 따라가다가도 아 문득 아 내가 또 분별 따라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딱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이에요. 끊임없이 보임이라는 게 세상을 살다 보면 분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분별 따라가더라도 스스로 분별 따라가는 분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분별을 이 자리에서 분별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아닌 자리에 딱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럴 때 눈밝은 스승이라면 제자가 분별 따라갈 때 한참을 분별 막 몇 리를 분별 따라서 가다가 나중에 눈치채고 다시 돌아오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툭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 따라가지 않고 바로 그냥 이 자리에 딱 있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분별의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두 번, 세번 찔렀는데 계속 그말 따라가게 되면 얘는 한참 멀었구나. 마조 스님이죠? 백장 스님하고 다른 제자 스님들과 함께 달로리를 갔다가 이렇게 새가 저산 너머로 날아가는 걸 보고서는 새가 어디로 날아가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새가 어디 있어요? 새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새가 어디로 갔어요? 마음에서 드러났다가 마음으로 돌아갔죠.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사라졌을 뿐이죠. 전부 다 마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백장 스님이 저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를 확 붙잡는단 말이에요. 여기로 돌아와라 하고. 지금 눈앞으로 돌아와라. 지금 여기 있네 하고. 어디 그 저쪽에 있다고 하느냐. 그 내가 말하면 새에 물어보면 새에 끌려가고. 이거 물어보면 이거 끌려가고 저거 끌려가고 끊임없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질문을 던져놓은 다음에 끌려갔을 때 코를 확 비틀면서 또 끌려갔지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자주 끌려간다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야 스님으로서 너 예의범절도 지키지 못하느냐?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야만을 부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곧장 그 말에 끌려가가지고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 이거 스님으로서 이 생사 대사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질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거부터 여쭤본 거죠 하고 말에 끌려가는 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이제 그 허점을 보고서는 어찌 생사 대사가 중요하단 말이 어디 할 수가 있느냐 이 공부를 안목을 밝혔다는 중이 그러니까 어찌 무생의 도리를 획득해서 빠름이 따로 없음을 밝히지는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생사 대사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생사가 없는 이 자리 무생의 자리 이거 모르느냐 이거 밝히지 못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빠름이 없음을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빠르고 늦은 게 있어요? 여기 생사도 없고 빠르고 느림도 없단 말이야, 이 마음 자리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도대체 뭔 소리, 무슨 말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넌 아직 이 무생의 도리를 체득하지 못했고, 또 본래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못했느냐? 하고 딱 혼을 낸 거죠. 그랬더니 현각이 말했다. 현각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체득하면 즉 자기가 자기 아니요 저도 체득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한번 끌려갔네요. 제가 체득하고 보니 이 자리에는 생겨남이 없습니다.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밝히고 보니 여기는 빠르고 늦음이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딸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렇다. 그렇다. 너 이렇게 방금 전에 끌려갔지? 그걸 이렇게 딱 돌이키는 이렇게 안목을 바로 드러내야 되지 하고 이 안목이 바른 것이지 하고 이게 진짜 마음이지. 어디 뭐 오고 가니 생과 사가 어쩌고 늦고 빠르고 어쩌고 이런 분별할 수 있느냐. 별로 그런 게 없다라는 이게 안목 아니냐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인정을 딱 해주고 나니까 이제 현각 스님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공부 얘기 다 끝났잖아요. 인정받아서 아, 이 공부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연가 현각 스님이 비로소 이제 비로소 예의를 갖추고서는 그리고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서는 하직 인사를 했어요. 스님, 그럼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오랜만에 눈 밝은 이 연가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2대, 3대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주 훌륭했던 제자란 말이에요. 연가현각의 뭐 증도가니 뭐 이런 훌륭한 저술까지 남긴 아주 눈 밝은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 스승은 이런 눈 밝은 제자를 그 몇백 명의 제자가 있어도 이런 눈 밝은 제자를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떠나보내기가 아쉽겠어요. 안목 있는 제자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 육조 스님이 이제, 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야,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무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야, 며칠 좀 묵다 가라. 나랑 좀 말동무도 좀 하고, 좀더 공부하기도 좀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각이 말했다. 형각이 육조쌤한테 한더 당하고 나서 다시 인정을 받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형각이 하직 인사를 가려고 해서 그런 거기도 하겠죠. 근데 간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육조스님이 야, 뭘 갈라리냐, 좀더 있어라 이렇게 붙잡으니까, 요것도 오고 감이 본래 없는데 간이 오니 하는 얘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영가 형각 스님이 육조스님한테 그걸 붙잡았고서는 잘 걸렸다 하고 스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육조스님하고 영가 형각 스님이 육조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본래 이 마음은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거늘 여여부동에서 온다 간다. 움직임이 없단 말이야. 여여부동하단 말이야, 이 마음은. 스님, 본래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내가 저보고 빨리 간다 하십니까? 어찌 늦고빠름이 있습니까? 여긴 움직임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스님이 벌써 또 쫓아가셨군요 하고 그렇게 탁 찔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조께서 또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육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이제 형각 스님이 본래 이 자리는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여여부동에서 이 마음은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 어찌 빠름이 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육조 스님이 그 얘기를 탁 듣고 나서는 육조 스님이 하나 더 가르쳐 주거나 하나 더 확인해 볼게 있는 거예요. 얘가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즉, 마음을 깨달은 사람, 자기 마음 본성을 한번 확인한 사람이 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임을 하는 초반에 어떤 오류에 범할 수가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 자리 확인했다 하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하면, 나는 이거 확인했어. 너네는 확인 못했지. 난 확인했어. 이 법을 확인한 내가 살아있어요. 이 법을 확인했다라는 건 내가 법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법이 법을 확인한 거거든요. 거긴 내가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아상이라는 분별 때문에 처음에는 이 법을 확인하고 나서도 백이면백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법을 깨달았다라는 망상에 곧바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내가 법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보임하는 줄 알아요. 보임하는 주체가 생겨요.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늦고빠름이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여여부동한 이 법을 잘 지키고 소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있고 소가 있어서 내가 소를 키우는 일이 있어요. 그건 둘로 세 개로 쪼개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처음엔 공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지점부터는 그것을 바르게 보게 해주는 것은 그 앞길을 먼저 간 바른 선지식 아니면 이 질문을 통해서 너 지금 너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여여부동한 내가 있구나. 그 여여부동함을 아는 내가 있구나, 따로 둘로 나뉘어 있구나, 불성이 있고 불성을 깨달은 내가 따로 있는 줄 아는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 움직임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 움직임이 없음을 알아? 누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누구라는 그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질문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현각이 말했다. 본인은 그런 분별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각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스님이 저한테 지금 이 법을 보는 자, 아는 자, 이 확인한 자, 확인하지 못한 자, 이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걸 보니까 스님이 지금 그렇게 분별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스님이 질문할 때그 질문 속에서 그 분별이 나오는 거지, 저는 그런 분별 없습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제가 공부가 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 이만하면 얘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스스로 자칫 이 견성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내가 깨닫고 내가 공부한다라는 그 오류, 이것도 스스로 알고 있구나, 스스로 보고 있구나 하니까, 그걸 보고선 이제 인정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대는 참으로

영가 현각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무생, 태어남이 없는 남이 없다라는 불생불멸이라는 남이 없음의 뜻을 알았구나. 그랬더니 현각 스님이 생겨남이 없는데 그 뜻이 어디 있어요?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본래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지는 게 없다면 뜻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무생의 뜻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까지도 야, 스님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고 찔러보고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 다 안목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육조께서 또 얘기를 해요. 야, 뜻이 없어? 그렇다면 누가 마땅히 그렇게 분별했느냐? 너 지금 그 분별한 거 아니냐? 누가 마땅히 이렇게 분별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또 영가 현각이 말했어요. 그럼요, 분별했는데, 분별은 했지만 역시 분별했어도 거기에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고 뜻이 없는 가운데 뜻을 써내고 머무는 법 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스님이 하듯이 저 또한 자유자재로 이렇게 마음을 쓰는 법 없이 쓰고 있다. 이 법의 자리 하나에서 온갖 분별을 가져다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마음껏 쓰고 있는 스님과 제가 지금 그 주고받는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필요한 말이었지만 이게 다 사실은 분별이죠. 그러나 분별 속에 분별이 없고 뜻 속에 뜻이 없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이 공부의 이야기였다 이 소리죠. 그랬더니 이제 이만하면 이만하면 이 짧은 문답에서 얼마나 많은 그냥 점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이제는 뭐 더 이상 내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하고 나서 하룻밤 묵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가 현각 스님은 하룻밤 묵 이때의 일로 인해 사람들은 현각을 일숙각이라 불렀다. 영가 현각 스님이 하룻밤 묵고 갔어요. 그래서 일숙각, 한 번 자고 간 깨달은 도인. 그 현각은 뒷날 증도가를 지었으니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렇게 이제 영가 현각 스님의 이야기가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지황비구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선수행자 지황은, 지황이라는 스님은 처음에 육조를 참례하고 육조 스님의 스승 육조 오조 홍인대사를 참례하고 스스로 이미 선정을 얻었노라고 하고는 암자에 머물면서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하였다. 이 오조 스님 제자들을 보면 육조 스님을 빼고는 신수 스님도 그랬고 이 지황 스님도 그랬고 이렇게 선수행을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하기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육조 스님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이 직진심이라는 곧바로 법문을 통해 깨어나게 하는 이런 방편을 조금 덜 쓰셨거나 조금 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방편력이 조금 육조 스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나 보죠. 왜냐하면 그만큼 안목 있는 스님들이 없었으니까요. 육조 스님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조 밑에서 공부했던 지황이라는 스님도 오조 스님을 참여하고 공부를 했는데 선정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는 선정의 맛을 들이고 나면 계속해서 선정을 닦아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이 법에 대한 안목, 깨달음, 견성이라는, 일별이라는 이 법을 깨달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정 체험이나 삼매 체험 같은 어떤 깨달음의 명상 수행, 참선 수행에 인과응보적으로 딸려오는 그 결과가 바로 이 선정을 통한 삼매를 증득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증득한 사람은 그때 내가 증득했던 그 삼매 혹은 그거보다 더 높은 삼매, 그 삼매를 끊임없이 증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삼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그때 느꼈던 어떤 경우는 삼매가 며칠씩 가기도 하고 몇 달씩 가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1, 2년 이상을 간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 몇 달씩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삼매 속에서 몇 달을 보내면 얼마나 막 지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기쁨 속에 늘 있단 말이죠. 그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거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 1년 만에 그게 확 사라져 보세요. 한달 만에 사라지고. 그럼 얼마나 공허해지겠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라 그래요. 완전히 깨달은 것 같은 느낌 속에 한 달, 두 달, 몇 달을 살다가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옛날에 그 어리석은 중생으로 그대로 똑같이 돌아간 것 같은 이런 심정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선정삼매는 공부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과적인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게 법은 아닌 거예요. 법은 뭐예요? 법 아닌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선정의 결과인 삼매 체험 같은 것은 선정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걸 귀하게 여겼다가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겐 그걸 깨달음으로 착각했으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서 나는 깨달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0년, 20년을 계속 다시 옛날에 느꼈던 그 선정 체험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부지기수로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고. 그런데 심지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체험이 강렬하게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법을 확인한 거거든요. 자기를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볼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면 그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그 낯선 거에 대한 안목에 대한 감이 한번 열린 게 이게 깨달음인데, 그때 같이 찾아온 모양, 감정적인 쑥 내려가는 체험이라든지 뭔가 놀라운 체험들, 그런 체험이 너무 강렬했다 보니까 법에 대한 안목은 주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 갖지 못하고 그 체험만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가 잃었어. 잡았다가 놓쳤어. 나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체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게 사라져가지고, 와, 저는 깨달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에게, 거사님, 그 왔다 간 체험, 3일 동안 머물던 체험, 그 체험은 왔다가 갔죠? 왔다 갔어요. 그 체험이 깨달음이겠어요? 체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건데, 여여부동한 건데, 여래여고한 건데, 그게 왔다 가는 거겠어요? 그 체험 처음 하던 그 순간에, 그 체험의 상, 느낌으로 찾아온 그 체험의 상, 그건 모양이죠. 왔다 가는 모양이죠. 그때 확인된 거는 그 감정적 체험이란 어떤 느낌, 그게 확인된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왔는데 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하는, 그거는 왔다 간 거니까, 그건 진실한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금도 있는 거, 요게 진실하죠. 요거 지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 이거 이거냐,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정이나 삼매나 이런 체험들, 그 체험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이 지황스님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상을 찾아서, 특정한 삼매를 찾아서 20년 동안 다시 머물지 않고 눕지 않고 장좌불화 하면서 20년간 좌선하기를 그치지 않고 수행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자황의 명성을 듣고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이 현책이라는 스님이 아주 열일을 하시네요.
많은 스님들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안목이 있다 싶은 스님이나 공부 열심히

0: 한다는 스님 보면은 그냥 붙잡아다가 육조 스님 앞에 탁 그냥 데려가는 이런 아주 포교 제일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현책과 지향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3: .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5: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6: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0: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0: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여모는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1심 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0: 합동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이왕 임제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임제가 시중하여 말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 도라는 게 이제 이걸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요걸 이제 도, 법, 마음, 부처, 선, 뭐 진여, 자성, 방패도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도를 배운다 그러는데 이건 배워서 뭐알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말이 그런 것이고 이거는 원래 우리한테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원래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본래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 이게 탁,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익숙해지는 거. 이게 있어도 우리가 이게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오래됐고, 또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아는 쪽으로만 우리가 늘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한번 이렇게 확인되는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서툴고 낯이 설고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기 이제 익숙해져야 돼. 그게 이제 공부고 뭐 있는 걸 그냥 원래부터 누구한테는 있는 게 이렇게 한번 확인되는 거지. 확인되는 거고 이게 이제 확인되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쓰던 일이고 누구한테나 있는 거라는 그 말이 이제 조금 납득이 되죠. 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이렇게 확인되는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 속에서 늘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많이 모르니 그쪽으로만 쳐다보고 살다가 문득은 이제 눈길을 돌려가 뭐 눈길을 돌린다 할까?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는 거죠. 그거는 뭐 안다 모른다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이제 탁 하고 왔다 하면은 원래부터 있는 현실인 거예요. 원래 누구한테나 다늘 있는 일이고 늘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번 확인되는 거지 뭐. 이건 이제 도라고 그래요. 전 도라는 말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썼던 말을 불교에서 이제 뭐 도하면 우리가 뭐 도덕경 이런 얘기 있잖아. 벌써 공자 맹자 시대 이전부터 쓰였던 말이거든. 노자가 공자보다도 더 이전 사람이라 하니까 그걸 이제 빌려서 쓰는 말이죠.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바깥에서 찾지 마라. 자기 마음이니까 밖에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뭐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긴 해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라면은 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한테 늘 태어날 때부터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태어날 때까지 뭐 생각하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어떤 느낌이 있었겠지만 그거 지금 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라 하더라도 정말 뭐 무색 투명하달까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마음이거든. 깨달아야 돼.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늘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지. 밖에서 당연히 뭐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부터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본성, 뭐 불성이라는 말도 하는데 자성이라 그 말도 이제 성이라는 말은 타고났다는 거거든요.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을 성이라고 그러지 그 본성이라 뭐 불성 이런 성이라는 글자는 뜻이 원래부터 있었던 걸 가리키는 거지, 없다가 생긴 걸,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본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그럼 부처님은 이제 이거를 가리키 주려고 뭐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이란 말도 우리가 뭐 하듯이 등불을 법의 등불을 밝히는데 그 등불은 자기 등불이다. 그 법등명, 자등명이란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이 따로 있고 자기 등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바로 법이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본래부터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외도들은 이제 생각이 우리 이제 말은 우리가 비유는 그런 비유를 하거든. 하늘에 태양이 원래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생각이라는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 우리 마음이라는 그런 태양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반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못 알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내가 생각을 걷어내서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고 생각을 죽이면 되겠구나. 생각이 없어지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지혜의 태양이 빛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굉장히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생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도 없고 또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그 억지를 부리려는 건데 원래 이 우리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취하고 버리고 할게 없어요. 그 비유를 우리가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하거든. 거울은 텅 비어 있는데 텅빈 거울이 안 보여. 왜안 보이겠습니까? 그 뭐가 나타나 있어. 텅빈 거울 위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 모습 때문에 텅빈 거울이 안 보인다 해서 그 모습을 없애려고 그러면 없어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우리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때문에 내가 뭐 깨닫는 거, 생각을 없애려는 것은 마치 거울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짓이거든. 그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하는 이유가 텅 비어 있는데 뭔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걸 없애고 텅빈 것만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신경에도 색이 공이 공이 색이고, 그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과 공은 다를 수 없다고 했잖아. 색이 공과 다를 수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 없고.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색을 다 없애고 내가 공만 깨닫겠다. 그렇게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한다. 뭐,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뭐. 그거는 생각을 뭐 자꾸 이렇게 억눌러가지고, 뭐 깨끗한 마음을 얻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치가 틀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깨달아요. 그냥 깨달아져 저절로. 아무것도 뭐 취사 선택할 필요 없이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본래 그런 거기 때문에 본래 그런다는 사실을 그냥 밝혀질 뿐이지 그걸 뭐 손댈 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은 그럼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다 해요. 근데 이제 뭐가 그러면 다르냐? 중생들은 생각밖에 모르니까 오로지 생각에 매여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마음이란 게텅 비어서, 깨끗하다는 걸 이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텅 비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거울이 그렇잖아. 거울을 처음 본 사람은 거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겠지.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거울을 자꾸 보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나타나지만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이 되거든, 그게. 그거하고 비슷하다. 근데 거울이 아마 사물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마음은 이해로 되는 건 아니고 직접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직접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깨닫고 그런 체험이 온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항상 텅 비고 깨끗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고마. 그러니까 깨끗하고 텅 비었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생각하고 살지만은 뭐 원래 그냥 텅 비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설명하고 이해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는 건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실제 실감이 되고 실제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냥 밝혀지는 자기한테 실감이 되고 밝혀지는 거지 뭐딴거 없어요. 무슨 길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뭐 화두를 들고 있으시오, 무슨 염불을 하시오, 무슨 사마타 빗바사나 지관 수행을 하시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렇다는 사실을 그냥 문득 그래서 도노라.

문득 그냥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실감이 되는 거죠, 그냥. 예. 체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지. 어차피 알수 없는 것이고, 뭐 모르고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의식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탁 체험이 되면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현실로서, 이제 현실이 되니까, 현실로 체험이 되니까, 그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 말은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니까, 그 우리한테 능력이 본래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단 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거든. 모든 중생에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대신에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런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 우리가 이제 이심전심으로 뭐 소통이 된다고 말을 듣고 말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뭐 그렇다는 이건 뭐좀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이게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바깥에서 찾지 마라.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며 삿대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경계란 말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뭐 영어로 번역할 때는 바운더리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경계니까 그냥 어떤 경계선을 갖추고 있다니까 그게 아 이렇구나 하고 분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되는 건뭐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분별이 되고 귀에 들리는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다 분별이 되는 거죠. 그게 다 경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뭐 시끄러우니 고요하니 뭐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것은 다 분별 쪽이고 망상 쪽 일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쪽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경계가 없어요. 모습이 없다고 분별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은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물론 뭐텅 비었다 깨끗하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방편을 하는 말이거든. 방편을 하는 말이지 뭐 아, 법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건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겁니다.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손가락 같은 것이지 그게 달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위해서, 아,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고요하고, 뭐, 변함없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냥 손가락만 쳐다보고 그걸 이제 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거든. 그 어리석음이죠, 그거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직접 체험을 하면은 아는 건 없지만은 이게 현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견해가 생길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현실이니까 뭐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고 매일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그냥 무슨 견해 같은 건 없어요.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방편으로 하게 되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그래서 마지못해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마지못해서 억지로 말할 수 없는 건데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법문이라는 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그 49년을 깨닫고 나서 49년을 뭐 법문을 설법을 했다는데 또 그런 말도 하거든. 49년 동안 사실은 한마디도 안 했다.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막 얘기한 건 전부 방패의 말이지 이 자체를 말한 건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4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이거든. 하여튼 이거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현실이니까 누구 날 때부터 변함없이 갖추어져 있는 현실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는 체험이 있어요. 실감이 탁 되고 이렇게 예, 뭐 원래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고 자꾸 분별을 따라다닌다. 삿대하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이제 삿대다 바르다 하는 것도 뭐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삿된 건 잘못됐다는 거지. 바르다는 건 이제 그게 바른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정법이라고 그러거든. 바른법.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드러난 이걸 정법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분별이 되는 거, 뭐 고요하다거나, 뭐 텅비었다거나 하는 이런 말들은 방편의 말인데 그걸 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삿된 겁니다. 그런 말 많거든. 진공 묘유, 뭐 진짜로 텅비어있는데 묘하게 있다는 둥, 뭐 그렇듯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다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방편이라도 그런 건 좋은 방편이 아닙니다. 삿대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의 일일 뿐이다. 뭐 조사가 뜨고 부처가 뜨고 뭐 이게 전부 다 방편의 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의 일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어 뭐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은 곧 의심이 생겨 하늘을 비춰보고 땅을 비춰보며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법문을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너무 생소하고 알수 없는 말로 다가오니까 이제 그만 안 듣거나, 아니 뭐 너무 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만 안 듣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을 또할수 있겠죠.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물론 뭐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게 결국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때는 계속 얘기를 해. 이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사는 건다 방편인데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을 몇 마디 하면은 그만 그래 고지 듣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다기보다도 뭐라 해야 되나 고집이 있다 할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겠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해. 똑같은 질문을 계속 자기가 뭔가 알고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이제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오니까 뭐 궁금하니까 묻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니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러는 것 같다 하고, 막,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고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숨겼다 드러냈다 이 말은 뭐 이해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곧 의심이 생겨 하늘을 비춰보고 땅을 비춰보면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처음에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구한테 찾아가 물어보고 좀 그런 거를 그렇게 딱히 뭐 좋아하지도 않고 저 혼자 이제 책을 많이 봤죠. 뭐 불교를 애초에 학교에서 전공도 했고 그래서 막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몇 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경전이라든지 뭐 논서라든지 불교 교리책이라든지 하는 그걸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거기서 얻은 결론이지 제가 얻은 결론은 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건 제가 이제 몇년 동안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 그러면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을 벗어난 곳에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불가사의한 일이고, 헤아릴 수 없고, 알수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직접 이제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딱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처음에는 뭐, 몇 가지 수행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선도 시도해보고, 뭐, 주문도 좀 시도해보고, 뭐, 화두도 한번, 이렇게. 근데, 잘안 되더라고, 그게. 잘안 되고, 좀 믿음이 잘안 가고, 이거는 내가 억지로 뭘, 애를 써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좀 생기고. 그러던 차에 뭐, 좀그 인연이 이제, 제 스승님의 법회 인연이 돼가지고 그냥 법회 가서 그냥 앉아서 들었죠. 막 아무것도 없이. 나는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듣는 것이 가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그래 하다 보니까 체험이 오더란 말이죠. 이게. 예. 네, 저절로. 그러니까 뭐 아무 질문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뭐, 불교책 이런 걸좀몇 년을 읽었기 때문에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질문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그냥. 몇 년을. 꾸준하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느낌밖에 없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 뭔가 말로 할수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정도 느낌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 딱 보니까,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제 와닿는 거, 그때부터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법문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들어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딱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와닿기 시작한다고 법문도 뭔가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된다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라면은 단지 이와 같이 주인을 말하고 도적을 말하고 오름을 따지고 걸음을 따지고 여색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등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한 소리들이다 이 말이죠. 뭐 주인이 어떻고 손님이 어떻고 뭐 도적이 어떻고 뭐 오르니 그러니 뭐 이게 전부 다 이런 거는 생각으로 하는 소리다. 예? 경계 쪽의 일이지 법 쪽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짓이다. 나는 여기서 선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은 빠짐없이 알아본다. 이제 선과 속, 출가자나 제가자나 뭐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다 알아본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제 일체지가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있다 그런 게 지혜로서 지혜를 알아보는 것이지 지식을 알아보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 지혜를 알아본다는 거는 이게 이제 진실이니까,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뭐, 이런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대충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원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몇번 이제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도 이런 체험이 있구나 하는 거는 이제 대충 파악은 되죠. 왜냐면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로서 사실 100%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저 사람도 뭔가, 아, 이런 그 경험이 있구나 하고 이제, 예, 알 수가 있죠. 뭐 그런 정도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임제가 빠짐없이 알아본다 이 말은 자기 이 법에서, 자기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혜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자기 살림살이, 자기 진실 속에서 살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뭐 눈으로 볼건 보고 귀로 들을 건 듣고 뭐 생각할 건 하고 하니까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은 그렇게 하죠. 첫 번째 자리에서 발을 움직이지 않고 발을 떼지 않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닌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발을 떼서 다시 생각을 쭉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 망상 속에 떨어지는 거니까 지혜가 이제 어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 우리가 이제 중생을 얘기할 때 중생을 미혹하다 그러거든요. 미혹이라는 거는 이 생각 분별 경계에 혹해가지고 혹하다는 그런 그 홀려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매혹한다잖아. 홀린다 이 말이거든. 그 홀려가지고 뭔가 따라서 자기 집을 잃고 헤맨다 그래서 그 미혹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유루법 이렇게 한다고. 중생법은 유루법이다. 유루라는 게새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슬류자에 셀루자. 마음이 자기 본래 근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만 분별 망상을 따라 새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의 법을 뭐라 무루법이라 하거든. 안새 나간다 이 없을 무자거든. 새 나가는 게 없다. 늘 자기의 근본 자리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근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없어가 막늘텅 비어 있고 늘 깨끗해. 아무 일이 없다고 항상.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새 나가버리면은 뭐, 그 이제 그런 일 속에 뭐 물이 들은다랄까 그런 일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게 중생이라고 그게 미혹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도 이걸 체험을 해봐야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이 체험을 해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거든. 아, 내가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곳으로 왔구나. 뭔지 모르지만은 이걸 찾아서 그동안 헤매다녔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원했던 곳으로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딱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이제 근본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또 생각이나 어떤 기분이나 감정 눈으로 보고 듣는 거 이런 걸 따라가면은 뭔가 안 좋아.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게딱그 오거든. 그게 그런 느낌이 오거든. 그러면 뭐가 안 좋은 거야, 이게. 그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그럼 뭐 이렇게 뭐 따라가 버리면 바깥으로 새 나가면 뭐 막. 그 번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근본 자리에 있으면 번뇌가 없어요. 이제 이거 공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공을 벗어나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 근데 뭐 분별을 따라가 버리면은 경계를 따라가 버리면은 뭐 특별히 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집을 잃고 자기 근원을 잃고 헤매는 거니까 그 자체가 번뇌인 거예요. 이게. 근본을 잃고 벌써 바깥으로 헤맨다는 그 자체가 번뇌라고. 그런 체험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을 해보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그럼 따라 여기서 벗어나서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뭘 따라가면 뭔가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는 게 바로 딱 드러나 그게 번뇌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글귀가

끌기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죠?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소리가 있고, 이름이 있고, 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되는 것들이, 뭐, 이제 소리요, 이름이요, 뭐, 글귀라 하는 거, 주로 이제 말인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전부 꿈이요, 환상이다, 이 말.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뭐 말을 하겠죠. 당연히 찾아와서 뭐 질문을 하든지 뭐 무슨 말을 하겠죠. 다만 서류 이름이요 글귀가 있을 뿐이니 이것은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그 말은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다 망상이죠.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명한 뜻이다. 경계라는 게이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는 이제 말이라는 경계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본다 이렇게 뭐 표현을 했는데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있단 말이죠 이게 법 없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고 이게 있다고 이게 이제 분명하면은 이제 뭐 말은 진실 말이 진실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실이단 말이죠. 그렇게 이런 얘기예요. 뭐 도리어 경계를 말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경계는 이제 이제는 이걸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막 그냥 다 방편으로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거니까 도리어 경계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명한 뜻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진실이다 이 말이지. 말을 하고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있다고 법이 법이 있어서 여기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보고 듣기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은 뭐 아무리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뭘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계곡이면 도일색 구하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오온이라는 게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뭐 의지, 뭐 생각 이런 거니까 식이라는 게뭘 안다는 게 아니라 생각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인데 이게 다 분별되는 것들이죠.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되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공이라. 공은 바로 이거 법을 가리키는 거. 그 사실을 조견이라는 걸 이제 비춰본다니까 이제 그걸 깨달아서 그게 분명하다 이 말이지. 밝은 빛으로 비춰보는 거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다 마음이다 하고 뭐 분별하는 이 세상, 자기 스스로라 해도 조금 뭐이 세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몸이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이것이 공이라는 사실이 자기한테 명백하면은 그게 좋은 조견 오온 계공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도일체고에 번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체 모든 고역이란 건 번뇌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일체고에 모든 번뇌를 도란 것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니까 거기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면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번뇌가 없어요. 그건 이제 이 체험을 해보면 말안 해도 막 저절로 자기가한테 다 경험되는 일이 되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또 세상 일을 여러 가지 경계를 따라가면 또 힘들고 괴롭고 뻔하거든 그거는 늘 그렇게 경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험만 하면은 다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뭐 말을 안 해도 부처와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와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다, 색이다 하는 것은 뭐 따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해보면은 왜 이걸 공이라 그러고 왜 분별색이를 색이라 그러는지 그런 게 이제 납득이 되죠.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것이 뭐 공이 딱 그대 정이 공이다 한게 따로 정해지고 색이라는 게 따로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게 마음이에요, 한 게. 예, 하나의 세계고, 그러니까 거울 비유도 그렇잖아. 거울이라는 게, 텅빈 거울과 그 위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게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완전히 하나지. 한 덩어리이고, 하나지. 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야,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어떤 걸 분별시키라 그러고 어떤 걸 공이라 그러는지, 이게

이제 실감이 되니까, 이제,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도, 현실로서 실감이 되니까, 이제,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거기서 공을 딱 찾으려고 하고, 색은 뭐 분별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뭐, 분명하게 알수 있지만, 공을, 뭐가 공이지 하고 따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느끼시지만은, 그거는 이제 느낌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 덩어리라서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공이라 그러고 왜 색이라 꼭 이렇게 말을 따로 하느냐. 또 이제 분명히 아무 일이 없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으면서도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또 둘을 또 나누어서 또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 어쨌든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생각,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부처와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와 경계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도리어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의 경계를 타고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 현실로 드러나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를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 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나는 곧 자비로운 경계를 내어 응대해 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묻는다면 난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 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을 묻는다면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 준다. 그러니까 부처는 깨끗하다. 뭐 보살은 자비롭다. 깨달음은 깨끗하고 묘하다. 뭐, 열반은 고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지. 말일 뿐이다. 말이지. 그런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일 뿐이다. 그런 거는. 실제로 그러면 깨달, 이걸로 이제 물론 이걸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지만 그건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편으로 뭐 그런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거기에는 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현실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 부처가 뜨고 보살 깨달음 열반하는 것들은 이제 방편의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생각, 온갖 말, 온갖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깨달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일이 없어요. 여기는 뭐 그렇게 뭐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 이게 공이고 저게 색이구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이다. 다른 게 없다. 그러므로 중생에 응하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이제 물에는 달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게 사실은 달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비유를 하는 건데 온 천지에 이게 뭐온 천지가 깨달음의 색이고 공의 색이구나 하지만 사실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체험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자기한테 체험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보이스 가수 정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2: 그렇습니다.
0: 28년 전이라고요? 네?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예쁜 여자들! 조금!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

0: 16일에 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 자, 고려대장경은요,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 재경판은요,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 야,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본과 함께요,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 그리고 이 종이와 먹 등의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죠.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오, 도대체 이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죠?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15세기에 건립된 해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배치, 창의 위치와 크기, 통풍,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탁월한 과학성으로요, 대장경판이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

자,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이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아, 정말 이 지나간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 문화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2: 너 몽이지?
0: 딩동댕.
2: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2: 붉은 치마를?
0: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2: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4: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라님 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에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5: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3: 단청불사를요?
5: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3: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5: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3: 말씀하시지요.
5: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3: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임기척도 없고, 설마 살아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1: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2: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3: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0: 내 말이.
3: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0: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3: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0: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3: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0: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4: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5: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4: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5: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언록을 옮기거라.
0: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4: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6: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서 사고를 지킵시다.
0: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7: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0: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3: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0: 청주 용화사.
3: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걸까?
0: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3: 아니.
0: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3: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0: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 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3: 아.
0: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0: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 아,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0: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2: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0: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2: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0: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0: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4: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0: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일곱 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일곱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청투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5: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0: 어마어마하지.
5: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0: 궁금하냐?
5: 응.
0: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 여왕대로 돌아가 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 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7: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6: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7: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5: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5: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5: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5: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5: 도갑사?
0: 응. 전라

0: 경상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산은 신라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고.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일라.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4: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5: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1: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1: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1: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처마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1: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4: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6: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4: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6: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4: 실수라니요?
6: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4: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0: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1: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입니다.

시작.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3년 전 강릉을 덮친 산불로 전소의 아픔을 겪은 인월사가 새로운 전법 도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현대인을 수행으로 이끌 이색적인 단맛센터를 낙성하며 한 걸음씩 사회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진관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백초월 스님의 82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진관사에 모인 사부 대중은 진관사 태극기가 보물을 넘어 국보로 지정되길 염원했습니다. 전국 승가대학 교수사 스님과 학인 스님들이 모여 간화선 실천과 AI 활용 교육법을 공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가 주관한 행사에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간화선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교법사 창설 81주년을 맞아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인가를 받은 교법사 5명이 탄생했습니다. 신임 교법사들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불교 정신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며 공양 올리는 신행단체가 있습니다. 13년째 천도제나 대형법석에서 무용을 공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서울조계사의 향무용 공양팀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릉 인월사가 전국 사부대중의 자비연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픔의 현장은 새로운 신행 공간으로 거듭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현대 사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중창된 인월사 단맛센터 낙성법회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2023년 거센 불길이 강릉 일대를 덮치면서 대웅전과 관음전, 어린이 법당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강릉 인월사.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전국에서 모인 원력은 3년 만에 이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릉 인월사가 지난 27일 단맛센터 낙성법회와 원불봉안 점안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2: 불사에 공덕을 쌓아주신 모든 대덕 스님들, 제가불자들, 많은 분들의 공덕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정진하고 부처님 법을 절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산불로 폐허가 된 자리에서 재건의 불씨를 살린 건 전국 사부대중의 자비연대였습니다. 산불 직후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전국 비구니회 스님 500여 명, 월정사와 현덕사, 중대사자원, 불국사 자원봉사단, 포교사단 등이 수차례에 걸쳐 성금을 모여나며 복구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기업과 불자들의 임시법당 건립 기부와 설계 지원까지 더해지며 재건 불사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3: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이런 법당을 짓고 선센터를 해서 오늘날 사찰의 중심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 무너진 절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꺼진 원력을 다시 밝히고 그 고통을 수행으로 삼고 인원사를 다시 세운다라는
5: 23년도에 큰 불이 나고 난 후에 이곳이 이렇게 강릉 랜드마크로 바뀌어가듯이 강릉도 우리 신자분들의 마음, 부처님의 큰 뜻에

0: 같이 함께하면서 아름답게 변화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인월사는 전통 사찰의 정신은 이어가면서도 현대 건축의 미학과 기능을 담아낸 새로운 형태의 현대 사찰입니다.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고 수행과 신행, 교육과 문화활동이 함께 가능한 열린 공간

0: 여기서 이루어지는 또 기도나 또 수행이나 또 여타의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아마 인얼사가 세계적인 이런 사찰, 온 세계와 연결된 이런 사찰로서 아마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요.
1: 산불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전국 4부대 중에 자비연대라는 거룩한 불사로 극복해낸 인월사. 아픔을 치유한 연대의 힘은 새로운 신행 공간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2: 나라를 빼앗긴 암흑기, 일장기 위에 태극을 덧칠하며 불굴의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백초월 대선사. 스님의 독립운동 거점 호국도량 서울 진관사에서 스님의 순국 82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진관사 태극기를 이제 국보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일제강점기 진관사를 거점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치며 불굴의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백초월 대선사. 스님의 순국 82주기 추모 다례제는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도 오직 조국 광복만을 서원했던 고귀한 정신을 기리려는 사부대중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0: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도 스님이 진관사에서 피워올린 호국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당차게 서운했습니다.
1: 백초월 큰 스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로 성장할 것을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
0: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은 1919년 3.1운동 이후 비밀결사 조직을 이끌며 상해 임시정부로 군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스님은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고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6월 청주교도소에서 순국했습니다.
2: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주신 태극기를 통해 세계인들과 함께 문화와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국도량 진관사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대선사의 애국정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선양하며
0: 지난 2009년 진관사 칠성각 해체보수 과정에서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한 장의 천, 바로 초월 스님이 숨겨놓은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일장기 위에 사교와 은태극을 덧칠한 이 태극기는 일본을 딛고 반드시 독립하겠다는 비장한 항일의지가 서려있는 역사적 유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서 옷깃의 배치로 착용하기도 한 진관사 태극기는 국가유산청에서 국보 승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백초월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보다 봉사, 갈등보다 화합, 분열보다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3: 굳은 지조, 빼어난 글씨와 웅변, 호탕한 기계,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았던 반일 정신이 영원히 후대 가슴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면서
0: 어린이와 청년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도량에 울려 퍼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백초월 스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태극기의 가치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때는 품는 것조차 목숨 걸어야 했던 눈물의 깃발이 이제는 전 세계인과 문화로 소통하는 자랑스러운 상징이 된 데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진관사는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을 위한 노력과 초월 스님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학인 스님들이 참선 수행의 정소인 간화선 실참을 위해 모였습니다. 같은 시각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는 교수사 스님들은 AI를 활용한 승가 교육의 혁신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교학과 수행의 열기로 가득했던 조계종 학인 수행 프로그램과 상주 교수 세미나 현장 박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의 조계종의 대표적인 승가 교육 행사인 학인 수행 프로그램과 상주 교수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자리는 학인 스님들에겐 간화선 실참을, 교수사 스님들에겐 AI 활용 교육법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상주 교수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흐름에 맞춰 경전 학습을 효율화하는 교수 방법론이

0: 논의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이 대독한 입재사를 통해 학인 스님들의 정진을 당부하고 교수사 스님들의 교육방법 연마를 격려했습니다.
1: 오늘 이 자리는 학인 스님들이 교학과 수행을 겸수하여 수행자의 안목을 바르게 세우는 장엄한 법석이자 교사 스님들이 불조의 가르침을 탕마하는 수승한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0: 입재 법문에 나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가나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올바른 점검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목 있는 선지식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2: 가나선은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체험이 없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완종사를 의지해서 체험을 해야지 이 가나선 수행이라 하는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혼자 체험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0: 수불 스님은 나홀로 수행에 갇히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 끊임없이 하두를 점검받고 부딪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러니까 남북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도 하고 법문도 듣고 정진을 통해서 자기 점검도 하고, 내가 화두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화두가 제대로 잘 들고 있는 건지 잘못 들고 있는 건지.
0: 가나선 실참으로 수행자의 안목을 세운 학인 스님들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육 혁신을 깨하는 교수사 스님들, 교학과 참선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스님들의 발걸음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금정총림 법어사가 불교 발전에 헌신한 모구당 성호 대선사의 덕화와 가르침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27일 경내 보재루와 부도전에서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덕민 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모구당 성호 대선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제와 부도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문도 대표 초안 스님은 은사 스님의 부도와 비가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신 어른 스님들과 4부대 중 공덕에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 유지를 받들어 화합하고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높이 약 210cm, 폭 75cm 크기인 부도비는 거북이 모양의 귀부와 용문양을 새긴 전통 양식으로 조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법사 창설 제81주년 기념법회 신임 교법사 품수식이 열렸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정식 인가를 받은 교법사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보리심과 자비심으로 학생들 곁에 서겠습니다.
5: 전국 종립학교 중고교 학생들에게 불송종자의 씨앗을 심는 교법사들이 두 손을 모아 정법을 펼칠 것을 발언합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법사 창설 제81주년 기념법회 신임 교법사 품수식이 열렸습니다. 안정수 전국 교법사단장은 입재와 정진, 회향에 빗대어 전국의 신임과 현직, 퇴임을 앞둔 교법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6: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5: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교법사단의 하루하루가 불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날들이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정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법사단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포교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씨앗을 심어주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불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5: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해동중학교 구승욱 법사를 비롯한 5명의 신임 교법사에게 품수증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쳐 종단 정식 인가를 받은 교법사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8: 개개인마다 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깨우쳐주는 게 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심 있는 불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1: 한편 안 교법사 단장은 각각 오는 8월과 내년 2월 정년 퇴임을 앞둔 이동배, 이학주 교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전국 교법사단은 청소년 포교 최일선에서 중학교 종교 교과서 발간과 청소년 출가자 발굴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전법 원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합창단이나 연희단 같이 문화 공연을 펼치는 신행 단체는 규모 있는 사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불교 정신과 아름다움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신행 단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수행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조계사 향무용 공양팀을 윤호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3: 챙챙거리며 노쇠 특유의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바라소리가 조계사 불교대학 건물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의식을 돕는 법구 역할을 하는 바라는 평소와 달리 스님들이 아닌 우바이들 손에 들렸습니다. 진원과 법고 박자에 맞춰 그동안 연습한 바라춤을 따라 해보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지고 아이돌 그룹의 군무처럼 서로가 하나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바라와 함께 할수록 불자로서의 신심은 깊어져만 갑니다.
4: 바라춤을 작년 가을부터 스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춤이라기보다 기도, 그 자체가 기도로서 너무 엄숙해지고 장엄해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3: 2013년 연희단에서 별도 신행단체로 새롭게 뿌리를 내린 조계사 향무용 공양팀. 13년째 연등회나 천도제, 대형 법석에서 무용을 공양으로 승화시켜 문화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용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하며 현재 13명의 팀원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살풀이와 지전춤처럼 전통무용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바라춤이라는 의식무로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5: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표출이 되면 무용은 앞, 가, 무가 바라로서 내가 표현되지는 게 아니라 동작으로서 법을 짓는 거거든요.
3: 진원을 직접 손으로 써가며 박자를 익히고 잘못된 동작을 수정하길 여러 차례.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지도하는 스님과 열정 가득한 우바이들이 만나 하나의 의식이 완성됩니다. 이름은 바라춤이지만 바라춤을 추는 이들에겐 단순한 예술을 넘어 수행의 한 방편으로 다가옵니다.
6: 묵직한 바라를 들고 춤을 추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그 바라의 맑은 소리랑 그리고 저 스스로의 그 몸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도 정화가 되는 것 같고
3: 부처님께 향을 공양 올리듯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무용을 연습하는 우바이들의 원력이 불교 문화 전승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공주 마곡사가 제77조기 백범 김구 원종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생을 추모했습니다. 지난 2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 증손녀인 김영 헤리티지 대표이사, 송무경 공주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백범 원종 스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 모두가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발언한다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송무경 공주 부시장은 선생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받들어 자유와 인권, 평화가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추모했습니다. 경남 남해 수국명소인 용문사가 수국축제를 열고 시민과 불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27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주지 승원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제2회 수국사찰 남해 용문사 수국축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국 감상에 더해 지역 가수와 공연팀이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은 모든 분들이 수국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남해의 경관도 마음에 함께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13교구 말사인 용문사는 조선 숙종 때 수국사로 지정돼 왕실의 보호를 받은 사찰로서 경능관과 읽능관이 발

급한 수국사 금패가 있습니다. 불국사 미국 포교당 반야사 주지 현철 스님이 미국 상공회의소 경제인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와 참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현철 스님은 지난 24일 LA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불교 문화와 참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스님은 미국 경제인들에게 쾌락적인 삶만 추구하다 죽으면 꿈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다음 생을 자기 뜻대로 찾아갈 수 없다며 업력이 아닌 자기 의지대로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 여러 고찰에서 체험하고 정신적 치유를 얻는다며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 동문회 화합과 청년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대불륜 총동문회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일원에서 제22회 전국 동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와이즈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임문우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류안하 총장, 전병길 경주특별지부장 등각 지부회원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문우 회장은 동문과 대불륜 후배들이 지혜로운 눈으로 새로운 6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재식을 마친 동문들은 100주년 기념관 앞마당에 마련된 법궤도를 돌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0: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3: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2: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만해선사 82주기 추모 및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 기념 만해예술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만해선사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대표 33인 한국불교개혁의 선구자이시며 시대의 양심을 노래한 위대한 시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입적 82주기를 추모하고 한국문학사의 영원한 고전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만해 선사께서 생애 마지막까지 머무르시며 수행과 집필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염원하셨던 역사적 공간인 심우장에서 예술제를 하고자 어제까지 준비를 했으나 오늘 비로 인해서 바로 주석하셨던 이 선학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만해예술제가 선사의 높은 정신과 독립정신 그리고 불교정신, 문학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되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선학원과 한국불교설립연구원이 주최, 주관하고 국가보훈처가 보훈부가 후원하는 만해선사 82주기 추모 및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 기념 만해예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로 있는 효민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를 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님의 침묵 초반 복간본 봉정시입니다. 이 봉정은 부처님께 받들어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의 가장 뜻깊은 순서 가운데 하나인 님의 침묵 초반 복간본 봉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926년 세상에 나온 님의 침묵은 단순한 시집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은 시대에도 자유를 노래했던 민족의 정신이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행자의 노래이며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가슴을 울리는 문학의 고전입니다. 출간 100주년을 맞아 복원된 초판, 복간본을 봉정하는 오늘의 의식은 만해 선사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다시 모시고 미래 세대에 전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봉정은 만해 선사의 법손이시며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법진 스님, 그리고 만해 선사의 외손자이시며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이신 정재홍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분큰 박수로.

0: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불단에 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6년에 출간되어서 100년을 지나서 다시 초반에 복간본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의 설립조사이신 여러 스님들을 모신 조사단의 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기쁨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끼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지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좌측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스님을 모시고 오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지광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주신 모든 내외 기분 분들과 우리 선학원의 임원스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홍용사 합창단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매년 선학원에서 6월만 되면 행사를 추모 행사를 학술제 그 다음에 예술제 또 추모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만해 스님께서 님의 침묵이라는 아주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 내리에 남아있는 이 뜻깊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년이 된 님의 침묵을 다시 봉정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선학원은 만해 스님과 설립조사 스님들께서 뜻을 세우셨듯이 불교와 사회 또 이 시대를 앞서가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고 지금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00개 분원과 포교원에서 많은 스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설리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신 법진 큰 스님께서 만해 스님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 만해 스님의 사업에 대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설립조사의 한 분이신 만해 스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단의 큰 소임을 사시면서도 하셨고 지금 소임을 놓으셔도 그 만해 스님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소홀함이 없이 여법하게 진행하고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도 계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시다.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강연이 아주 남을 작년에 이어서 남을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들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은 만해 문학의 향기를 음성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인 김혜경 선생께서 두 편의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송은 자,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드렸다면 우리 김혜경 선생님께서는 자, 이게 기법이야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자, 두 편의 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까닭 두 편입니다. 김혜경 선생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박수를 치는 겁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영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 한영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네. 이번에는 추모 음악 공양입니다. 멀리서 양산에서 정말 새벽부터 올라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준비와 또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선악원 분원 양산 홍용사 해조음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만해 선사의 높은 뜻을 기리는 아름다운 음성 공양에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산 홍용사 해종 합창단의 추모음악 시간이었습니다. 해종은 관세음 보살님의 음성인데요. 정말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BTN 남성 중창단의 아주 우랑찬 그런 목소리로 네, 만혜스님을 추모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정말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선학원의 한국불교설립연구원의 원장이시면서 또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 소임을 또 사시고 계십니다. 법진 스님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의 연사이신 도울 선생님의 소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스님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 힘찬 박수, 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선학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만해예술제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망공스님이 손수 빚어서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또 만해선사께서 1919년 독립운동으로 3년간의 옥구를 치르고 1921년 12월 20일 날 추록에서 우리 선학원에 와서 10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서 머무시면서 60만 세 운동이나, 그리고 계몽운동, 신간의 운동, 다양한 독립운동을 이 자리에서 전개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1925년도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탈구한 이후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1926년 5월에 회동서관을 통해서 이 님의 침묵이 이 세상에 처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시고

0: 기전 선사를 모시고 시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주 스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내가 만해 스님과 남재 스님을 시봉을 할 때 당시에 만해 스님께서 님의 지목의 옥구를 주면 내가 회동성안에 가서 또 인쇄소에 맡겨서 책이 출간되면 또 책방에 가서 그 책을 배포를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져 이 님의 침묵이라는 그런 민족의 시집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도울 선생님하고 만해선사에 대해서 강연회도 하고 같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도울 선생님이 만해선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용량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다 담기가 힘들 정도이다.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큰 성인 중에 한 분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이고 평론가인 송욱 선생님께서도 시인 한용운의 세계라는 해제에서 어떻게 한 인간이 대선사, 불교학의 최고봉, 혁명의 지도자, 그리고 위대한 현대 시인을 겸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하면서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그는 위대한 종교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속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석학일 뿐만 아니라 대사상가였다. 이 때문에 그는 학자로서의 개성을 3.1운동이라는 열화 속에서 예술가의 개성으로 변화시켜 마치 용처럼 님의 침묵이라는 황금 혹은 여의주를 울고 나올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해선사가 용이 되고 님의 침묵이 황금과 여의주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재단에서는 황금과 여의주를 복관을 해서 오늘 청중들에게 한 부씩 나눠드리는 것은 님의 침묵을 시집을 잘 집에 보관하시고 때때로 독송도 하시고 낭송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님의 침묵 복관분을 한 부씩 나갈 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울 선생님은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동서양을 뛰어넘는 그런 철학자이고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우리 자료집에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리고 그 자료집에 이력이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 기념 특별 강연 심오의 길과 만해의 시를 만해가 왜 자신의 거처를 심오장이라고 이름을 했는지 그리고 님의 침묵에 담긴 수행과 자유 깨달음의 세계를 도울 선생님이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도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기 사회 보시는 효민 스님께서 우리 법진 스님은 만해를 위하여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만해는 선학원에 주석한 승려가 아니라 막 그이기도 하지만은 그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민족의 시인이고 그야말로 우리 정신 사상사 아까 성욱 선생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100주년 이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실은 이 선학원이 물론 주최하는 거 의미가 있지만 대국가적인 사업으로 올해를 이 만해 스님의 정신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고 단지 여기 선학원에서 사실은 외롭게 그래도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 볼 적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만사 제치고 우리 법준 스님의 요청에 응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해 스님은 공부하면 해볼수록 이 많은 뭐 서양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면 늙어가지고 이제 아유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거든요. 아주 대사상가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봐도 그러나 만해 스님은 공부하면 공부해 볼수록 진짜 모르겠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차피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차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언어인데 국문학자들은 여태까지 만해 시를 제대로 해설한 사람이 없어요. 국문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그 단어 몇 개 이렇게 주석 달아놓고 이러면서 그 이 시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하는 모든 맥락을 밝혀줘야 그게 국문학사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전혀 그러한 해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송욱 선생님이 그 아주 초기에 좋은 작업을 해 놓으셨지만은 그분은 너무 그 인간적인 걸 빼놓고 그 불법에 의해서만 전부 주석을 달기 때문에 그 만해시의 매력을 송욱 선생님 이 해설을 통해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까지 이 만해는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 그 단지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앞으로 후학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기초만 제가 잡아놓으면은 많은 훌륭한 후학들이 나와서 만해 정신을 이 세상에 펼치지 않을까. 이 님의 침묵이 발간된 거는 1926년인가요? 25년에 쓰셨고 26년에 회동 서관에서 이 근데 그때 이 양반은 이 시집을 이제 오세암에서 쓰셨거든요. 그 백담사 저 위에 있는 오세암이라는 절. 그런데 이 오세암이라는 절은 이 양반이 1879년생인데 이제 홍성 사람이거든요. 홍성. 제가 천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홍성 그러면 좀 친근감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 절간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62년에 고종이 63년에 고종이 등극합니다. 그래 가지고 고종이 등극하고 이제 대원군이
그 어렵게 그

그 자기 아들을 임금을 만드느라고 뭐 어렵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보를 해야겠다. 대장경을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을 제대로 찍어서 두 군데에다가 그거를 놓습니다. 하나가 오대산 상원암입니다. 한지를 글로 보냈고 한지를 오세암으로 이 백담사 오세암으로 보냈는데 뭐 생각 없이 이분은 이렇게 하다가 그 백담사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오세암으로 올라갔다가 그열몇 살이야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그 정말 출가를 해서 간 데가 오세암이거든요 오세암 근데 오세암에 가니까 거기 팔만대장경이 쫙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라는 게이 만해 스님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서 이제 이 오세암에서 오세암이라는 여러 그 설이 있는데 그 거기 그 스님이 5살 먹은 조카를 놓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겨울에 나왔다가 눈이 쌓여가지고 돌아가질 못해가지고. 5살 먹은 조카가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겨울을 내고 왔더니 그 목탁 소리가 또 옥독옥독하면서 보니까는 그 5살 먹은 애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오세암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거지 5살 암이다 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세암은 그야말로 이 당시 그 법보 사찰로 아주 3대 사찰 중에 하나로 그 금강산 이제 지역에 꼽았던 곳인데 거기에 가서 그 자그만치 한 5년 동안에 나중에 이 양반이 그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이 불교 대전을 써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밀양에 있는 통도사로 가서 거기에 이제 온전한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 통도사의 대장경을 접하기 전에 이미 10대에 그 오세암에서 대장경 전지를 읽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는 벌써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910년에 우리가 이제 강점에 합병으로 들어가면서도 이분은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거를 그 해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제하고 관계가 없이 이분은 그야말로 조선 불교가 어떻게 혁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그 뼈저리게 하고서 쓰신 거예요. 그 쓰신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해방 후에 우리가 이 정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 대처승과 뭐이 청정 비구승과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만해 스님을 갖다가 대처의 시조처럼 대처를 주장한 시조처럼 휘몰아 갔는데 이분은 대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라는 게 정말 청정 비구와 같이 사신 분이고 그리고 부인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 벌써 기독교를 보면서 그 선교사들이라든가 신교 목사들을 보면서 뭐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그건 자유 선택으로 방편적인 문제지 무슨 결혼했냐 안 했냐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승려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대처를 주장했다는 등 그렇게 몰아가면서
해방 후에 이분은 사실은

불교계에서 이렇게 소외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장경을 전체를 독파하고 난 후에 이 양반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대의 대장경 전체를 독파한 사람은 우리 승려 가운데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 특별한 분인데, 나도 처음에는 아휴 어떻게 대장경을 다 읽냐 하고서 그 인정을 안 했는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분의 학문의 깊이는 대장경을 전체를 소화한 분이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근데 곧바로 들어갑시다. 진주. 우리 저 법진 스님이 화가 났어 지금. 진주 뭐라 그러냐면 언제인지 내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셨지요. 당신은 나의 치마를 걷어주셨어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20개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스님의 이 신은 오세함에서 이거는 쫘르르 쓴 겁니다. 한 달밖에 이 88편의 이 시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제가 깊게 심층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는 시편담 주의하고도 관계가 없고 이거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왜냐면 그때에 1925년에 소월의 진달래꽃이 출간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인기를 끌었거든. 그 스님이 있다가 야 나도 한글로 좀 써볼까? 한시만 썼거든. 한시만 썼다가 그랬는데 그게 인기가 더 좋거든 한글로 쓰는 게. 그래가지고 이 양반 내가 한글을 그동안 너무 무시했네. 그래가지고 쓰시는데 그게 무슨 시작한 날과 탈고한 날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거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88편의 시를 쓰신 건데 그거는 그대로 쫙 쓴 겁니다. 이건 시를 만의 스타일로 쓰는 분도 이 세상에 없으시고 아무리 뭐 타고르니 무슨 세계 뭐 워즈워스라도 이건 못해요 이런 짓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지금 그건 나는 1편에서 전번에 20편까지 전번에 했고 지금 21편부터 40편까지 20개를 더 하는데 그거 보시면은 쫙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21편의 진주는 역시 법화경에 있는 고사하고 관련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내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셨지요. 당신은 나의 치마를 걷어주셨어요. 진흙 묻는다고 집에 와서는 나를 어린아기 같다고 하셨지요. 조개를 주서다가 장난한다고 그리고 나가시더니 금강석을 사다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는 그때 조개 속에서 진주를 얻어서 당신의 작은 근데 이 뭔가 작다는 건 전부 적은으로 쓰십니다. 이분은 당신의 작은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그 진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얘기죠. 기서요 그러면 잠시라도 왜 남을 빌려 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 20개의 시 중에서 제일 이해가 잘 되는 시예요, 이게. 그 뒤로는 뭐, 이거는 이 조개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개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건데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치마를 걷어 이렇게 주셨는데 집에 와서는 나를 어린 아기 같다. 이건 뭐냐면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어른은 이 아기가 주워서 준 조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서 어른은 야 그거 뭐 그 모래가에서 주선 조개를 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냐 이런 식이죠. 그러고 나가서 뭘 사왔어요? 금강석을 사왔단 말이에요. 금강석이라는 건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 금강석이라는 건 아주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석을 사다 주었다는 거는 어른들은 이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석이라는 거는 그냥 권력의 상징이고 그냥 단단한 거고 그냥 그 인드라 하나의 번개와 같은 그런 강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조개를 갖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나가시더니 금강석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당대의 기존의 이 어른들은 금강석을 선호하는 거죠. 근데 어린이는 여기서 그 조개 속에서 금강석보다 더 귀한 진주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의 조개 속에서 진주를 얻어서 당신의 작은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그거를 뭐죠? 그 진주를 당신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잊어버리고 그 남한테 빌려주고 이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금강석이 최고의 경지라고 믿는 아라한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기와 같다고 하는 그러면서 금강석을 사다 주는 이들을 여기서는 아라한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요? 억지로 해도 이해가 간다고 그래야지. 또. 그 다음에 22번 슬픔의 삼매. 하늘의 푸른 빛과 같이 깨끗한 죽음은 군동을 정화합니다. 허무에 비친 고요한 밤은 대지에 군림하였습니다. 힘없는 촛불 아래 살이 뜨리고 외로이 누워있는 오님이여 눈물의 바다에 꽃배를 띄었습니다. 꽃배는 님을 싣고 소리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슬픔의 삼매의 아공이 되었습니다. 꽃향기에 무르녹은 안개에 취하여 청춘의 광야에 빛을 걸음치는 미인이요 죽음을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기고 가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얼음처럼 마시는 사랑의 광인이요 아 사랑에 병들어 자기의 사랑에게 자살을 권고하는 사랑의 실패자여 그대는 만족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나의 팔에 안겨요. 나의 팔은 그대의 사랑의 분신인 줄을 그대는 왜 모르셔요. 죽음을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게 여기고 가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얼음처럼 마시는 사랑의 광인이요. 아. 이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의 시심을 표현하는 이 시어들이 이미 1920년대 중반에 시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만해 선사는 전혀 당대의 시인들과는 다른 경지를 가고 있었다. 이때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인도의 타고르가.

노벨상을 받잖아요. 다들 뭐 일본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전부 타고르에 미쳐야 돼. 그러면서 타고르가 뭐 써준 뭐 동방의 등불이요 뭐 너는 뭐가 되라 뭐 하고 한국에 대해서 써놓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타고르 그러면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예수님은 타고르는 시인의 자격이 없다. 나는 도저히 당신의 시를 우리 민중과 더불어 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는 죽음의 향기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당신의 시어는 완전히 종교적인 초월자에 대한 허상에 대한 찬미거든요. 벌써 그 당시 타고르를 그렇게 비판할 줄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여기 의심하지 마세요 본다면은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과 떨어져 있는 나에게 조금도 의심을 두지 마세요. 의심을 둔 데야 나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으나 부질없이 당신에게 고통의 숫자만 더할 뿐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한 여인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죠. 조국이요? 의심하지 말라. 조국은 언젠가 해방되어서 떳떳한 오늘의 K컬처를 세계에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을 둔 데야 나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으나 부질없이 고통의 숫자만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첫사랑의 팔에 안길 때 온갖 거짓의 옷을 다 벗고 세상에 나온 그대로의 발가벗은 몸을 당신의 앞에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신의 앞에는 그때 놓아둔 몸을 그대로 받들고 있습니다. 만일 인의가 있다면 어찌하여야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끝끝내 거짓 없는 몸을 남에게 바칠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당신의 명령이라면 생명의 옷까지도 벗겼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당신을 그리워하는 나의 슬픔입니다. 당신이 가실 때 나의 입술에 수없이 입맞추고 부디 나에게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잘 있으리라고 한 당신의 간절한 부탁에 위반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용서하여 주셔요. 당신을 그리워하는 슬픔은 곧 나의 생명인 까닭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후일에 그대에 대한 벌을 풍우의 봄 새벽에 낙화의 수망치라도 받겠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 낙화의 수가. 그러니까 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사랑의 힘으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신의 사랑의 동아줄에 휘감기는 체형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혹법 아래에 일만 가지로 복종하는 자유형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의심을 두시면 당신의 의심의 허물과 나의 슬픔의 죄를 맞비끼고 말겠습니다. 당신에게 떨어져 있는 나에게 의심을 두지 마세요. 부질없이 당신에게 고통의 숫자를 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국이라고 하는 것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건 원효가 말하는 대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생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심이 되고 일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국이여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24. 당신은 나를 보면 왜 늘 웃기만 하십니까? 웃기만 하셔요? 당신의 찡그리는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나는 당신을 보고 찡그리기는 싫어요. 당신은 찡그리는 얼굴을 보기 싫어 하실 줄을 압니다. 그러나 떨어진 도화가 날아서 당신의 입술을 스칠 때에는 나는 이마가 찡그러지는 줄도 모르고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실로 놓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건을 덮고 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실로 수놓은 수건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깨달음의 경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린 속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만에는 아주 이 비극적인 자기가 그리워하는 님 조국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인 정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애인과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경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삶과 죽음이 항상 엇갈린다고 얘기했듯이 만에에게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 경호의 경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픔의 밑바닥에 도달하면은 거기에 해탈이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행복을 한번 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합니다. 나는 웬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평범한 거죠.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옆에 누가 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고통도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만일 웬 세상 사람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만일 웬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일생에 견딜 수 없는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나의 일생에 견딜 수 없는 불행입니다. 만일 웬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야 나를 미워한다면 나의 행복은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일본 놈들이 독립투사를 갖다 다 그냥 압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해도 그게 나에게서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나를 미워하는 원 안에 두만강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은 깊이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원한 한은 깊이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만강에다가 얘기를 했고 행복은 높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백두산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원한의 두만강이 깊을수록 나의 당신을 사랑하는 행복의 백두산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착인. 착인이라는 게 뭐죠? 착인이라는 게 mistakenly. 그러니까 misunderstand. 뭐 이거 하나의 착인이죠. wrong recognition. 잘못 인식한다는 거죠. 착인. 나려 오셔요. 나의 마음이 짜릿짜릿하여요. 곧 나려 오셔요. 내려오라는 거죠. 내려오라.
지금 이 내려오라는 것의 대상은 지금 달림입니다. 밤에 아마 그 오세암에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님이여 어찌 그렇게 높고 가는 나무가지 위에서 춤을 추십니까? 이건 뭐죠? 달이 지금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두 손으로 나무가지를 단단히 붙들고 고이고이 내려오셔요. 떨어지지 말고 고이고이 내려오라. 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 가지들과의 관계가. 에그, 저 나무 잎새가 연꽃 봉오리 같은 입술을 스치겄네. 어서 내려오셔요. 그 다음에 달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잠자거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의 님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하나의 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이 순간에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거가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이 지금 뭐냐면 모두 이 달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잠자거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의 남인, 님인 까닭이 돼요. 향기로운 부르심을 거스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 버들까지에 걸린 반달은 해쭉해쭉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 하였습니다. 나는 작은 풀림만큼도 가림이 없는 발가벗은 부끄러움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빠른 걸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이게 오세암의 좁은 방에서 그 청정한 달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 발가벗은 부끄러움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상당히 좀 섹시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지 않는다던 반달이 사뿐사뿐 걸어와서 창밖에 숨어서 나의 눈을 엿봅니다. 창문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부끄럽던 마음이 갑자기 무서워서 떨려집니다. 이건 사랑의 심정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멀리 바라볼 적에 이렇게 해서 아주 가까이 나에게 왔으면 하고 바라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깝게 왔을 적에는 부끄럽던 마음이 무서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만해 스님은 실제로 무슨 여자와 추문이 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는 분이지만은 그야말로 고결한 분이지만은 상당히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양반은 아주 하여튼 이 사랑에 대한 감정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분이에요. 밤은 고요하고 방은 물로 씻힌 듯합니다. 물로 씻힌 듯하다는 건 물 옛날에 씻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로 걸레를 이렇게 쫙 씌워가지고 깨끗하게 보송보송 마르는 거. 밤은 고요하고 방은 물로 씻힌 듯합니다. 이불은 개인체로 옆에 놓아두고 화롯불을 다듬거리고 앉았습니다. 옛날에 화롯불이 닦으면 화력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휘저으면서 또 이렇게 불을 살리고 불길을 살려내서 따뜻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화롯불을 다둑거리며 앉았습니다.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화롯불은 꺼져서 찬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화롯불은 점점 차가운 재가 되어가죠.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오직 오히려 식지 아니하였습니다. 닭의 소리가 채 나기 전에 새벽이면 꼬꼬 하고 수탉이 우는데 그만 소리가 나기 전에 그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항상 나타나는 그죠. 예,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그 수행자 본연의 그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였는데 꿈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분명, 꿈조차 분명치 않다는 것은 분별적인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꿈을 꾼 건지 꿈을 뭐 어떤 건지 전혀 이 그러니까는 그 수행자 본연의 자세는 항상 어떠한 것을 체험해도 그것이 분별적인 지식 속에서 이렇게 체험이 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거죠.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니요? 나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대하여 비밀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만은 비밀은 야속히도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비밀은 눈물을 거쳐서 당신의 시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한숨을 거쳐서 당신의 청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떨리는 가슴을 거쳐서 당신의 촉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밀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느낀 눈물이라든가 한숨이라든가 떨리는 가슴이라는 게 벌써 당신의 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밖에 비밀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되어서 당신의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비밀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마지막 비밀이. 사랑이죠. 조국에 대한 사랑, 그 민족에 대한 사랑, 우리 역사에 대한 사랑, 뭔가 그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리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이 나는 그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이 신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전부 믿음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교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원효의 뭐죠? 대승? 귀신론이잖아요. 귀신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 대승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아비달마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종의 conviction, 확신이에요. 확신. 불교에서는 모든 게 확신이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귀의해가지고 이게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대승 기진론이랄 때 이 신이라는 건 나는 이 강의 오기 전까지 이게 신을 뭘로 번역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제일 맞는 말이에요. 불교라는 것은 확신이라고, 확신. 깨달음이라는 것도 확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번뇌에서 내가 벗어나서 열반의 경지를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 모든 게 확신이지 그거에
십자가를 못 박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거든. 그런 거 우리 사상에는 없거든요, 불교에는. 근데 이걸 그냥 전부 믿음 해버리니까 불교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20세기에 조선 한국어에서 오는 이 왜곡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시를 보시면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에요. 여기 이 만의 세계에서 여기 표층, 여기 현상적인 이 표층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여기 심층이 있다고. 이게 이 심층에, 이게 뭐냐면은, 심층에, 이게 우리가 알아야 식이니,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이게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심의 한마음. 여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나를 듣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나하고 여러분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깊게 이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면은, 색성형 미촉법이고, 저래가지고 나중에 만화식에서 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분별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일심, 한 마음을 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심의 세계는 삼승이 아니라 에카야나라서 일생의 세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 진여문이, 일심에는 이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승신론의 가장 중요한 건데, 진여문이고, 여기 뭐예요? 생멸문이 있잖아요. 진여도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여도 변하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실체로 의식의 밑바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멸문이나 진여문이라는 게 다 같이 이게 연기의 세계지. 연기의 세계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건 연기입니다. 시달다가 보리스미스에서 깨달은 건 십이 연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지금 불교와 기독교의 이해가 다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생멸하는 세계에서 진여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이 시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이 생멸하는 이 변화의 상에서 밑바닥에 있는 진여는, 이게 진실한 거,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진실한 거이긴 하지만, 이것도 아까 그 이 사람이 그 시무도에서 말한 거 뭐냐, 인우, 인우 구망이죠, 구망. 앞에 이거 인우 구망이야, 인우 구망. 이건 사람이고, 이거 대상 세계인. 내가 대상화되어 있는, 그리고 인이라고 하면 나의 실존, 이것이 구망. 둘 다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변과 변화의 이월로는 불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사상이나 이런 것도 잘 해석을 해야지. 공이라고 하는 거는 불변의 공이고, 생멸하는 것이, 생멸하는 것은 뭐 인간의 집착이고 이런 세계에. 근데 만의 신은 완전히 인과 인후 구망의 경지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 님의 침묵이라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님의 침묵이라는 것 속에는 현상과 본체, 대상과 주체가 전부 하나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것은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전수수라는 얘기죠. 뭐냐면 시중에 나가서 인간들과 더불어, 우리가 인간들과 더불어 같이 춤추고 울고 웃으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바로 불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기녀의 고요한

진여의 이 경지로 내가 들어간다. 이게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불교도 그렇게 새로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불교 불자들 모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 불교가 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게 다 외색화됐다. 학문도 다 일본화되고. 네? 일본은 나한테서 안 배운 학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학문이고 뭐 역사하고 뭐 심리하고 뭐 다 일제 시대를 통해서 왜 일본화된 거예요? 불교의 음식이고 의상이고 모든 법도고 뭐 그 율장이고 이게 전부가 우리 불교는 지켰어요. 만공 스님도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경봉 스님, 만공 스님 그 계열에서 그랬고 특히 만해 선사가 이 선학원에서 우리 불교의 아주 본래적인 모습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 만해 스님의 이러한 불교의 적통,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가 뭐냐면 통불교라고 하죠. 통불교. 통불교라는 게 뭐냐면 어떤 파벌이라든가 종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에 복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효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동종이니 원효종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오로지 원효의 경지는 입전수수에 있는 거예요. 무의 춤을 추면서 그냥 시중에서 더불어 춤을 추는 거. 그러한 전통을 지킨 것이 나는 만해 스님이고 만해 스님을 지킨 선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만해의 경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20세기 문화사의 출발로 봐야 됩니다. 이분의 그 잡지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시작이고 만해 스님이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자주 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격이 높은 사유로 철학을 전하고 시를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양반 때문에. 그러니까는 선학원에서 만해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고.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런 이웃의 전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니 그는 결국 저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 만나도 믿기 어렵지만 전생에 부처님 친견하니는 이와 같은 가르침 즐거이 들으리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 그것을 따르는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바로 우리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두죠. 근데 불교가 또 다른 종교와 달리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넓은 여유 있는 시선을 갖기도 하죠.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다 보니까 그 신의 영역을 인간은 넘어갈 수 없고 신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근데 불교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이다 라고 해서 수행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서양의 종교나 그 종교만 배웠던 분들은 되게 놀라세요. 신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 종교의 교조이신 부처님을 너가 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불교는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신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물주, 창조주라고 하는 God,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신 자체는 있다라고 두지만 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 중에서도 마지막 천, 네바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때때로 신이라고 해서 화엄성중같이 이렇게 모셔두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그런 모습으로만 봐서 하나의 윤회 중생 정도로 봅니다. 즉 신조차도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부처님조차도 원래 2600년 전 네팔에서 태어나신 태자 고다마 시타르타였다는 한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게 사유하시다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즉 우리 누구라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부처로 만들고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그대로 부처가 되다라는 내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부처가 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가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대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수행을 통해 나만 깨달아서 그렇게 법을 얻었다라는 게 아닌 부처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함께 할 수 있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우리 삼승이라고 해서 성문, 영각, 보살로 구분하지만 이 중에 또 하나 독각을 두기도 하죠. 홀로 깨달은 존재. 우리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홀로 깨달은 건 그냥 혼자 깨달았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우리는 크게 존경을 두지 않죠. 하지만 홀로 깨달았었어도 그것을 다시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 회향하고 전법과 포교를 한다면 그때부터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깨달은 존재, 부처님의 두 번째 이름인 은공을 아르하트라고 해서 훗날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상자부불교의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서 약간 독각과 같은 이미지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서 중생과 함께하려고 한다라고 이런 개념을 두고 있죠. 즉 불교가 추구하는 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나를 발견해 하나의 독립적인 아가 아닌 무아를 알아 함께 사는 진아를 통해 부처로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그 존재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아 우리가 연기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걸 알아 그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기도 해서 이 모든 작용이 그대로 부처가 되며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치열하게 비교하고 경쟁해 갑니다. 쫓아가고 따라하고 닮아가고 비교하는 지금 이 세상이죠. 근데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비교하는 건 결국 똑같은 삶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한 명의 존재로서 존귀하게 태어났건만 왜 그것만 따라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살불살조라고 좀 험악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진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흉내내고 따라가기만 해.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 승상보를 종기에 삼귀를 통해 불교인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승가의 일원으로서 수행해 나가지만 그것만이 아닌 그 법의 끝에 가서는 내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태자 고다마 시타르타는 2600년 전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등불이 계시고 미래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불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훗날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법장불이겠죠. 모두는 각자의 역할로서 각자의 수행을 통해 각자의 깨달음을 살아갈 것이죠. 단 하나도 쫓아가고 따라가고 똑같아지려고 하고 비교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으로 각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경전에도 8만 4천의 8만 대장경이 있는 겁니다. 8만 개의 경전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갖고 모두가 다른 직업으로 행동해 살아가기에 거기에 맞는 것으로서 자신의 것을 찾아 그 수행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행자의 모든 행은 수행이다. 우리가 왜 똑같은 사람이 되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또는 손주들께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마 너희들의 삶을 찾아 그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생활,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생활, 성격, 인생 속에서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서 만나면 죽게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복사된 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여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적으로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복제된 내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이어도 되고 저 사람이 나여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의미인 거고 즉 그 도플갱어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처럼 나와 똑같은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연등회 때 BTN을 통해서 같이 이 연등회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광우스님, 고구슴스님, 저 이렇게 셋이서 오계훈 아나운서님이랑 연등회의 모습을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었는데 이 세 분 성격이 다 다르죠. 광우스님 엄청 귀엽죠. BTN 사랑합니다. BTN 삼행시 저한테 시키면 절대 못합니다. 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BTN의 대표 방송들 많죠. 우리 뭐 방금 말씀드린 광우스님의 소나무 가피 또 우리 붓다로드의 자연스님 또 앞에 한국학 에세이를 하셨던 우리 문광스님 또 저 법장 이 네 분의 방송도 스타일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와 진짜 다 다르구나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거나 따라하면은 그 방송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하시면 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 BTN 속에서 골라보는 재미, 골라 배우는 즐거움, 골라서 함께하는 수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똑같으면 그리고 방송국에서 안 쓰죠. 결국엔 그 스님이 다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로 서로 닮은 삶을 서로 다른 수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저의 투게더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는 거죠. 종종 제가 법회나 강의, 강연 때 저를 보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새는 오시면 되게 깜짝 놀래요. 아 스님 투게더 때 본 거랑 실제로 보니 또 다르네요. 그러게요. 제가 또 좀 섭섭해하는 건 방송보다 실물이 낫습니다라고 하는데 방송은 여러분 이 메이크업을 해주신 거라 이게 더 좋아야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공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에너지가 훨씬 셉니다. 방송은 조금 더 이게 억제하고 속도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야 되지만 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법회에서 만날 땐 그때는 제 마음대로 다 해도 되죠.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드리고 제가 예전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 가리킬 때나 지금 동국대에서 강의할 때나 여러분 법문할 때 항상 똑같은 점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이 가슴팍이 땀으로 다졌습니다. 딱 여기만 다져져요. 다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걱정들 하세요. 아 좀 여유롭게 좀 쉬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자, 근데

생각해 볼까요? 제가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면 여러분들 들으러 오셨을 때 실망합니다. 그쵸? 제가 있을 때만큼은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데 가서는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말이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어떠한 법회이든, 어떠한 법문의 자리든, 어떠한 강의든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걸할 거였으면 그거 돌려보면 되고, 우리 BTN의 유튜브를 보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법문 자리나 강연 자리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생동감, 그때밖에 가질 수 없는 그 다른 것을 더 느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하루 속에 끊없는 인연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장면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하는 이 순간 그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는 서로의 다른 감정을 계속 교류하며 그 연기적인 작용을 이어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해 줄줄 알고, 함께 할줄 알고, 그 속에서 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함께 한다라는 그 투게더의 가치는 우리에게 큰 가치를 전해줄 겁니다. 그 가치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증명받고,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굳게 알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주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같이 이야기만 나눠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사람, 또는 있기만 해도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 왜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나와 의견이 항상 다른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루일 것이며, 어제도 하루였고, 잠시 후도 여러분의 또 다른 하루일 겁니다. 이매 하루하루의 찰나찰나를 우리는 그 속에서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는 인연들과 그 하루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복잡한,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일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어떠한 걸음으로 어떠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놓치는 순간 휩쓸려 갈 것이며, 주변도 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습과 생활과 성격과 인생이 모두 다른 만큼 이 세상에는 8만 4천의 다양한 삶이 지금 이 순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간다라는 게 온전한 나로서 나를 발견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습, 생활, 성격, 인생, 매 찰나찰나 수없이 달라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관음의 눈이라는 염주알이 있을 정도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관자재보살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 확인됨 속에서 우리는 그것과 어그러짐 없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자유자재가 되는 것이죠. 자유자재는 방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툼이 생기죠. 자유자재라는 건 모든 것들에 부딪힘이 없이 싹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죠. 그거는 확인돼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속에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줄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타인을 나와 적대시하거나 타인을 계속 부딪힘에, 경쟁의 상대로만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8중계 간석가회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인색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가난한 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던,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늘.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이나 한 개송, 티끌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꾸짖어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이제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인연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낮게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죄가 될 것이고 그 죄가 된다라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것이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나에게 회향돼서 돌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함께 할 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건 결국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름을 인정하는 건 자비의 첫 걸음입니다. 함께 지금을 살고 함께 내일로 나아가자는 바로 공경의 합장의 마음인 것이죠. 합장이 원래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양손을 다 보여주고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였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해칠 마음이었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손을 모으는 거에서 합장이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이 합장을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예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합장을 통해 서로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고 나도 배려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그냥 합장해서 인사하는 거죠. 누가 보이건 그냥 안녕하십니까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성불하십시오 라는 그 배려의 한마디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위 수행이 돼서 행복으로 나아가 더 나아가서 성불 원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십시오 라는 그 마음인 것이죠. 여기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구해와서 보여드립니다. 동그랗게 돼서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라고 쓰여져 있어서 피부색도 모습도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죠. 단 한 명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보임 속에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후에 깨달으실 모든 중생의 종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우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법으로 이끌 중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무릇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에는 즉 온갖 중생이라는 거 하는 건 이런 종류다라고 해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화연하여 태어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 즉 인식작용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의 경지로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해서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 때때로 이 생명, 중생에 대해 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오래된 종교이다 보니 그 시대상에 따라 또 시대에서 등장했던 경과 율과 론에 따라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 있는 존재, 특히 그 중에서도 오도윤회, 육도윤회가 생겨나기 이전이죠. 즉 윤회하는 중생만을 생명으로 봤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천. 오도는 여기서 아수라가 빠진 것이죠. 즉 우리가 윤회하는 모든 공간에 있는 것만 생명이라 했죠. 그러다 이후에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일체중생시류불성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때도 중생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선종이 등장하며 바뀝니다. 산천초목 실계성불, 산천초목조차도 모두 다 성불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화두가 등장하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건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승정종분의 이후의 내용이 등장하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충도라는

등장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화했는데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라는 건 부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모두가 부처인데 표현할 게 중생밖에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야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천 초목 실계 성불에서도 이야기되는 그리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라는 건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불성을 믿고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모든 존재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불법이 아닌 것이 없으며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종종 이 휴머노이드와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종종 화두를 바꿔서 AI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AI 자체에는 불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머신, 기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머신으로 우리가 두지 않죠.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식을 집어넣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묻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머신이었을 때의 그 모습은 불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작용에 의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AI라고 하는 활용되는 그것으로 봤을 땐 내가 불성이 있고 여러분이 불성이 있고 우리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불성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와 함께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정정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형상이 없는 것은 우리가 무색계 중생까지는 표현합니다. 근데 다음이 중요하죠. 인식작용,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 여기에는 물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위에 생각이 있을까요? 흐르는 물에 생각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나르마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쓸 때 물수변에 갈 것자를 씁니다. 물 흐르듯이 물 가는 모습이 법과 같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며 무언가가 물체가 있으면 그거를 밀쳐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품어가면서 자신의 흐름과 같이 둥글게 만들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설령 AI라 할지언정, 바위라 할지언정, 개라 할지언정 우리가 그 가치의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인정해 줄 줄 안다고 하면 그때 부처 아닌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 가치만으로 그것이 있다, 없다, 불성종자냐 아니냐를 논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더 많은 생명들, 더 많은 존재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머신으로서의 AI에게 불성이 있냐 없냐란 마치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에 불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화면 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화면을 통해 제가 투게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이 속에 많은 경전의 내용,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머신이, 이 화면이 보여주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지금 여러 카메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자체에는 불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를 함께 해주고 여기에 비춰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작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몸소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어남도 모습도 삶도 다르지만 모두가 지금을 살아가고 지금을 함께하는 단 한 명의 단 하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신 것이죠. 함께한다라는 건 서로의 가치를 존귀하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존귀함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존귀함을 잃고 우리의 살아감에 대해서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체중생 실유불성 한 명 한 명 모두가 부처이며 부처님이십니다. 여기 너무 예쁘게 우리 아기 동자 스님들이 계시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피부색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달라요. 되게 좀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을 이렇게 동자승으로 모셔서 모습을 만든 것이고 아기들도 낯선지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여기 우리 피부가 조금 까만 어린 아이는 더 신기한지 막 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습

외국의 차별과 불만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모습 보시면서 아마 좀 웃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귀여워라 했을 텐데 그 귀여워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일체중생 실효불성을 실천하신 그 순간입니다. 그 행복한 마음, 그 즐거운 마음, 그 정말 때묻지 않은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 주십시오. 그 환히 바라봐

3업의 신구이지만 그것을 3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3법으로서 오히려 자비롭고 행복하고 좋은 법다운 말로 그들을 표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알고 모두가 부처임을 깨달아 가치가치로 오늘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플갱어 이야기와 같이 나와 똑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으면 내가 이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나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닮았을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저로서 한 명의 존재한 존재이고 여러분은 한 분으로서 너무나 성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서로의 존귀한 삶을 인정해 줄 때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아, 저분도 저렇게 존귀한 삶을 정말 애써서 살아가시는구나. 이게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역설적이면서도 법다운 생각인 겁니다. 모습과 외모와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 삶의 모습을 인정해 줄 때 다름을 알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 모두가 각자의 부처의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정말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수많은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33관당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 보살님인데 천한 분이 모셔져 있는데 천한 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깎다 보니 비슷하고 닮을 수는 있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한 분 중에 자신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란한 광명이 비추고 있죠. 즉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천한 분의 관세음보살이 계시듯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듯 여러분의 삶도 천수천안 84,000 각기 다른 모두의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삶의 자비의 광명은 지금을 비추고 그리고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요 부처인 것과 같이 여러분 곁에 관세음보살이 지금 옆에 계시며 행복은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무언가 나를 이끌어주는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당겨주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 옆에서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미래의 부처님 이름이 미륵보살, 미륵불입니다. 마이트리아라고 하는데 마이트리아의 어원 중에는 미트라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미트라는 친구라고 번역됩니다. 즉 도반, 인연입니다.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 지금 내 곁에 있는 도반과 인연들이 나와 함께하는 관세음보살이며 중요한 인연임을 알 때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며 미륵부처가 돼서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화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건 행복하기 위함이며 나만의 행복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은 단순히 즐거움과 재미일 것입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재미를 넘어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금 노력하는 건 그들과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새 법문이다, 강의, 또 이렇게 투게더를 위해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하면서 참 때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힘든 건 없습니다. 왜 힘들지 않냐면 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행복하게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고 이 행복 속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의 수행에 대해 감사해 주시고 저는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 순간을 승려로서 이렇게 불교로서 또 제가 공부한 계율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면 이미 그대로 부처이며 그대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로 인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이 상태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것이 변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나에게 특별한 변화가 막 생기는 그게 아닌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중생과 함께 그대와 함께 열반의 즐거움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삶으로 나 혼자만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애쓸 것이며 그때는 그 이후에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으며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발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손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많은 것들을 꾸며놔도 단 한 명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장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허름하지만 사람을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할 줄 알고 그분에게 정성껏 무언가를 만들거나 먹을 것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 맛에 반해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빨리 행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다음에도 여기로 가서 먹어야겠구나. 아니면 또는 다음에도 여기에서 시켜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바로 들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어진 것이죠. 근데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 돈벌이만 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하게 되면 곧바로 망하죠.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 속에 노력이 들어가고 노력 끝에 사람을 귀하게 대할 때 그때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어놨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금세 사라집니다. 어쩌면 요새 가게들이 오래 못 가고 금방금방 바뀌는 것도 그와 같이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차리면 성공한데 이거 차리면 돈 번데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없죠.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건 돈벌이를 안 하는 저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잘 된 사람은 그것을 하기 위해 엄청난 연구와 노력과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겉모습만 보고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나도 하면 되겠다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다 안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로서 존귀할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투게더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도 이 투게더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우를 전공한, 특히 보살계를 전공한 스님이다 보니 특히 방송을 처음 의뢰해왔을 때 여러 가지 거를 의뢰가 있었지만 꼭 개울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송국에서도 처음에 좀 난처했었어요. 개울로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일본에 계신 일본 분이신데 우리 교수님도 NHK라는 일본의 방송국에서 불교를 또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문도 얻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원래 많이 알면 못 가르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조언도 구하고 또 여러 선배 스님들의 방송도 참고하고 또 여러 스님들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들도 했죠. 투게더 1화에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쭉 보시면 굉장히 부단하게 바뀌어나가는 것들이 볼 겁니다. 화면의 모습, 글씨체, 크기, 색깔 단 하나도 고민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게 그리고 이제 100회 가까이 다가가죠.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투게더를 잘 담기 위해 우리 PD님을 비롯해 카메라 감독님, 음향 감독님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 나아가 BTN에서 이 방송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 단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욕심이 아닌 모두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투게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게더로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모든 하나의 일은 주변을 둘러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노력과 함께함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한 비결로 아까 사람이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장사를 넘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선 함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잘났고 나 하나 똑똑하고 나 하나 많이 알고 있다. 그냥 그러면 하나일 겁니다. 하나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통해 열을 갖기 위한 일직일체 다지기를 실천하기 위해선 나의 하나가 아닌 우리의 하나로 함께하는 하나로 바라보는 순간 10의 다의 하나가 돼서 일직일체 다지길 그리고 그 다지길 속에 하나가 다시 완성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인연들이 곁에 계실 것이고 지금 이 투게더를 보고 계신 이 순간 저와 함께 또 하고 계시고 우리 투게더를 함께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은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치의 가치를 알아주어 함께 투게더로서 법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대로 법의 열반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비록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바라봐주는 순간 우리는 외롭지 않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모두가 부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모두의 부처가 한 명 한 명의 삶에 행복을 갖고 오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향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소중한 인연들과 법다운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만물로 생겨나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은혜와 애정은 영원하지 않고 모이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몸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 한없는 계행, 한없이 부끄러워함, 한없는 조심함, 한없는 공부, 한없는 보시, 한없는 지혜, 한없이 명심함, 한없이 간직함, 한없는 변제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찾는 보이스 가수 정서진입니다.

0: 초등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2: 28년 전이라고요?
0: 응?
2: 28년 전이라고요?
0: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선명상 위원 그리고 한국명상 지도자협회 공동대표 정혜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대승경전과 선명상 환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승경전은 단순히 오래된 불교 문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리고 불도무상 서원성, 그 깨달은 삶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장엄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제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안에 정혜 스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수행과 관계를 바라보는 깊은 명상적 통찰입니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의 길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승경전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대승이란 말 그대로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승경전의 핵심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대승경전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 혼자의 편안한 것으로 충분한가? 내 마음의 편안이 세상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는가? 깨달음은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선명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조용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명상은 내 마음을 바로 보고 그 마음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길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법계연기입니다. 법계란 모든 존재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즉, 법계연기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꽃 한 송이 안에는 흙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꽃을 가꾸는 농부의 손길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주의 질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 한 송이는 단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의 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가족의 역사, 사회의 조건, 과거의 경험, 관계의 상처, 사랑받은 기억,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수많은 인연과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선명상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선명상이란 무엇입니까? 선명상은 선의 직관적 깨달음과 명상의 알아차림을 함께 실천하는 길입니다. 선은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명상은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호흡을 알아차려라.
뭔가 막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라. 선명상은 이 둘을 함께 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묻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 분노의 주인은 누구인가? 붙잡으려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선명상은 관찰과 질문, 고요함과 깨달음, 개인 수행과 더 나아가 대중에게 자비 실천을 함께 합니다. 화엄경과 선명상은 깊이 연결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명상은 그 연결성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릴 때그 호흡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나무가 뿜어내어준 산소입니다. 내가 내쉬는 숨은 다시 식물과 생명에게 돌아갑니다. 한 번의 호흡 안에도 나와 자연, 생명과 우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 명상은 단순한 심리 안정법이 아닙니다. 호흡을 깊이 알아차리면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화엄적 선명상입니다. 화엄경을 설명할 때 자주 말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인드라망은 끝없이 펼쳐진 그물입니다. 그물의 마디마디에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춥니다. 모든 보석 안에 하나의 보석이 비칩니다.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표정 하나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나의 분노 하나가 관계를 흔들고, 나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 주변이 맑아집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이해하면 그 이해가 또 다른 이해를 낳습니다. 이것이 화엄의 수행입니다. 이제 선명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몸을 바로 세웁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그러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산처럼 안정되고 물처럼 부드럽게 앉습니다. 둘째,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압니다.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압니다. 억지로 호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셋째, 마음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압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압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압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넷째, 화두처럼 묻습니다. 이 생각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이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지금 이 순간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머리로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고 마음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나의

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섯째, 자비로 회향합니다. 명상이 끝날 때 이렇게 마음을 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명상의 기본 흐름입니다. 대승경전의 중심에는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기만 깨닫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의 아픔 속으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화엄경의 보살은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들과 함께합니다. 보살은 말합니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세상이 어두우니 내가 등불이 되겠다. 선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 고요함은 세상과 끊어지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 고요함은 세상을 더 깊이 품어안는 고요함이어야 합니다. 진짜 명상은 눈을 감을 때만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날 때, 말을 할 때, 갈등을 만날 때, 그때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연결은 많지만 외로움은 깊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이 시대 선명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명상은 잠시 멈추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바로 화를 냅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피하려 합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바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명상은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한 호흡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한 호흡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지만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자비롭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화엄경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인연,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도움, 사회와 자연의 조건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해하려면 나의 관계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과 고통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담과 교육, 포교와 수행, 지도에도 필요합니다. 수행 지도자는 상대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연을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고통을 보는 사람입니다. 화엄적 인간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 그 사람 안에 온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선명상 지도자는 단순히 명상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조급함이 있는지,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또한 지도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연과 속도에 맞게
자라나도록 돕

없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자기의 자리에서 법을 설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상대가 자기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화엄경의 깨달음은 자비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너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불의와 고통 앞에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의 명상은 개인의 치유를 넘어 관계 치유, 사회 치유, 생명의 치유로 확장됩니다. 나의 한 호흡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는 말과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평화로우면 그 평화는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끝없는 상호 비춤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화엄 법계 간 불교 수행은 개인의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행의 깊이를 현대 학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상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의 목소리, 명상 중의 변화,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 자비가 자라나는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섬세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 학문이면서 동시에 불교적 경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명상 연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선명상을 하기 전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호흡을 알아차릴 때 몸과 마음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화두를 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명상 후 인간관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화엄경의 연기법 가르침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자기 경험을 다시 비추어 보는 하나의 명상 과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비추어 보는 또 하나의 명상 과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스스로 알아차림이 깊어집니다. 불교의 지혜는 한국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과 선명상은 세계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어디에 살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 외로움, 경쟁, 분노, 상실감, 삶의 의미 상실은 국경을 넘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선명상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멈추라, 호흡하라, 마음을 보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깨달음은 자비로 드러납니다. 이 메시지는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 국제학회 발표, 영어 스크립트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 수행을 세계의 언어로 전하는 전법입니다. 첫째, 화엄경은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가르칩니다. 둘째, 화엄경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기 연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셋째, 선명상은 그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호흡과 마음 관찰, 화두와 자비 실천을 통해 몸과 삶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넷째, 화엄적 선명상은 개인의 평안을 넘어 관계와 사회, 생명 전체의 평화로 확장됩니다. 다섯째, 현대에는 이 수행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국제사회에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밥 먹을 때밥 먹고, 걸을 때 온전히 걷고,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드물다. 우리는 큰 깨달음을 멀리서 찾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합니다. 작은 먼지 하나에도 법계가 들어있고, 한 송이 꽃 안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으며, 한 사람의 눈물 속에도 무수한 인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호흡을 정성껏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마음속 분노를 자비로 비추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화엄경의 선명상입니다. 화엄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합니다. 당신의 한 호흡 속에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선명상은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분별하던 마음이 잠시 멈추고 온 법계가 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답합니다. 눈 감은 방석 위에서 시작되어 눈뜬 세상 속 자비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화엄경을 단순히 이해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시 비추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호흡 속에 온 우주가 있고, 한 사람 속에 법계가 있으며, 한 마음이 맑아지면 온 세상이 맑아집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수행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어 가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자선하는 공덕을 지으러 오셨는데요. 그리고 호흡 명상을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호흡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항상 호흡을 하면서도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호흡은 3분만 쉬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호흡을 한 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호흡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 호흡의 공덕으로 이 우주 법계를 덮는 그러한 힘찬 정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의 호흡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들과 불보살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한 호흡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 불보살님들이 합장을 하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호흡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다가도 여러분들의 그 깨어있는 호흡의 공덕으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그 편안하게 쉬면서 합장하고 여러분들의 법문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깨어있느냐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성공시키는 크기입니다. 내 호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어있었느냐, 내 호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크기고 자손들의 성공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실 때 온 우주를 다 한번 들여 마셔 봅니다. 호흡을 들여 마셔서 깊이 들여 마신 그 자리를 보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호흡을 깊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호흡이 완전히 나간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 다시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호흡이 들어온 자리를 보면서 머물렀다가 호흡을 내보냅니다. 호흡을 완전히 내보내서 그 호흡이 나간 마지막 그 자리를 보면서 둘, 다시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호흡이 마지막까지 들어온 그 자리를 보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그 호흡이 머문 자리를 보면서 다시 내보냅니다. 호흡을 깊이 내보내서 호흡이 마지막까지 나간 자리를 보면서 셋, 이렇게 10개까지를 쉬어 가시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세다가 중간에 생각이 들어오거나 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0개까지 셀 때 무념 무상 무아로 쭉 10개까지 세고 다시 하나. 중간에 망상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7개까지, 8개까지 세었더라도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자, 호흡을 들이마실 때 여러분들이 이 진동하고 내 호흡 소리하고 한번 호흡을 들이마실 때 소리를 내보세요. 그래서 호흡을 우주복귀 호흡을 다 들이마셨으면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내실 때는 모든 중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정진하고 공덕을 쌓은 그것을 다 이제 베푸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들이마시는 호흡에 대해서 깨어있고 내쉬는 호흡에 대해서는 더 큰 공덕으로 회향을 하는 그래서 더 크고 웅장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호흡 한 호흡을 보는 할 때 여러분들은 우주법계의 불보살님들이 합장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공덕을 지으시는 거예요. 불보살 여러분들도 불보살님들의 법문을 듣지만 불보살님들도 여러분들의 법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호흡이 그렇게 큰 공덕을 짓고 또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여러분들의 그 쉬는 마음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고통을 다 쉬고 합장하고 여러분들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 소리를 한번 내서 들이마셔 봅니다. 들이마시고 깊이 들이마신 그 자리를 보면서 멈췄다가 다시 소리를 내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보내놓고 호흡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를 보면서 다시 들여마십니다. 들여마시면 소소리를 냅니다.

여기 마지막 들어온 자리를 보고 머물렀다가 그 자리를 보면서 다시 호흡을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좌선의 자세로 이렇게 정진을 했습니다만은 이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처님께서도 행선도 많이 하셨지만은 깨달으실 때는 보리수 밑에서 49일 동안 좌선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선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불교에 있어서 좌선 명상이 중요한데 이 좌선 명상에서 얻은 힘을 여러분들이 행주자 어묵동종에 그대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좌선을 할 때는. 그리고 행선을 할 때는 우리가 좌선을 할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행선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이렇게 화두를 쭉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주자 어묵동정 중에 저렇게 어떤 소리가 들어오면은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나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소리들이 다 공한 성품인 줄을 알고 공한 성품을 바로 보고 카드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기 위해서 좌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는 또 좌선할 때는 잠깐 졸을 수도 있고 멍한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선할 때는 경행을 할 때는 정말 졸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 호흡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또 큰 장점이 있거든요. 경행을 할 때도 앉아있을 때와 똑같이 부처님께서 허리를 쭉 펴셔서 청량고를 쭉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진할 때도 배꼽 단전 잡아당기고 어깨 들어올려서 양쪽 겨드랑이에 항상 24시간 잘 때조차도 양쪽 겨드랑이를 딱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쇄골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다리가 두 개고 히프가 두 개지만은 경행을 할 때는 단전으로 걷습니다. 단전으로 쭉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불보사님들께서 여러분들 발밑에 연꽃을 이렇게 받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을 사뿐히 밟고 다음 걸음을 뛸 때 여러분들이 뒤꿈치 뛰는 게 보이고 앞꿈치 갖다 놓는 게 보이고 그래서 또 한 걸음 걸을 때 불보살님들께서 여러분들 발밑에 무릎을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연꽃을 이렇게 받쳐놓는 것을 느끼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 호흡을 아까 했던 것처럼 깊이 들여마셔서 자기 호흡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고 있나 들어간 그 간극을 딱 보고 호흡을 내쉬고 다 내쉬고 난 다음에 그 간극을 보고 들여마시고 이렇게 호흡의 그 간극을 보는 것 화두를 들었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이목고 했을 때 그 잠깐 멈춤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이 정진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목고 화두를 들었을 때 그 화두 자체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되고 이목고 그 화두가 이 우주 법계의 그 자체가 되도록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자.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파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아이는 독수리가 채워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구슬프게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대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저 바닷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소중한 나
1: 오한팀보.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불교설화에 나오는 그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사위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사위성에 아주 부잣집 가문에 그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 가문에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서 이제 산딸이 거의 다 찼을 즈음에 한 이제 10개월이 다 되었을 즈음에 갑자기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궁에 아이를 품은 채 죽게 되었는데 그 인도에서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화장해 주는 게 굉장히 그 호사스러운 장례라고 합니다. 근데 인도는 나무가 적어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시체가 다 탈 정도의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도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갱지스강 옆에서 화장을 하는데 나무가 부족하니까 그 시체가 이렇게 타다가 남고 뭐 이런 광경을 지나가다 볼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럼 넘어갑시다. 못 들어봤구나.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또 그랬겠죠. 어쨌거나 이제 여인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집에 집안이 굉장히 큰 부잣 집안이니까 이제 장작을 잘 쌓아가지고 불을 태웠는데 애는 안 죽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애는 죽질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으면 이렇게 엄마가 죽어도 뭐 초음파나 뭐 이런 거, 뭐 제왕절개도 있고 초음파 같은 걸로 안에 아이가 살았나 뭐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웠어요. 싹 태웠는데 활활 불타오르는데 거의 이제 몸에 다탈 때쯤에 애가 잠들어 있는 자궁 그 부분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전생에서부터 수행과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운명을 타고난 애였어요. 아라한 아시죠? 예, 부처님의 제자로서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기로 결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병으로 죽었을 때도 자궁 안에서 계속 살수 있었던 거고, 불을 태웠는데도 그 아기가 있는 그 자궁 그 부분은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생에 복은 많은데 엄마 복은 없었나 봐요. 예. 엄마 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다 저마다 복이 틀려요. 이렇게 뭐 우리 보면 뭐 공부 복은 있는데 뭐 학교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학교 복은 있는데 뭐 재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재복은 있는데 가족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재복도 가족 복도 다 있는데 건강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저마다 업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이 아이가 어쨌거나 전생에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막대기로 꾹꾹 찔렀대요. 막대기로 그배 자궁 있는 부분이 안 타니까 뭐지 하고 막 꾹꾹 찔러다가 애 눈에 찔러버렸대요. 그 애가 엥 하고 우니까 그때서야 애기가 있구나 하고 그불 속에서 이렇게 꺼내왔다라는 설화가 있고요. 라는 그 버전이 따로 있고요. 예, 그 버전이 있고 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고 나서 그 타지 않은 부분에다 숯불을 더 올려놓고 더 이제 사람들이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그 숯불을 올려놨으니까 불이 더 활활 탔겠죠. 근데 끝까지 애는 탔다 안 탔다? 안탄 거예요. 전생의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태풍이 밀려와도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복 있는 사람은 강물이 나를 휩쓸어도 물에 빠져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눈앞에 폭탄이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지 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그렇죠. 따라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다 불 붙여봐야지. 뻥 해버리면. 예, 그래. 이런 거.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예, 이런 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경전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숯불 속에서 활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장작이 다 타서 그 엄마의 몸이 다 불에 타서 재가 된그 순간에도 아기는 탈것 하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이게 다 전생에 누가 지은 복이다? 예, 자기가 지은 전생의 복과 선업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복이라는 걸 무시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도 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없으면 뭘 해도 안 풀려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이 큰맘 먹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에 굉장히 막 맛집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막귀목 좋고 사람들 막 엄청 많이 오는데 그래서 야 여기는 누가 와도 성공하겠다 싶었는데 자기가 딱 맡으니까 손님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이 없는 거예요. 다 아네. 다 아는데 내만 같지 않죠? 이만큼 복이 무섭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스님들 같이 수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행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이라고 했어요. 복력이다. 그리고
당신의 부처

0: 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복력이다.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거나 혹은 세속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싶더라도 반드시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아침이 돼서 숯불 속에서 활활 타올랐는데도 아침이 돼서 이제 불이 다 꺼진 그 상황, 그 재 속에서도 이 아이는 태끝 하나 손상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재, 시체의 재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가족들하고 그 장례 그 화장터를 담당하는 화장장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왔는데, 일꾼들이 왔는데 애가 고개 떡하니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세상 이런 일이 어딨냐, 이런 일이 어딨냐. 지금 같은 막 TV 나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인터넷 막 신문 올라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사람들이 그 애기를 이렇게 잘 이제 아는 뒤에 밑에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그 점술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약간 샤머니즘 문화가 있잖아요. 예. 점술가에게 찾아가서 엄청나게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하루 반납 동안 요 불 속에서 이 아이가 혼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요 점술가가 용했나봐. 예, 용했나봐요. 딱 보더니 이 아이는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은 아이다. 만약에 세속에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7대가 다 부자로 살 것이다. 몇 대?
1: 7대.
0: 야, 여러분들 아우스 7대는 바라지도 않아요. 내 인생 70년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예, 또 그런 마음 있죠? 예, 뭐 7대까지 바라겠어요. 예. 7대가 부자로 평생을 7대가 잘 먹고 부자로 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면 500명의 제자를 둘 큰 스님이 되실 것이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7대를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500명의 제자를 예? 거느리는 그런 아주 큰 스승이 될 수 있는 스님이 되겠어요? 아까 기도 열심히 한다면서. 예, 7대. 예, 그래요. 알겠대. 예. 나가. 예,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점술가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잘 키웠대요. 잘 키워서 애가 7살이 됐답니다. 7살이 됐을 때. 7살이 됐는데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느 좀 입이 가벼운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친구가 요 불 속에서 살아남은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기자여, 상기자여. 상기자가 이름입니다. 예, 뭐 이렇게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쑤셔봤다 이랬잖아요. 상기자. 상기자여, 상기자여.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그러는데 너의 엄마가 너 낳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화장하고 나서 그 재 속에서 네가 살아남은 거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자기를 키워준 가족들한테 갑니다. 우리 친모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가족들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맞다. 너는 불 속에서 살아남은 애다. 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아이다. 그 7살짜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렇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우리 어머니의 몸을 불태우는 그 화장터에 그 장작더미 화염 속에서 제가 살아남은 아이인데 제가 이 세속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돌을 닦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예, 유치원이. 예, 예, 그래서 아우 부담스러워 그런 애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했다? 예, 전생에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이제 닦은 게 많은 아이라는 거예요. 전생에 닦은 게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딱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제 불심이 지극했나 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운 사리불 스님의 제자로 맡깁니다. 사리불 스님한테 우리 소중한 아이인데 스님께 맡기겠습니다. 스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스님으로 출가시켜서 잘 키워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립을 쓰면

0: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를 했대 담과 같은 법도가 있습니다. 스님이 두 종류의 스님이 있어요. 스무 살 전에 출가하면 아직 어리다 해가지고 사미스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미스님. 무슨 스님? 사미스님. 스무 살 이전에는? 스무 살을 넘으면 구족계라는 걸 받게 됩니다. 비구계 혹은 구족계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이제 250계를 받아요.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은 348계를 받고 이 구족계를 받으면 스무 살이 넘어서 구족계를 받으면 비구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동자승은 삼이승. 스무 살이 넘어서 구족계를 받으면 250가지 계율을 받으면 비구승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7살짜리니까 무슨 승이겠어요? 삼이승. 삼이스님이 되겠죠? 삼이승은 계율을 10가지만 받아요. 아. 네, 10가지라도 잘 지켜라. 뭐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이기 전에 이 사리불 스님이 몸을 관찰하는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쳐줬대요. 네, 다음과 같이 몸을 관찰해라. 내 몸을 관찰하는 명상법을 가르쳐주니까 명상법을 딱 듣는 순간 7살짜리 상기자가 딱 명상에 들어간 거예요. 명상에 들어간 상태에서 사리불 스님이 머리를 깎으려고 면도날 있죠. 네. 면도날이 옛날에 삭도라고 불렀어요. 삭도. 네. 삭도로 머리카락을 싹 긋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일곱 살짜리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몇 살짜리가?
1: 일곱
0: 살짜리가.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몇 살짜리가?
1: 7살.
0: 부담스러워. 일곱 살짜리가 번뇌와 욕망이 사라져봐요. 부담스럽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전생에 그만큼 많이 수행을 많이 하고 많이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거고 7살짜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거고 그리고 7살의 어린 나이에 아주 간단하게 그 짧은 순간에 삭도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 이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전생에 자기가 닦고 쌓았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 업보설이에요. 모든 게 인연 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 따라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깨달음도 수행도 결국 내가 닦은 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여러분들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았던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들 잘 닦으시고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네. 예, 또 스님인 저희들도 열심히 또 수행을 해야 되고요. 자, 어쨌거나 7살에 이제 나이에 다 이제 아라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30여 명의 그 귀족 집안의 그 어떤 귀족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귀족 가문의 귀족들 30명이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30여 명의 귀족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놓아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 아까 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스무 살이 넘은 비구 스님은 출가를 하면 5년 동안 철저하게 계율을 배운대요. 예, 부처님 당시 5년 동안 철저히 계율을 배우고 난 뒤에 이제 당신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 30여 명의 귀족 출신의 스님들이 5년 동안 계율을 잘 배우고 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저희가 5년 동안 계율을 철저히 연구를 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5년의 시한이 지났으니 저희가 이제 무엇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붓다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교학승이 되거나 학승이라고 하죠. 학승이 되거나 수행 주제를 하나 받아서 명상을 하는 그런 명상의 길이 있다. 이제 윗바사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30여 명의 스님들이 딱 고민을 한 뒤에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걸 다 언제 연구하겠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수행 주제를 받아서 산에서 수행을 하는 명상을 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되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여 명의 이 스님들이 부처님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마음을 닦는 수행 주제를 받아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화두를 줬다 그러죠. 화두를 줬다. 스님이 공부할 수 있는 주제를 딱 줬는데 이 30여 명의 스님들한테 다 수행 주제를 주고 이 30여 명의 스님

스님들의 30명의 비구 스님들의 부처님 저희는 이제 산에 들어가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3개월 안거가 끝나면 다시 부처님께 점검받으러 오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이제 신통력으로 이 30명의 비구 스님들의 숲속에 들어가면 수행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뚫어봤대요. 네. 그 순간 부처님은 전생과 내생 뭐 다 뚫어보시잖아요. 네. 그 순간 무엇을 보셨냐면 아 절에서 일을 도와주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스님들을 도와주고 절에서 일을 도와줘서 밥을 얻어먹는 한 사람 때문에 이 30명의 스님들이 큰 곤란함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까? 그 부처님이 다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이 숙제, 이 인연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다 뚫어봤더니 아, 사리불 스님의 7살짜리 제자인 상기자를 같이 보내면 훗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악연을 잘 풀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 뚫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30명의 스님들한테 그런데 숲에 들어가기 전에 사리불, 지혜자의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먼저 인사부터 좀 드려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3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사리불 스님을 찾아가서 저희가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아서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사리불 스님한테 먼저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스님이 응? 뭐지? 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뭐 숲에 수행하러 간다고 하면 다 그러라고 했는데 왜 굳이 나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했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지혜 제일이잖아요. 부처님이 나한테 보내신 거는 분명 큰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딱 산매에 들어가서 딱 살펴봤더니 아, 이 30명의 스님들이 앞으로 절에서 일해주는 어떤 남자 하나 때문에 큰 곤란을 겪게 되겠구나. 그런데 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7살짜리 상기자 사미승을 함께 보내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악연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한테 보내신 거구나. 그래 다 꿰뚫어 봅니다. 우리 같으면 꿰뚫어 봐요 못 꿰뚫어 봐요? 못 꿰뚫어. 그래 인사 받았을까 가 뭐 이랬을 텐데 그래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명의 그 스님들한테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단 나한테 7살짜리 사미승이 있는데 이 상기자 스님을 좀 데려가서 같이 수행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스님들이 아유 됐다 우리 몸도 그냥 우리 몸도 어쩔지 모르는데 뭐 짐 하나를 더 얹으냐고. 그래서 7살짜리 데려가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아유 숲에 가서 우리 수행해야 되는데 막 벌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아 우리 그냥 짐 된다고 됐다고 하니까 이제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께서 나한테 인사라고 보낸 이유가 요 사미 스님을 데려가라는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30명의 이 스님들이 어떡해요. 부처님이 그런 뜻이 있다 그러고 부처님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데려가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뭐 중얼중얼 하면서 예? 이제 스님이 중이 투덜댄다고 중얼중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네. 예,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중얼중얼 하면서 중이 이제 투덜투덜 돼서 중얼중얼. 예? 예? 자, 어쨌거나 예. 자,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중얼중얼 이제 투덜투덜 되면서 이제 그 삼위성 상기자 스님을 데려가요. 근데 아무도 상기자 스님이 아라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죠. 또 아라한은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밝히질 않아요. 자, 어쨌건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먼 길을 떠났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오신 경우가 없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공양을 잘 올렸대요. 잘 올리면서 스님 어디 이렇게 가십니까? 아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까운 요 숲에다가 저희가 집도 지어드리고 스님들한테 매일매일 공양도 올리고 시봉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버리고 수행하기도 적당해서 이제 스님들이 상의를 한 뒤에 그러면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을 이제 잘 시봉을 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잘 모시면 이번 생에 엄청난 복을 받는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산골이나 어디 숲에서 마을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복을 짓고

찾고 싶어도 스님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30명의 스님들이 와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와우 대박 대박 웬일이야. 우리가 전생에 복을 좀 지은 게 있나 봐. 막 이러면서 숲에다가 이렇게 스님들을 머무를 수 있는 이렇게 오두막도 짓고 또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사람들 이렇게 팀도 다 짜고 이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이제 잘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뒤에 30명의 스님들이 서로 회의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출가한 뜻이 어디에 있냐? 깨달음을 얻기 위함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직접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수행 주제를 가지고 이 숲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딴짓하면 되겠냐?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탁발하고 밥 먹을 때나 저녁에 청소할 때를 빼고는 오직 자기 방에서 수행만 하자. 그리고 무슨 큰일 있으면 여기 종을 걸어놓을 테니까 종을 땡땡땡땡 치면 그때 아 큰일이 생겼나 보구나 하고 요게 우리가 밖에 나와서 모이자. 그전에는 밥 먹을 때랑 청소할 때 빼고는 절대 두 사람이 같이 있지 말자. 철저하게 혼자서 수행에만 집중하자. 네. 야,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 같죠? 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들어갑니다. 수행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마을 근처에 또 다른 마을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이제 백수셨는데 딸네 집에 얹혀 살아서 이렇게 살고 계셨대요. 근데 딸도 좀 가난했나 봐요. 딸이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 아버지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딴 일이라도 구해볼 텐데 아유 다른 딸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그래요. 예, 아빠가 참 귀여우셔. 너 왜 밥 안 주니? 아유 아버지 나도 가난해 죽겠는데 밥 다 떨어졌어요. 그래? 그럼 나 둘째 딸네로 갈게 이러면서 예? 그 이제 오다가 이제 당시 신세가 좀 차량함이 느껴졌나 봐요. 근데 저쪽에 이제 강가에서 시원한 계곡이 있는 강가에서 30명의 그 스님들이 점심에 탁발을 하고 나서 날씨가 더웠나 봐요. 거기 강가에서 목욕을 시원하게 하신 뒤에 30명의 스님들이 둘러앉아서 그 상기자 그 3인승까지 이제 31명이겠죠? 이렇게 밥을 드시고 계셨대요. 근데 밥 먹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근데 우리가 보통 누구 먹고 있는 거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뭐 진상이라 그러잖아요. 아싸 그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근데 이 아저씨가 스님들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침 넘기면서 쓰니까 스님들이 아유 거사님 왜 밥을 못 드셨습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아유 제가 배가 고픕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저서 나뭇잎 큰 거 나뭇잎을 따오십시오. 우리가 밥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나뭇잎을 따오니까 동남아는 나뭇잎이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다 스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음식 탑발한 음식을 조금씩 줬대요. 네. 30명의 스님들이 떼어줬으니까 그래서 십시일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네. 10분의 스님들이 숟가락으로 네. 밥 하나를 만들었다. 십시일반. 네.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도 모이면 큰 게 된다 해서 네. 십시일반. 그게 절집에서 나온 속담이래요. 예, 네. 뭐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그래요? 되게 좋아하시네. 예. 자, 그 30명분이 먹는데 존경하는 스님들이 드시는 거라고 마을 사람들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아저씨가 먹으면서 너무 진수성찬인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스님들한테 스님들은 이 좋은 음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스님들이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이 좋은 음식들이. 아, 점심때마다 신도들이 공양을 올립니다. 저희는 가서 그냥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우리가 때볕 아래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이 밥 한번 먹으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건데 뭐? 스님들은 놀다가 점심때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면 가서 받아오기만 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꾀가 생긴 거예요. 아이 딸내 집에 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순딩순딩하게 생겼잖아요. 스님들한테 스님 혹시 절에 할 일이 많습니까? 만약에 절에 무슨 일이 많으면 제가 그냥 절에 가서 절에 그 방 구석 하나만 주시면 절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일 좀 도와드리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드시는 거

밥 조금만 떼어서 밥만 주시면 제가 그거면 됩니다. 그 스님들이 사실 이렇게 저녁마다 스님들이 이제 탁발하고 저녁에 청소 한 번씩 하는데 수행하다가 또 나와서 청소하려면 수행 명상의 흐름이 깨지잖아요. 아유 잘 됐다 싶어서 밥이야 말씀들이 주는 거 조금씩만 떼어주면 되니까 갑시다 같이 갑시다 뭐꼭뭐 하면서 그래서 가서 2달 동안에 같이 살았대요. 2달 동안 살았는데 아저씨가 이제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딸 생각이 나. 예, 또딸 생각이 나니까 스님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이제 딸네 집에 갔대요. 예, 그것도 이제 예의 어긋나는 거죠. 가면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 저딸좀 보고 올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 조금 있다 엄청 개념 없는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자, 이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딸네 집에 갔는데 어느 깊은 숲속을 지나갔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숲속에 일주일 전에 500명의 도적대들이 산채를 만들었어요. 산채. 산적들이 사는 산채를. 일주일 전에. 그거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발언했냐면, 숲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누구든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다가, 피와 살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그거 일주일이 지났을 때 누가 잡혔을까요? 아저씨가 잡혔어요. 아, 우리 아저씨 잡혔어. 네? 아저씨를 이제 잡아다가 아저씨를 묶어놓고 이제 막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팍 끊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묶여있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속으로 내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풀어주겠지. 근데 뭐 줘서 가마솥 태우고 뭐 물, 불, 뭐 횃, 뭐불 이렇게 지피고 꼬챙이 만들고 뭐 꼬치 먹을 건가? 뭐 꼬챙이 만들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너 잡아다가 제사 올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나.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꾀를 내냐면 저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밥 찌끄러기나 얻어먹는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같이 재수 없는 사람을 신에게 제사 지내면 신이 얼마나 재수 없겠습니까. 이왕 제사 올릴 거그 귀족 가문에 귀족 출신인 사람들, 그 귀족 출신에다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을 제사 지내면 얼마나 신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가시죠. 예?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들을 팔아먹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산적두목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래, 너같이 재수 없는 사람 올리느니, 그, 당, 인도가 지금도 그렇지만 2600년 전에는 신분 계급이 확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귀족 가문 출신에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을 제사를 올리면 우리 숲의 신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겠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500명의 도적대들이 그 아저씨를 따라가가지고, 스님들 수행하고 있는 절을 포위합니다. 근데 절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방에서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명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적 두목이 야 아무도 없잖아 30명이나 있다면서 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종 치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야 종을 딸랑딸랑딸랑 흔드니까 스님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종 치면 큰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다 여기 모이자 스님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우르르르르 나왔는데 왜 산적들을 500명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님들 30명의 스님들을 대표하는 수석 장로께서 수석께서 나와서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산적이 우리가 숲의 신한테 제사 지낼 건데 스님 한 명만 좀 데려가자. 30명 다 필요 없고 한 명이 따라가면 그한 명을 숲의 신에게 제물로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 30명의 스님들의 대표인 이 수석 장로께서 스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수석 장로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은 다 제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제한 몸을 희생할 테니 저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수행해서 부디 깨달음을 얻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렀는데 이체 그 서열 2위인 차석 장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수석 장로는 우리들의 대표인데 대표가 없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3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열 4위가 안 됩니다. 이거 30분까지 계속 해잖아요. 다 안 돼요. 서로 자격하겠다고. 이야, 이 감동의 도가니탕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네가 가, 네가 가. 예?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터졌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럴 거예요. 스님, 우리는 가족이라도 있지만 스님 뭐 홀몸이니까 그냥 스님이 가세요. 그럴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고요. 서로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상기자 3위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린 제가 가겠습니다. 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사리불 스님께서 너를 일부러 우리들한테 맡겼는데 네가 가사가 혹시 해를 어? 큰 어떤 그런 곤란함에 빠지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냐. 넌 안 된다 했을 때 상기자 3위가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일부러 스님들하고 같이 보낸 게 이것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알아 하는 걸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이제 그때 이제 사리불 스님이 언젠가 필요할 일이 있으니까 데려가라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잖아. 네. 그 뭐 30명 있으면 울면서 가라 가라 잘 가라 그래 잘 가라. 네? 부디 내가 너희의 희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할게 막 울면서 이제 보냅니다. 상기자 스님이 이제 산적하고 같이 가요. 이제 산적들이 이제 500명의 산적들이 막 이제 불을 지피고 뭐 하고 이제 산적 두목에 이제 다 이제 어린 삼위승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도 이제 양심은 있는지 그래 안 아프게 한 방에 보내줄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안 아프게 한 방에 보내줄게. 그리고 칼을 산적 두목이 500명의 산적 두목이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건 최짝이 이제 서열이 힘으로 정리되잖아요. 천하장사 아니겠어요? 그 무식한 칼날로 상기자 스님의 목을 꽝 하고 내리쳐요. 그래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불에서도 안 탔다. 막말로 불에서도 안 탔어요. 이건 이 상기자 스님은 전생에 너무나 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걸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답니다. 이번 생에. 그만큼 복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때렸는데 칼날이 찌그러져 버리더래요. 놀래가지고 두 번째 칼로 또 내리쳐 있는 힘껏 내리쳤는데 칼날이 부러져 버렸대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래서 산적 두목이 막 덜덜덜 떨다. 사람이 상식을 벗어나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성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모든 게 이렇게 풀려나가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삼위 스님에게 절을 올립니다. 어린 스님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힘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을 들고 눈만 불하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주저앉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 스님의 모습은 너무나 환하고 밝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상기자 스님이 그 몇 살짜리? 7살짜리. 그 부담스러운 7살짜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수명이 끝나도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보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딱 법문을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산적 두목이, 그러니까 이 산적들도 전생에 이제 성근이 있던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뻥치고 있네 이럴 수도 있네. 산적 두목이 그냥 가슴에 확 감아대면서 자기 밑에 있는 499명의 도적의 부하들을, 산적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스님을 모시고 나는 마을에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할 것이다. 이걸 보고 어떻게 출가를 안 할 수 있겠냐. 나는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할 것이다. 니들은 어떡하겠냐 했더니 나머지도 우리도 이제 두목을 따라서 저 어린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겠습니다. 다 감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저져도 못 받을 거 부담스럽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7살짜리 스님이 머리를 다 깎이고 다 이제 승복을, 이제 갖고 있는 옷을 다 이렇게 찢어서 염색을 해서 다 승복을 입게 하고 20살이 넘으면 뭐라고 했죠? 비구인데 삼위계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삼위기 때문에

스무 살이 넘어도 비구계를 못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또 비구계는 율장에 의하면 10명 이상의 스님이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제 삼위계를 준 뒤에 500명의 도적을 스님을 삼위 스님으로 만들어서 다 부처님께 갑니다. 근데 부처님께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하고 같이 있던 30명의 스님들이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며불며 지금 수행에 집중도 못할 텐데 먼저 그분들부터 만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30명의 스님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놀라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나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 500명의 이 신창 이제 신입이라고 하죠. 신입. 신입 500명 스님 모시고 부처님한테 갈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수행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네. 그리고 이제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승했던 사리불 스님을 또 만납니다. 사리불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사리불 스님이 자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인사를 올려라.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다 인사를 올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싹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도 그 500명의 그 선적이었던 그 이제 스님이 된 분들한테 지금 상기자 삼위 스님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500명이 이제 도적 선적 출신이었던 500명의 이 스님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 100년을 살아도 단 하루라도 수행을 하는 삶이 더욱더 훌륭한 삶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출가의 예언 있죠.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 칠대가 부자가 돼서 사는 엄청난 복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몇 명을 제자로 두는? 500명의 제자를 두는 큰 스님이 될 것이다. 정말 예언이 맞았네요. 네. 아, 그렇게 용한 사람 어디서 만나오나? 예? 자, 이 모든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살짜리가 그와 같은 신비한 힘을 일으킨 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일까요? 본인이 그 상기자 스님의 전생에서부터 지은 자기 선업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500명의 도적들이 상기자 스님을 만나서 감화받아서 스님이 된 거잖아요. 상기자 스님을 만난 것도 누구 복이었을까요? 그 도적들 복이에요. 전생에 그 도적들도 복이 없었으면 만났다 못 만났다. 평생 나쁜 짓 하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상기자 스님을 만난 것 자체도 누가 지은 복이다? 그 500명 도적들의 복이고 상기자 스님을 만나고 감화를 받아서 정말 못된 놈이면 아무리 부처님이 제도하려고 하더라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상기자 스님을 만나서 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도를 닦자 이제 나쁜 짓 그만하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자 라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선근일까요? 500명의 도적들이 그래도 과거 전생에 착한 선업을 지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소나무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살아오면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가 아니면 박복하게 살았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고 나는 지금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있는가 아니면 악업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불교 TV도 있고 그렇죠. 예, 불교 TV에서 좋은 스님들 법문도 쉽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교 TV에서 큰 스님들 좋은 스님들 법문 들어라 들어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살아오면서 TV 돌리다가 불교 TV에 스님들 좋은 법문 딱 듣고 아 부처님 법이 좋구나 라고 귀담아서 견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또 전생에 누가 지은 복일까요? 자기가 지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우리가 불교 TV를 통해서 만나든 혹은 사찰에서 만나든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내가 전생에 복이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고 스스로 내가 정말 복이 있고 성근이 있어서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을 만

0: 만난 것이구나라는 소중함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번 생에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묵한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안락국 대자연을 마저 이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회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앞부분을 많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상도 보시겠습니다. 서천국의 사라스 대왕에게 번마라국의 광유 성인께서 당신이 그만큼 신심이 지극하다면 당신이 직접 번마라국 임정사에 와서 유나라는 직책을 가지고 물을 깃고 일을 하라고 이제 승렬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사라스 대왕이 그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부인하고 같이 이제 승렬비구 따라서 번마라국을 가다가 보니까 부인이 궁중에서 귀하게 크던 사람인지라 병이 났죠. 더 이상 같이 갈수 없기 때문에 중림국이라는 나라를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중림국입니다. 여기 자현장자라는 부잣집을 이제 앞에 가는 거죠. 거기에 가가지고 사라스 대왕이 부인인 원앙 부인을 자현장자에게 황금 2천냥에 팝니다. 몸종, 종으로.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도 태어나면 당신 집에 종이 될것 아니야. 그러니까 2천냥을 더 줘. 이래서 4천냥의 이제 뭐랄까 몸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받아서 사라스 대왕에게 주어서 광유 성인 있는 번마라국에 가서 수행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그집 횡단체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나머지 횡단체에 자는 집들 방바닥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두 부부가 꼭 끌어안고 자면서 뭡니까? 고려가야 중에서 만전춘, 그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아서 닌가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그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아 닌가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그러니까 임하고 갇히는 이 정든 밤이요. 내가 얼어 죽을지라도 천천히 새세요. 날이 빨리 밝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만전춘의 이제 그 가사 중에 한 가사를 그렇게 읽죠. 두 부부가 그래 놓고 밤에 이제 새우는 장면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만전춘을 잘 못하는 소리 좀 제가 잠깐 했었고 그랬더니 두 부부가 밤에 잠을 잡니다. 자다 보니까 이놈의 시간이 자꾸 갑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닭이 울죠. 꾹꾹 우니까 뭡니까? 소리를 합니다. 민알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관광 교수님을 한 분만 모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관광을 제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아라리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리랑으로 하는 게 있고 아라리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리랑은 많이 듣죠, 그죠? 우리나라 전국에 다 아리랑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라리로 이제 하는 노래들은 옛날 어른들은 아라리를 했습니다. 아라랑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아랑다랑 얼싸점마구마 아라리로 놀자 아라랑 안꺼지고 노다가세 이런 아라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뭡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강원도 소리를 보고 매나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매나리 토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어떤 분은 뭐 매나리의 매자가 외산자의 산이라는 의미라서 뭐 매나리를 한다 이런 또 하시는 분인데 그건 실은 제가 좀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것 같고 원래 민알입니다. 민자로 부른다고 민알이가 있고 그리고 소리를 굴곡이라든가 식임새를 많이 넣지 않고 쭉 일자로 부르는 거 민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흥을 막 돋워서 부르는 노래를 넉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넉달이 좋단 말 아시죠? 넉살 좋다, 넉달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면 넉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메거나 이때는 흥겹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천천히 부르기 때문에 민알이, 민자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회갑 같은데 모이면 흥겹게 노래를 하면 놀아야 되거든요. 그때 넉알이를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넉알이 부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번에 뭐그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오셔가 말씀하는데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아리와 넉아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어떤 길이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자진아리라고 있죠. 강원도 뭐

언니 이름은 뭡니까? 기날이라 가지고 그죠? 강원도 보면 정선아리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자진아리 기날이라죠. 그다음 엮는다 그죠? 강원도 금강산에 쭉쭉 빨리 가는 엮음이라 한다 그죠? 또 그런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나서 뭡니까? 지역별 또 소리가 있다 그죠?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또 연해주 쪽의 아리랑 그다음에 광 그쪽에 이제 뭐니까 저 흥룡강에서 목당강에서도 아리랑이 다 따로 있어요. 지역별 아리랑이 있고 또 시대상을 담은 이제 또 아리랑이 있죠. 경기도 같은 개학이 아리랑 그죠. 남산미 대다 장충단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이런 노래 개학이 때 부르는 아리랑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만주 쪽에 사람들이 광복군 아리랑 같은 거 있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이런 거.

광복 나라 독립군 간 시대적 어떤 필요에서 불렀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원동이라고 하는 데가 연해주 쪽으로 이제 원동이라 합니다. 어른들은 그전에 어른들은 원동에 이제 뭐 그 연해주 뭐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살던 뭐 원동이라는데 원동아리랑이라고 또 와서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원동아리랑은 우리가 들어볼 기회가 자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테레비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그분들은 노래를 해야 한다죠. 그 전에 이제 절에 있다 보면 떠도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 중에서 이제 그런 말에, 야, 옛날에 있지, 응? 그 원동의 말이지.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야 고려 사람 막 실어냈어, 실어냈어. 이 사람 목숨이가 질게, 응? 그때 내 안 실어내고, 뭡니까? 훈추는 지네가 여 와가지고, 야, 이래서 살고 있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분들이 노래를 한다 보니까. 경성골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 빙글!

아리영 서리서리영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속에서 단둘이 높세 잘 불렀습니까? 이렇게 한다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런 노래도 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아리랑이나 뭐 아라리 같은 게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이런 소리나 이런 걸 하면은 아, 저 스님은 뭐 이상한 거 해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니까 이제 민아리를 이제 거기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민아리를 부르는데 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 시작 들어가기 전에서 뭐냐 하면은 오늘 이게 안락국 태작용이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제를 자꾸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제를 안 잊어먹게 하려면 이런 거 다 빼고 재밌는 얘기 막 얼른 넘어가야 돼.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하면 기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안락국 태작경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 사라스 대왕경 이 세 가지가 오늘로 이제 판가름 나가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어느 부분을 나가는가에 따라서 안락국 태작경도 되고 사라스 대왕경도 되고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오늘 끝나고 나서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부터 제가 먼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은 원앙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은 집 종살이를 하면서 이분이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해서 닦는 수행, 고생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것이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입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사라스 대왕이 수행을 하러 범마라국에 가는데 그 고개마다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견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중요하게 치는 극락 정토 사상에서 48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면 여기 세워놓은 게 48원을 제가 쭉 번을 세워 써놓은 겁니다. 48가지 소원을 세워서 극락 세계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아미타불이 왜 48가지 소원을 세웠을까? 이분이 그 범마라국 가면서 아, 지옥을 구경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세우는 불국토에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래서 저런 세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악취 뭡니까? 무명원 저 끝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나왔습니까? 무타 악도원이죠. 악도라는 건 삼악도라 해가지고 뭡니까? 지옥, 악이 수라. 이런 세상이 없는 세상을 난 만들고 싶어. 이렇게 세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8가지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뭡니까? 사라스 대왕경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안락국이가 이 집에서 고생스럽게 커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대목 있죠. 뭐 서당에가 공부할 때 당하는 멸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월인석보에는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몇 개 기록이 안 돼 있고 원앙부인 왕세인연경이라든가 사라스 대왕경에 관한 기록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역 불경책이죠. 그죠? 거기에 안락국 태자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구비문화 사적 역사 사적 관점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가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안락국 태자경이 갖는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한국 구비문화학회 회장이신 최원호 교수님을 청해서 한번 강강을

0: 듣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다여수님께 의뢰받은 강간의 강의 제목이 안락국 태자경의 구비문학적 위상과 가치, 그걸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비문학에는 구비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구비서사시라는 것은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갈래를 얘기하죠. 가장 먼저 이제 민요 중에서 주로 시집살이를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서사민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서사민요도 구비서사시 아주 대표적인 어떤 갈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가 있습니다. 흔히 열두마당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춘향가니 심청가니 흥보가니 뭐 그런 작품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비서사시에서 드는 것이 무속에서 불리는 그 노래가 있는데 흔히 이제 서사무가라고도 하고 무속신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서사시 관점에서는 이제 무속서사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뭐 서사민요와 판소리 또는 무속서사시 요게 이제 한국의 3대 구비서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여수님이 이제 전승하고 있는 이 여러 개의 어떤 그 불교의 서사 시들 이 항목들을 고려해 보면 거기에 불교 서사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개만 얘기해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불교 서사시를 하나의 항목을 정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불교 서사시라고 했을 때 기록으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작품이 오린 청강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문자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여수님이 하시는 이 불교 서사시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비문학이에요. 또 살아있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어떤 불교 서사시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 서사시의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 이 안락국 태자경이 소설로도 또 이렇게 뭐 많이 읽혔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우리 무속 서사시 중에 제주도 이공본풀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안락국 태자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 소설로도 또는 무속 서사시 형태로도 전승대용 그 어떤 내용의 어떤 수용성의 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폭이 넓다. 땅설법에서 이제 석가모니 일대기라 신중신 일대기 뭐 등등 대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 작품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안락국 태자경이 가는 어떤 수용성의 어떤 범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넓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그 이 서사시청의 어떤 위상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작품이 갖는 어떤 가치, 구비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비서사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이 가치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뭐 어쨌든 그 무속서사시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문학을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초점에 둘 수가 있어요. 작품,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든 어떤 작가, 관점이 있는데 작품은 다시 이제 형식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 이 어떤 문학작품으로서 가치를 얘기하려면 요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에서 이 운항 부인이 어떤 겪는 어떤 뭐랄까요 고통이랄까 이런 것들이

0: 흔히 그 우리가 이제 신화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여성의 실현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무속선사시라든지 또는 어떤 뭐 건국신화, 고구려 신화라든지 뭐 고조선의 단군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에 보면 우리들의 어떤 그 여성의 실현상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요 또 특징이라고도 지적을 하기도 하죠. 무속소사시에서 보이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그 안락국 태자경에서의 운왕 부인이 겪는 어떤 여성의 실현상 이런 것을 좀 특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 헌신적인 어떤 희생과 사랑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토 어떤 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힘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우리 어떤 사적 맥락, 여성의 어떤 실현상이라고 하는 사적 맥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이게 이제 구비소사시이다 보니까 구비소사시는 일종의 작시 전략이란 게 있어요. 시를 그긴 작품을 어떻게 그 시인이 짜가지고 노래를 할까? 짧은 것은 우리가 암기해서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노래도 할수 있고. 그런데 긴 것은 실은 제가 본 걸로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한달 동안 구현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구현을 할까?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구비소사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많은 가설들을 내세웠습니다. 실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앞 세대부터 이어온 것을 통째로 암기해서 그냥 한다. 그다음에는 그냥 그 구현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그냥 창작하면서 한다. 이 창작 이론입니다. 앞에 게 이제 암기 이론이라면. 두 번째 건 창작 이론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그 구비소사시의 작시 이론입니다. 알버트 로드가 얘기한 이 작시 이론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구비소사 시인이라고 할수 있죠. 이 작가가 소위 그 공식구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공식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뭐 어떤 것을 쓴다. 이게 이제 구절 차원일 수도 있고 문장 차원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노래의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리랑 뭐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그 공식구적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론 중에 흔히 이제 구비소사시 쪽 연구하는 측에서는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 알버트 로드가 얘기한 구비소사시 작시 이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구비소사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노래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소사시를 연구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을 합니다. 아니, 하나는 이제 이 서사의 측면, 하나는 노래의 측면. 요걸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야기 서사의 측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소설이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그 소설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의미를 드러내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추상화시키면 그게 이제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사 문학들을 볼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요 과정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작품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비소사 이 시인이라고 하는 요 분들은 요걸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이 서사 어떤 구조에 나오는 이런 그 등장인물부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도 이해하고 인물의 성격도 이해하고 뭐 또는 뭐 서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아,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짜야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짠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부분들을 암기해서 이제 펼쳐가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구비 시가적인 부분, 이게 이제 장면 부분인데 장면들을 이제 구비서사시는 잘 활용합니다. 이게 이제 시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서사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어떤 노래면 노래를 가져와서 뭐 가져다 쓴다든지 아니면 뭐 관습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누구나 잘 이해하는 그걸 공식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구절 차원이라든지 문장 차원에서 이제 가져다가 쓰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장면들은 주로 노래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사 쪽 측면은 이제 말로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이제 장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노래로 주로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다여수님이 하시는 이 땅설법 그리고 또 안락국 태자경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중간중간 많은 어떤 공식구들 주로 이제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해 오시지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목해서 볼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여수님이 전승해오는 안락국 태자경을 비롯해서 여러 땅설법의 이 불교 서사시들을 한번 구비문학적으로 그 가치를 좀 새삼스럽게 좀 드러내야 될 그런 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작가의 측면. 제가 아까 시인이라는 칭호를 제가 부여해드렸는데요. 다여수님은 스님이기도 하지만 시인 같아요. 이 구비서사 시인. 그래서 시인으로서 여러 가지 민속적 소재라든지 또 우리가 뭐 아까 만전춘 뭐 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어떤 여러 시가들까지 이렇게 잘 가져와서 응용해서 창작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구비서사신 시인으로서의 작시 전략은 좀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여스님을 약간 구비서사신의 측면에서 연구해볼 가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 아유, 교수님 연구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떡 됐다 새벽이 됐다 그래서 두 부부가 밤새 끌어안고 울고불고 이별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그 닭이 깨깨 운다 미나리 부른다

새고 날이 새면 임은 가네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죠. 제가 잘 못 불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새벽에 미나리를 불렀더니 이제 날이 금방 샜다 그죠. 그래서 원앙 부인이 남편이 이제 떠나가니까 밥을 차린다 그죠. 차리는데 차릴 게 없어가지고 나물국죽을 끓이는데 나물을 넣고 쌀을 조금 넣고 장을 푸는 게 나물국죽이요.

신발 간발을 하시오. 메밀이 모양이 육모입니다. 그냥 보면 삼각형인데 자세히 보면 여섯 모예요. 그래서 메밀을 넣은 나물 국중에 불불 끓는데 사라스 대왕 당신은 어디를 가려고 신발을 고쳐 신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상을 차렸는데 나무집 문간방에서 차리다 보니까 반찬이 없다 그죠. 왕후의 밥 그리네 찬이라

그래서 뭐나 차린 밥은 없는데 반찬도 없고 이렇지만 왕후의 밥이고 그린의 찬 반찬도 없지만은 내 정성을 봐서 많이 잡숫고 가세요. 남편들이 인사를 하고 나서 두 부부가 밥을 먹거나 마당에 나왔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야 이별을 하려니까 막 울겠지 그죠.

부인이 이렇게 하니까 또 남편이 한마디 했다, 그죠?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야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헤어지지 못하고 손을 잡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별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이별가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아까 이별가 했다 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뭡니까 그 사라스 대왕이 시를 한수 읽는다, 그죠?

이게 뭐인가 하니까네, 제가 뭐냐면 이거를 3대 9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잘 못해도 이해를 하시고, 짜임새는 이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니까, 그 한시를 창하는 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 할아버지들이 내가 잘해. 저 지역에 가면 저 할아버지 이 소리 잘해. 이랬는데,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뭐냐면은, 정지상이라는 분이 송인이라는 시를 지어서, 대단히 유명하신데, 그 부병루라는 어떤 정자에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우활장제 초색다. 비가 그치고 났더니까 긴 제방뚝에 풀빛이 더 푸르구나. 그랬더니 뭡니까? 송군 남포. 임을 남포로 보냈는데 동비가 슬픈 노래소리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거지. 그랬더니까네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 물이여 어느 시절에나 마를 것인가. 별루 연년 첨녹파. 연년이 뭡니까? 이별하는 그 눈물을 보태는데 이렇게 이제 시를 읊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부인이가 하시는 말씀이 대왕님요. 나는 우리 둘이 붙잡고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우리가 당신은 떠나고 저희 법마라고의 동당도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부부가 처음에 부부 가인을 맺을 때는 부부간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병연해로 하려고 원앙새처럼 부부 이별하지 말자고 원앙부인이라고 내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삼종지도 길을 따라서 내가 남편이 돌을 닦으러 간단 말이지. 법마라고 여기 가가지고 돌을 닦아서 어떤 그 불국토를 만들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남편의 뭡니까 뒤를 따라서 내가 같은 이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만든 그 불국토에 내가 가기가 원입니다. 그지 우리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꿈속이 아니면 언제 다시 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닦으면 반드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도 원 왕부인이라고 바꾸고 내가 왕생계를 한번 지어서 부를 테니 당신이 이 왕생계를 듣고서 애워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당신이 왕으로 있었다 보니까 배고픈 적도 없고 헐벗은 적도 없었지만 이제 가서 돌을 닦다 보면 배고픈 적도 많고 헐벗은 적도 많을 것이지만 이 왕생계를 애우면 배도 안 고파지고

속도 헐벗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바로 뭡니까? 연불산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가 왕생계를 부르는데 해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왕생계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락국 태자경의 3대 뼈대가 뭡니까? 계문계입니다. 금박 복미력 계문견서가 삼삼예무상 유의법안과 계문계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생계를 부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앙부인 임종계를 부릅니다. 원약 임종 임종시 진재일체 제장계 명견피불 아미타 적득 왕생안락자 이 계송 세 개가 여기 안락국 태자경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왕생계가 그 중에서도 언제면 백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왕생계가 우리가 불교에 자주 접하는 곳에는 네 군데 정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천도제 부치죠. 49제 때 관음 시식 부분에서 바로 왕생계가 나옵니다. 극락과 관련돼서 왕생계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새벽 예불을 할 때 보면은 새벽에는 이제 원래 천수경을 안 하고 사대주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다 천수경을 새벽에도 하는데 새벽 송주라고 하죠. 새벽에는 사대주를 하고 저녁 예불 전에는 송주를 할 때 천수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불교에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온 의례입니다. 그게. 근데 새벽에 사대주를 할 때 마지막에 뭡니까? 왕생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왕생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여기 왕생계가 또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정리가 잘 된 것이 바로 뭡니까? 하엄경의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또 뭡니까? 왕생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안락국 태자경, 관음시식, 그 다음 새벽예불, 사대주에 나오는 어떤 그 왕생계 같은 경우에는 뒷배경 없이 계속만 짧게 딱 나옵니다. 그렇지만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왕생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그 설법에 다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왕생계를 이해를 해야 안락국 태자경의 왕생계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화엄경에는 60화엄경이 있고 80화엄경이 있고 40화엄경이 있습니다. 그 60화엄경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강설하실 때에 전체적인 이제 그 말씀을 저 60권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60화엄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7군데 장소에서 8범 설법을 하셨다고 상정되어 있고 그걸 34개의 품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입니다. 그게 이제 화엄경입니다. 60화엄경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진해라는 나라에 불타 발타라라는 이제 스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서기 이제 418년에 420년 사이에 번역을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421년에 공포했다. 어떤 분은 422년에 공포했다.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60화엄경이고 그 다음 80화엄경 같은 경우는 당본이라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번역본이라서 당본이라 합니다. 당나라 중종 시대에 실차난타라는 스님이 번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95년에서 699년 사이에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곱 군데 장소에서 9번 설법을 하셨다 해서 39개 품으로 나눠서 설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서는 40화엄경이 있습니다. 40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덕종 시대에 남인도의 오다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사자왕이라는 임금님이 이걸 보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나라 때 이걸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화엄경의 입법계품만 가지고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바로 입법계품에 뭡니까? 보현보살 왕생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화엄경이 이제 그 대단히 중요한 경이죠. 대승경전에 있어서. 그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십신, 어떤 불교로 이제 처음 도를 닦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경이에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가, 묘가, 불가를 이루고 그게 이제 마저 부처가 되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인 순서를 드러낸 경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부처님이 된 다음에 바로 뭡니까? 보현행원품에 이 품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가 부처가 됐을 때, 부처님이 됐다, 그죠? 개별적으로 부처님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순기능적인 면이 없다면 그 부처를 과연 이루어서 무엇이었을까? 그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중생이 없는데 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도 필요가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됐단 말이지. 묘각을 이루고 불가의 부처가 됐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향을 해서 모든 사람 이익되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왕생에 있어가지고.

아이게 불교는 청정법신, 그다음에 원망보신, 천백옥화신이 있어요. 청정법신은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세상 모든 청정법신이 안 깃든 곳이 없어요.

제법 유식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배운 것은 적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마치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지 더 나쁘지는 않으리.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任啦，自然呢都会平安。我就讲哦，原来你原来有学佛咯、哦，他就担起了伊学佛啦，迄、那个过程啊，当然啦。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알고자 하면
1: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을

세상에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광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혹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뛰어난 진리만을 이야기하라. 헐뜯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원수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0: 내가 무릎이 아파.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2: 사연에 몰려 사연에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3: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섯 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야하

노래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렸다.

날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고광 염령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법계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 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소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마니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

주의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늘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

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 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습니다.

0: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0: 이에게는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0: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찾는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5: 그렇습니까?
3: 28년 전이라고요?
4: 네?
3: 28년 전이라고요?
4: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3: 예쁘.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 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국민 정신 건강 증진과 K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법화종이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태 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사경 봉안식부터 시민과 함께한 산사 음악회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승된 다비가 스님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으로 전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한국 불교 전통 장례 문화인 다비의 가치와 전승 과제를 짚어봅니다. 임강사가 418년 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창단한 금비라 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임강사는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문화 포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44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성우 대종사는 사리의 희유함을 찬탄하고 대중 모두 광명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정신과 초기 불조의 계율을 선명상에서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안이 제시되며 국민 정신 건강 증진과 K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양유근 기자입니다.
1: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창립 11주년을 맞은 협회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대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마음을 모아 명상에 드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공동대표 정혜 스님은 대승경전 선명상을 주제로 보다 확장된 세계관과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며 발표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님은 대승의 정신을 제시하며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고요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깨닫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엄경의 핵심인 법계 연귀와 인드라망 사상을 통해 인간은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온 세상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2: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수행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아주 깊은 명상적 통찰입니다.
1: 우리가 들이마시는 한 번의 호흡조차 나무가 뿜어낸 산소이며 자연, 우주와 연결돼 있다는 화엄적 선명상의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앞서 발표한 현암 스님은 초기 경전이 가르치는 불교 수행의 대의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대의 많은 명상이 기술적인 측면, 즉 정과 해에 치우쳐 도덕적 실천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행이 없으면 바른 삼매와 여실 직연이 생겨날 조건을 상실한다는 초기 경전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도덕적 실천이 빠진 명상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명상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전불자와 명상인이 동참하는 5개 준수 운동을 정착시켜 건강한 명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3: 지게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5개의 준수도 같이 한다면 더욱더 윤택한 명상이 되리라 봅니다.
1: 이번 기념 포럼은 대승 화엄의 연기와 자비사상과 상자부 불교의 지계가 선명상이라는 물줄기 속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4: 11년 동안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5: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가 일상에서 선명상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의 괴로움을 치유하고 마음 평안을 이루어
1: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축적해온 11년의 행보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가 시너지를 내면서 K명상이 전 세계인들의 정신 고통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창종 80주년을 맞은 법화종이 지난 28일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습니다.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사경 봉안식부터 시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까지 화합과 제도약의 현장을 BTN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천년고찰 통영 안정사가 전국에서 모이던 법화 행자들의 원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화종은 지난 28일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서 종정 아면 대종사,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총무원장 스님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창종 8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법회는 법화종의 미래 비전 제시, 국태민안과 국민대화합을 염원했습니다. 종단 정상화를 이끌어온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이번 80주년이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7: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80년의 법화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6: 창종 70주년 당시 입재했던 관세음 보살 보문품 100만 독송 사경집도 이윤의식을 통해 안정사 대웅전에 봉안했습니다. 또한 법화종은 자비의 쌀 1000kg을 통영시에 전달하는 등 수행과 자비행 실천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화종 종정 아면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수행의 결실을 치하하며 이를 계기로 종단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8: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고 설하고 실천하는 대중이 살아날 때 종단은 다시 살아납니다.
6: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법화종의 새로운 미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9: 법화종이 지나온 찬연한 역사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위대한 원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6: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엄숙했던 법석이 화합의 한마당으로 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정서주를 비롯해 락스리 공연 등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산사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아름다운 산사의 선율 속에서 종단 정상화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랜 수행의 결실을 총본산에 귀결시키며 법화 행자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세운 법화종, 통영 안정사를 가득 메운 사부대중의 환희심과 원력은 창종 80주년을 맞이한 종단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0: 불교 승가의 장례 의뢰인 다비가 지난 1월 국가 무형문화유산 신규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다비는 스님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전승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기획부도 마지막 수행 다비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장례 문화인 다비의 가치와 전승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순서로 천년을 이어온 한국불교 다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0: 스님의 육신을 화장하는 불교 승가의 장례 의뢰인 다비. 장작과 집, 숯 등을 쌓아 올리고 연불 속에서 불을 붙여 수행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의식입니다. 불길이 모두 잦아든 뒤 남겨진 사리를 수습하는 절차까지 이어지며 무상을 일깨우는 불교의 마지막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임멸 당시에도 설행된 다비는 오늘날 동북아시아 불교권 가운데

0: 내 한국 승가만이 고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과 문중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연화단을 쌓는 방식과 재료, 의식 절차를 다양하게 발전시켜 온 점은 한국 다비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자산입니다.
1: 다비 문화가 이제 사찰이

0: 한국 다비의 역사는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된 자장 스님의 다비를 시작으로 12세기에는 승가의 대표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는 성문 상이초 등의 의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승됐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다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단지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을 넘어 사부대중 모두에게 불교의 재행무상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살아있는 법석이었기 때문입니다.
1: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또 재행무상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한테 다비가 의미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다비장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가르침을 이제 실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 화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0: 천년의 세월을 관통해온 한국의 다비는 이제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 전통 장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형 유산입니다. 실제 현행 장사법에도 사찰 경례에서의 전통 다비 의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이 다비를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 종교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밥 먹고 또 공부 수행하고 일상생활이 전부 다 의례화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의 무형유산은 그야말로 보고입니다. 보고. 우리가 잘 보존하려면 이렇게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0: 한국 불교의 오랜 장례 문화이자 살아있는 무형유산인 다비. 단절 위기에 직면한 유산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 전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부처님 가르침은 때론 법문으로, 때론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요. 안동 임강사가 418년 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창단한 금비라 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고 아름다운 울림을 시민, 불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동이 가득했던 현장,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에 얹어진 맑고 따뜻한 합창이 객석 구석구석으로 전해집니다.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수행자의 마음을 담아낸 임강사 금비라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 지난 26일 열린 연주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을 노래로 전하는 특별한 법석이었습니다. 418년 만에 복원된 임강사가 새로운 문화 포교 방편으로 선보인 연주회는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5: 우리 꽃처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늘 마음도 몸도 꽃처럼 그렇게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 임강사 주지 지연 스님은 축하 인사를 통해 금비라는 거친 바다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수호신의 이름이라며 우리의 노래가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자비의 음성이 되기를 발언한다고 기원했습니다.
6: 합창단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로 세상을 맑혀보자는 취지와 목적으로 제1회 금비라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가졌는데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아요.
4: 합창단은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희망과 용기,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공연이 이어질수록 객석에서는 조용한 감동이 번졌고 노래는 어느새 법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어 특별 초청된 소프라노 황상미 씨는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공연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7: 임강사가 400년의 역사를 뚫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도 스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 임강 사랑밴드의 따뜻한 무대와 어린이 합창단 우리는 선제의 특별 공연은 세대를 잇는 화합의 의미를 더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박수를 보내며 첫 걸음을 내디딘 금비라 합창단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8: 합창단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커다란 새로운 목소리가 울림을 주고 새로운 감동을 주고 해서

0: 큰 감동도 받고 너무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고.
1: 창단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임강사 금비라 합창단. 앞으로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불교 음악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포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2: 서울 관악구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살이 봉한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우 대종사는 진신살이의 희유함을 찬탄하고 대중 모두가 광명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3: BTN 불교TV 회장 무봉 성우 대종사와 서울 관악구 보명사 회주 상원 스님이 경내 불사리 탑에 꽃공양을 올립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 상좌부 불교 국가 스님들은 빨리어 경전을 독송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보명사가 어제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살이 봉한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982년 회주 상원 스님이 스리랑카 최초 사찰 이수르 무니를 참배하고 주지 상가라 키타 스님에게 기증받아 이혼해온 진신살이입니다.
4: 부처님 진신살이를 모신 인연으로 다 국운이 융창하고 나라가 다 좋게 되는 그런 인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 신도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보명사가의 노랫말을 쓴 인연으로 매년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있는 성우 대종사. 대종사는 44년 전 부처님 진신살이를 모신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희유한 일이었다며 상원 스님의 선근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을 믿고 따라 마음자리가 밝아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며 참석 대중 모두 태양보다 더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5: 정말 이 도량에 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기쁜 일이에요. 이 도량에 오실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큰 복을 받은 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40여 년간 신행을 이어오고 있는 보명사 법우회 전명기 회장은 스님들을 보필해 더 나은 포교도량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6: 보명사에 그 한 분 한 분 오시는 신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가지고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 스리랑카와 베트남, 몽골, 태국 등 각국의 외교대사와 종단과 종파를 넘나든 스님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보명사는 부처님 진신살이를 매개로 신행과 포교의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불교를 잇는 국제교류의 도량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공주신원사 불교대학이 제17기 불교대학 수개식 및 졸업식을 봉행하고 참된 불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7일 경내 세심당에서 불교대학 학장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강주 이루 스님, 변병석 불교대학 총동문회장과 17기 졸업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개식과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학장 성관 스님은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소중한 결실을 맺은 만큼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그동안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회향하는 불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병석 총동문 회장은 신원사 불교대학에서 맺은 좋은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배 동문들과 함께 기도와 봉사에 앞장서며 참된 불자의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신원사 불교대학 17기 졸업생들은 불교대학 총동문회 일원으로 지역 포교와 신행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 지정구역을 백양사와 암자까지 확대하고 명칭을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백암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 문화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양사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주요 문인들이 교류한 유래 깊은 사찰로 전봉중 장군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기록과 시문이 전해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 지정된 운문암, 청류암 등 약 10개의 산내암자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봉준 장군의 피신처로 활용되는 등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백양산 일대는 비자나무숲과 고불매 등 천연기념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백양계곡의 수달 서식지를 포함해 약 1,5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환경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언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법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울림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널리 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0: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대표이고요. 또 벚꽃보존회 상임이사이자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0: 아, 김혜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스님.
0: 저희가 이미 네. 그 전에 인연이 좀 깊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예. 스님. 저희가 2024년도 그 광화문 선명상대회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핫한 스님들로만 구성된 우리 비텐스 멤버셨죠, 스님.
0: 네. 비텐스 얘기하면 네. 아직도 제가 예, 네. 여러 생각이 떠오르네요. 아,
1: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네. 그때 제가 또 무대 연출도 하고 네, 안무를 했어서 그때 스님 처음 뵙고 또 이렇게 네. 인연 되어서 스님 초청해 주셔서 예.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예, 그때 우리 10분의 스님들 네. 모임이 비텐스 아, 네. 공연에서 안무 담당해 주시고 네. 저희들 춤 교정해 주시고 네. 그때 진짜 많이 애쓰셨죠. 아유,
1: 그때 너무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네. 있었죠, 스님.
0: 그래서 정말 네. 오랜만에 뵀죠.
1: 네.
0: 예, 이렇게라도 갑피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많이 반갑습니다, 예. 스님.
0: 우리 김혜진 대표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1: 네.
0: 우리 김혜진 대표님이 직접 뽑아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김혜진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벚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10대 때 절에서 처음으로 이 벚고를 만나게 되었고요. 20대 때는 저기 울진의 용궁사라는 절에서 효성 스님과의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북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효성 스님께서는 이렇게 고구려 소리 또 이렇게 벚고 전통 벚고를 하시는 계승자셨는데요. 스님과의 그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벚고를 또 전통 북을 배우게 되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0: 야, 네. 아니 그 수많은 뭐 악기들 중에서도 네. 벚고가 스님들이 이렇게 북치는 두드리는 거잖아요.
1: 네네.
0: 불전 사물 중에
1: 네.
0: 뭐 범종, 움판, 목어, 그다음에 벚고.
1: 네.
0: 아니 벚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인연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스님께서는 북을 또 이렇게 전문으로 계승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스님께 갔을 때는 이렇게 연불박을 먼저 배웠거든요. 배우기는 연불박을 먼저 배웠는데 북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대사물이잖아요. 절에는 누각에 보면 그렇게 대사물이 있고 소사물로는 또 이렇게 목탁이 있고 죽비가 있는 것처럼 대사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전수를 받게 되었고 또 지금 그렇게 계승을 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화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렇게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음악 그 한국음악과에 지금 입학을 해서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전통 벚고와 이런 현대 이 국악 체계에 맞도록 이렇게 정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오, 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벚고라고 했는데
1: 네.
0: 벚고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1: 벚고의 매력은 우선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마음을 움직이는 힘?
1: 네. 다른 악기를 쳤을 때는 사람의 눈을 보고 그 분위기를 보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잖아요. 사실 저는 벚고를 치려고 딱 하면 벚고도 저를 보고 있고 저도 벚고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멍멍멍멍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어느 순간 북을 치다 보면 무언가의 소리에 둘러싸여서 주위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0: 이야.
1: 그런 무슨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났을 때 북을 치면 북도 화를 내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북도 참 부드럽게 나오고요. 북에게 말하는 소리를 또 그대로 전달을 하지만 뒤에서 보고 있는 분들도 어느 분이 마음이 힘드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너무 기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막 환희심을 내고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본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또 북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마음을 움직이는 힘, 네. 그게 바로 법고다.
1: 네.
0: 그리고 법고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 오시면서
1: 네.
0: 이 법고에 우리 불교 대승보살행의 핵심인 십바라밀이 담겨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법고를 이렇게 처음 보시면은 그 스님들의 화려한 동작에 먼저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동작이 아니에요.
0: 오.
1: 네, 그래서 성문회범의 정진도설이라는 것을 보면은 법고의 여러 동작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0: 오.
1: 네, 그래서 법고의 여러 동작들, 왜 저희가 팔도 피고 말에도 내려 보고 그 상납이 하납이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다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좀 있고요. 그 십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이렇게 10가지 수행 덕목으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완성된 수행 체계입니다.
0: 오.
1: 그래서 저는 이 십바라밀의 그 수행 법고의 수행 근거 로 삼아서 이 동작을 좀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0: 오.
1: 그동안 이렇게 스님들께서 구전 심수로만 내려와 오고 있잖아요.
0: 입으로만.
1: 그렇죠.
0: 입으로만.
1: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이 방향으로 쳐야 되는지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0: 그냥 어른이 네. 그렇게 하라니까 네. 했지.
1: 위에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동작들이었었는데 이런 성문회범의 정진도살의 그 동작 원리와 십바라밀의 수행 덕목을 연결함으로써 이런 법고가 그냥 타악이 아니라 저 온몸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수행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0: 법고는 수행이다.
1: 그렇죠.
0: 이야,
1: 그래서
0: 멋있다.
1: 그렇게 수행 체계로 정립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0: 그 심리학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네. 분이
1: 네.
0: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드럼을 북이라든가 드럼을
1: 네.
0: 널리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걸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북을 치면서 혹은 드럼을 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분노가 사라지는 게 확연하게 심리학적으로 네. 증명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법고를 치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뭔가 마음이 수행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실제로 어떤 그런 매력이나 힘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이제 지금 아까 그분이 느끼셨던 그 느낌을 저도 또한 학생들을 가리키고 많은 지금 일반인들을 가리키면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 안정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논문에서도 이게 발표가 된 건데요.
0: 실제로 발표가 네, 됐어요.
1: 그게 뭐냐면 이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 속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심장 박동 소리가 북소리와 주파수가 같다고 해요.
0: 주파수가 같대요?
1: 네. 그래서 아이를 실제로 옆에 이렇게 놓고 북을 쳐도 아이들은 자요.
0: 이야.
1: 이건 제가 또 실험을 해봤죠.
0: 여러분, 아기가 잠을 안 자면
1: 북을 쳐주세요.
0: 북을 쳐줍니다.
1: 그렇게 재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북을 쳐도 자고 있더라고요.
0: 심장 박동하고 네. 주파수가
1: 같다고 하더라고요.
0: 신기하다.
1: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네. 법고는 수행이다.
1: 네.
0: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법고를 수행으로 삼아서
1: 네.
0: 이 법고를 정진하고 계시는 김혜진 대표님의 법고치는 실제 영상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1: 아, 네.
0: 한번 같이 볼까요?
1: 네, 스님.

0: 예, 잘 봤습니다.
1: 네.
0: 저 7분
1: 네,
0: 안에 우리
1: 7번입니다.
0: 김혜진 대표님이 계시는 거죠?
1: 사실 저기에는 제가
0: 아,
1: 없습니다.
0: 그렇구나. 한참을 봤어요.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눈이 안
1: 네,
0: 좋은가?
1: 모두 스님들로 결성된 우리 비텐스 스님들처럼
0: 그렇구나.
1: 네,
0: 그
1: 일곱
0: 뒤에서 이제 무대에
1: 네,
0: 이제 이렇게
1: 제가
0: 작업하시고,
1: 총감독을
0: 예.
1: 하고요. 또
0: 아,
1: 이렇게
0: 감독을 하신 거구나. 벚꽃 공연 감독.
1: 네, 감독을
0: 그러시군요.
1: 하고 또 제가 직접 전수해드리고
0: 예.
1: 그분들이 또 스님들께서 올라가셔서 저렇게 단체로 합주로 또
0: 예.
1: 이렇게 법문을 설법하신 장면입니다.
0: 야, 대표님이 또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1: 네.
0: 대단하시네요. 아, 우리 대표님이 직접 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0: 이렇게 스님들의 수행 방편 중에 하나였던
1: 네.
0: 어떻게 보면 절 안에만 있었던 이 법고를 이렇게 세상 밖에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1: 네, 저희가 사실 많은 불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시간대에 새벽이나 또 저녁에 예불 시간에 가지 않으면 그 북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0: 들을 기회가 없죠.
1: 네, 딱 그 시간에만 하고 또 모든 사찰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불자분들이 누각에는 벚꽃은 보고 있지만 그 사물은 다 보고 있지만 연주하는 자체 그 설법을 듣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법을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축생들을 위한 법문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자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좀 이 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밖으로 좀 나와야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0: 이야, 이 소중한 법고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1: 네.
0: 이렇게 무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1: 네.
0: 정말 큰일하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설법이 아닌 어떤 우리 법고의 소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예, 부처님 법과 또 인연을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1: 네.
0: 참으로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또 제가 들어보니까
1: 네.
0: 우리 정통국악예술교육협회를 통해서
1: 네.
0: 법고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1: 네.
0: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 국악을 하고 싶으나 뭐 결혼이나 뭐 취업 생계에 또 이런 걸로 국악에 꿈을 접었던 분들이 만나서 공연을 이렇게 하던 중에 또 자연스럽게 설립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0: 다,
1: 저 사진 딱 나오네요. 교육생들인가요?
0: 이제 교육생도 계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1: 야.
0: 그래서 조금 군부대나 이게 이게 취약계층에 보면은 저희가 소리로 또 이렇게 기쁨을 전달을 해드리러 가고 또 공연으로 받은 수익금으로 이렇게 어르신들께 기저귀나 뭐 이렇게 휴지 같은 봉사도 하고 이번에도 이번 일곱 벚꽃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봉사를 하신 동국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데 기부를 좀 하시고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짓고 계시네요.
0: 네. 받은 걸 되돌려 드려야 되니까요.
1: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유, 멋집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 이 법고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 법고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악보도 있고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그 체계된 생활을 이렇게 그걸로 배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우선은 떠나서 벚고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승에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전승의 체계화 이런 그런 가치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위에서 그냥 입으로 그렇죠. 전해지던 이론들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거. 그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0: 우선은 저 역시도 스님께 배웠는데 스님께 옛날 전통 방식으로 부전심수죠. 이렇게 배웠는데 어깨너머로 배우는 이런 방법으로 배웠는데 정말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봐야지만 알고 정확히 문건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믿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면 또 이런 거야. 아유 뭐 이게 어떤
1: 일주일
0: 게
1: 일주일 전에 다르고 일주일 후에 또 다르고
0: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하루면은 벌써.
1: 아니, 스승님은 왜 그러신 건데요?
0: 네, 그 항상 여쭤봤지만 원래 그런 거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아니고 좀 체계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이 벚고의 맥이 끊기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또 스님께 받았으니까 그거를 좀 정립을 해서 맥이 끊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1: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소개하고 또 후배 스님들한테 그것을 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0: 그냥 돕는 역할이죠.
1: 돕는 역할. 아유, 겸손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화하, 함께 울리는 마음. 화하.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화합입니다. 이 화합은 이번에 이제 키워드로 선정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 스님들과 벚고 일곱 벚고의 합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곱 벚고를 치고 있지만 그 외에 스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국불교 그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정말 각기 다른 스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수행의 방법도 다를 것이고 약간의 계율도 다르고 그럼 좀 다르잖아요. 무슨 방법이나 공부하시는 길이 다른데 이 북소리 하나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게 다 화합된 모습을 보고 아 소리 하나로 이렇게 화합이 되는구나. 이 북소리 하나로 다 모였을 때는 그냥 부처님의 제자시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합으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1: 화합.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좀 막 분열이 너무 심하고 다툼이 너무 심하잖아요. 화합. 좋다. 그러면 수많은 스님들이 일곱 분의 스님들이 서로 저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북을 두드리잖아요.
0: 그렇죠.
1: 법고를 두드릴 때

0: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화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또 말씀 좀 부탁드려요.
1: 핵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화합과 합주와 이것은 다 지금 말씀하듯이 누구 하나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빨리 가서도 안 되고 오. 내가 또 늦춰줘서도 안 되고 오. 그 어느 정점을 만나야 또 이게 합주가 되고 화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꾸 저는 자비심이라는 새 단어가 떠올리곤 하는데요.
0: 자비심.
1: 네.
0: 가장 중요한 거죠.
1: 네.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또 알려도 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북소리에 녹아서 그 화합에 된 것이 합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단체로 보여드릴 수 있는 설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법고를 통해서 자비심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군요.
1: 네.
0: 야, 참 법고가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네요.
1: 네.
0: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화합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또 혹시 공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기쁨의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 화합의 순간, 기쁨의 순간. 네. 제가 사실 요번에 연등회에서.
0: 연등회? 네. 얼마 전에?
1: 네, 얼마 전에 했던 연등회에서 대동 한마당에 이 일곱 분의 스님들이 올라가셨어요.
0: 저 봤어요.
1: 네, 보셨어요?
0: 제 사회 봤잖아요.
1: 아, 네, 네, 네. 저는 그 순간이 기쁨과 환희와 모든 게 특별한 순간을 제가 맞이를 했는데요. 아까 이렇게 영상에 스님들이 북을 치셨던 곳은 실내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곳에서는 모든 안내 방송이 나가잖아요. 지금 잠시 전화기를 꺼두시고 뭐 시작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북을 연주를 해요.
0: 예.
1: 그러면 정말 적막하겠죠.
0: 조용.
1: 네. 네. 그런데 요번에 연등의 대동 한마당은 어디서 했냐면 종각 사거리에서 했어요. 근데 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관객들이 계시는데 북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사실
0: 수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1: 이거는 뭐 1,500명 게임도 안 되는 숫자죠. 너무 많은
0: 그 수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조용해요?
1: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사실 스님들한테는 지휘자잖아요. 뒤에서 근데 스님들은 벚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0: 그렇죠. 무대 총감독이시잖아요.
1: 네, 인이어를 끼고 계시거든요. 제가 숫자를 좀 불러드려야 이제 합주가 또 무대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인이어를 하나씩 다 채워드리고 인이어는 이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계 장치이고요. 또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조용히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드리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0: 너무 조용해서.
1: 그 정도로 조용해서 누가 조용해라고 한 적도 없고 안내 방송에 나간 적도 없고 아무 그런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소리가 한타가 딱 울리는 순간 정막해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0: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북에 집중하면서.
1: 네. 그래서 이게 이 찰나의 순간이 벚꽃 소리 하나로 이렇게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선명상 그러면 사실 뭐 가부좌 들고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이런 게 선명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찰나에 모두가 집중을 해서 저기 한 곳만을 귀와 눈이 마음이 모두 빼앗겼다는 건 그게 선명상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0: 그때가 바로 집중과 몰입.
1: 네.
0: 아, 이것이 선명상이구나라는 그런 느낌과 확신을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선명상과 공연을 함께 담아낸 어떤 계기라든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1: 네, 제가 아는 그 서명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반화선의 수행 그 시작점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누구나 쉽게 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춘 수행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소리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 여운이 남았을 때 그 머무르는 그 과정이 선명상의 본질과 이렇게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수행 그러면 스님들만 할 것 같고 뭐 도인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수행법을 벚꽃의 소리에 그 얹어서 이렇게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좀 아까 그 공연에서도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그 연결고리를 좀 제가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선명상과 공연을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0: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 시대에 진심으로 참으로 필요한 어떤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이 벚꽃 공연을 통해서
1: 네.
0: 무대 총괄 감독을 맡으며
1: 네.
0: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벚꽃 또 아름다운 울림의 소리를 소개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1: 네.
0: 무대를 감독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가 있다면 아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지금 벚꽃을 연주도 하고 뭐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뭐 무대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사실 저희가 인터넷 매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공연을 보러 가야지 하면 이렇게 찾아봐서 갈 수 있잖아요. 그 가는 이유는 뭐죠? 제가 행복을 찾아서 그 시간만큼 행복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0: 아, 행복.
1: 네. 그래서 그런 무대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조금은 모자르더라도 조금은 실수가 있고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어느 분에게는 할머니고 어느 분에게는 엄마고 어느 분은 그냥 내가 아는 아저씨야, 아줌마야, 학생이야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 노력을 해서 무대에 올라섰을 때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누군가는 희망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는 만들어가는,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가 가장 이상적인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함께 네. 행복한 마음으로
1: 네.
0: 어우러지는
1: 네.
0: 무대. 대표님 제가
1: 네.
0: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 네.
0: 우리 10분의 스님들이 네. 그때 선명상 법회 때
1: 네.
0: 빅텐스라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춤췄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때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어느 스님이 내 나이 50대가 지금 내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수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1: 네.
0: 수만 명의 대중들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출 때 좀 틀렸어요.
1: 네.
0: 오른손 해야 되는데 왼손
1: 들고
0: 틀리고 했는데 그걸 보신 우리 불자님들이 틀린 것도 못 느꼈지만
1: 네.
0: 그냥 틀렸어도 그것조차도 너무나 귀엽고 재밌었대요.
1: 네.
0: 그냥 행복했대요.
1: 저도 후기를 네. 또 많이 들었었는데요.
0: 네.
1: 어떤 스님께서는 총님에 계셔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또 안 된다고 그러시고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안 된다고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참 힘든 네. 과정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법하게 팔을 올리는 동작까지만 하셨잖아요.
0: 네.
1: 그 후기는 정말
0: 예.
1: 그 여법하다.
0: 예.
1: 불자님들은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죠. 예.
0: 그래서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상적인 무대가
1: 네.
0: 좀 틀리면 어떠냐. 조금 어긋나면 어떠냐.
1: 네.
0: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1: 그렇죠.
0: 어우러지는 무대가
1: 네.
0: 최고의 무대 아니겠냐. 진심으로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런 무대가 더욱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선생님.
0: 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볼까요? 히히, 울림을 세상으로. 저게 초성 퀴즈거든요.
1: 히히라고 하신 거 아니죠, 선생님?
0: 히히라고도 안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네. 몰라가지고. 아니, 이 아름답고 이 행복한 무대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니까 사람들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 히히랑 해랑 뭐가 다르죠, 선생님?
0: 혹은 포호? 네. 울림을 세상으로. 네. 그래서 저는 히히가 그냥 웃음을 뜻하는 거 아닐까.
1: 네, 그럼 이렇게 했죠.
0: 그래서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1: 네, 답은 회양입니다.
0: 회양. 네. 아, 왠지 회양일 것도 같았는데. 아, 난 그래도 히히로 미국 갔죠. 비록 틀렸지만 네. 아, 회양. 네.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 회양이지 않습니까?
1: 네.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께 뭐 설법이나 뭐 이런 법문으로 배우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북소리로 이 설법하는 법을 그 부처님의 말씀을 또 배웠기 때문에 또 설법하는 방법도 배웠고 해서 스님께 받은 그 자그마한 제 기능이나 뭐 이런 거를 다시 스님들께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을 뜻해서 회양이라고 해봤습니다.
0: 널리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걸 네. 그대로 많은 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
1: 네.
0: 회양.
1: 네.
0: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1: 네.
0: 지금까지 대표님과 법고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1: 네.
0: 대표님에게 법고는 어떤 존재입니까?
1: 법고는 저에게는 법구입니다.
0: 법구?
1: 네.
0: 자세한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1: 이게 사실은 축생들을 위한 법문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는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울림으로 모든 생명을 깨우고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저는 가슴 깊게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고는 제게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의 법구라고 생각을 법구. 하고 있어서
0: 네. 법구는 이제 쉽게 풀이하면 법의 도구란 뜻이거든요.
1: 그렇죠.
0: 법의 도구, 법구. 네. 아, 대표님에게 법구란 널리 중생들에게 네. 부처님의 법을 펼칠 수 그렇죠. 있는 법의 도구다.
1: 네.
0: 아까 말씀하신 법구가 곧 수행입니다.
1: 네.
0: 라는 그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대답이 되겠네요.
1: 네, 선생님.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0: 그러면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법고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실 텐데
1: 네.
0: 이 법고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길 바라시나요?
1: 지금 사실 사라져가는 이런 법고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요. 또 제가 좀 바래건대 전국 사찰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이 벚꽃 소리가 울려주시면서 스님들의 설법을 사실 이제 뭐 스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벚꽃은 있으나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서 못 치시는 스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고요. 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강원에 가야지 그런 큰 법고가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배움도 그 선배 스님들께 구전심수로 배우는 것처럼, 근데 다른 종파의 스님들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속인이지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배움을 좀 가져가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회양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들께서 좀 많이 배우셔서 많은 중생들에게 그 예. 법고의 소리로 깨우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울림이 또 많은 생명들에게 자비와 또 위로와 이런 감동을 좀 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벚고의 뜻, 그런 수행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오랫도록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0: 예. 혹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1: 네.
0: 스님들은 법고 다 칠 줄 아는 거 아닌가?
1: 아, 네.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1: 네.
0: 스님들이 법고를 제대로 배우려면 해인사나 통도사나 네. 송광사, 뭐 범어사 같이
1: 네.
0: 큰 절에 가야 이제 법고를 배울 네. 수가 있는데 미처 배우지 못한 스님들이 계세요.
1: 맞습니다.
0: 그죠?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큰 사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셔서
1: 네.
0: 법고를 미처 못 배우신 스님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해인사나
1: 네.
0: 송광사에 가서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미처 못 배우셨지만
1: 네.
0: 지금이라도 법고를 좀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그렇죠. 스님이나 혹은 제가 신도들에게
1: 네.
0: 또 법고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전수를 해주는 네. 전달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스님.
0: 저도 배우고 싶은데
1: 네.
0: 제 친한 스님이 법고를 잘 쳐요.
1: 그렇죠, 누군지
0: 아시죠? 그래서 저도

0: 그 친구한테 배울게요.
1: 네, 그러시면서. 네,
0: 웃자가 안 되시고요. 네. 아,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소중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울림이 가득한 법고 네.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데 응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스님.
0: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0: 토크쇼 가피의 네. 공식 질문입니다. 네. 김혜진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가피란 울림입니다, 스님.
0: 울림! 네. 이야, 딱 떨어지네요.
1: 그 부처님의 가피는 뭐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벚꽃 소리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사람을 좀 움직이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벚꽃을 만나고 스님께 벚꽃을 배우고 다시 스님들께 돌려드리는 이 과정, 제가 있는 이 자체가,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가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0: 이야, 가피는 울림이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 법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대로가 가피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법고의 아름다운 울림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기를 발언해 봅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100일 기도 공덕보다 100

0: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0: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살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교이지의 월트입니다. 먼저 시간에 양능신 그 신심 불태면 즉수 불견성 성불이리요. 여기까지 했죠. 만약 능이 신심이 물러나지 않은즉 누군들 견성 성불하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 만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현실적 부분에 소원을 이루게 함으로 부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장시켜서 견성,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불성이 있음을 찾아 성불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불교를 처음 시작할 땐 소원을 이루게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원을 이루는 모습들은 보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개 소원을 이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창원에 주지를 했었는데요. 그중엔 보니까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고를 졸업하고 그쪽에 이제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에 취직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본인이 열심히 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게 웃기는 세상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장은 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조금 놀 때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못 베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빠요, 시기 질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못 베겨가지고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내니까 사장이 그러지 말고 좀 하라고 사정사정으로. 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아무리 보호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더 이상 베기질 못하고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우리 회사에서 너무 힘들면 네가 적게 차려가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해라. 그래서 적은 회사를 모든 이제 그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저 외곽에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생산을 하는 적은 공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멀리 외곽에 있던 공장을 창원 공단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망치질을 해가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IMF가 왔대요. 그 IMF가 왔으니까 본인 혼자 IMF가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동안 벌었던 월급을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 문을 닫지 않는 한은 월급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오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분은 생각이 뭐냐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별들이 있을 거다. 이런 힘든 여정이 와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그 종업원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는 내가 대줄 테니까 공장에 와서 놀지 말고 뭐든지 만들어 가라. 네가 만드는 부분에 목적이 있고 그 사용처를 만들어내면 본인이 그려서라도 그 물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IMF 때 모든 공장들이 다 문 닫고 있을 때 그 공장은 망치 소리가 계속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건 저 시골에서 취직해서 왔던 그 종업원들이 집에 부모들이 필요한 호미도 만들어주고 뭐 소위 경의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농기기를 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료는 내가 사줄 테니까 너들 놀지 말고 망치질해라. 근데 모든 공단이 다 공장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불이 켜져 있고 망치질 소리가 나니까 어떤 급한 오다를 받은 기업의 사장이 와가지고 공단을 찾아서 자기 원하는 바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 공장에 불이 켜져 있고 그 공장에 망치 소리가 나니까 거기를 찾아 들어왔더래요. 내가 이러이런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어줄 수 있냐. 아, 지금까지 물건 만들 게 없어가지고 농기계나 만들고 본인 필요한 것만 만들어 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열 번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오다를 받아가지고 공장으로 운영해서 지금은 종업원이 300명이 넘는 공장으로 발전했어요. 그 성공담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 스님을 내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옛날에 스님을 구인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님이 나를 큰 스님한테 안내를 해서 공장 이름까지 지어줘서 스님이 나한테 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게 불태전이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 안 가? 온다 이거예요. 수행이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부분의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냥 뭐라 그래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 내가 두 번 세 번 맞는데 나한테 무슨 복이 있어? 여러분, 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불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성이 크게 돼 있습니다. 나는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중생십백기 더 이상 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믿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십법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생각 하나 바뀌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생각만 바꾸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등지고 부모한테 불효를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피눈물 나게 부모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 하나 확 바꾸면 그 불효자가 효자로 바꾸는 건 순간입니다. 효자로 바뀌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을 바꾸면 효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생각을 바꾸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꿔가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견성성불이려. 내가 적어도 신심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면 모두가 다 견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금에 내가 지금에 증명 삼보하옵고 삼보께 증명하옵고 여기서 증명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확신하여 밝혀준다는 뜻이에요. 응? 내가 입증을 하겠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니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게. 이를 개여하노니 하나하나 너에게 경계해서 가르치는 것이니 집이고 범죽 생함 지옥 하리니 그런 줄 알면서 짐직 범한 즉 살아서 지옥에 빠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노력을 하면 견성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기회를 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으며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언제 지옥을 가요? 살아서 지옥을 간다. 여러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순간은요, 조금 힘들어도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현실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극락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요.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내가 큰 힘을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희망을 주셨어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병원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큰 쌤은 절대 그거에 생각을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살 수 있어.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일 모레와 내일 모레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내일 모레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내일 모레이지만 내일 모레 죽는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일 모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설사 내일 모레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이면 그에게는 그렇게 절망만은 아니에요. 왜? 부처님 가피가 내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희망이고 그 희망은 지옥만은 아니고 즐거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명이 생명이 다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얻는 생명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이래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일 수 있어요. 육두윤회의 한시적 부분이 생명만 생명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불성의 성품이라는 자체는 무한하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주인공이 될 거냐, 육두윤회의 어부의 부침에 따라서 돌고 도는 부분이 생명이 주인공일 거냐,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요, 죽는 날까지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대단히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줄 알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범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흉을 보고 내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내가 그냥 재미있어만 말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그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서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에 집니까? 내가 한 말에. 내가 한 말에. 곧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해놓은 말을 내 입으로 깨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깨매고 싶은 게 문제지. 깨매고 싶을 정도로 반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마어마한 업으로부터 자유를 수 없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그 강의를 듣거나 법문을 들을 때 이것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이 교로서의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얘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일로 받아들였을 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살아서 지옥에 빠지리니 갑을 신여와 가히 삼가하지 않으면 갑을 신여여 가히 삼가하지 않겠느냐. 삼가하고 삼가해라.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고 조심해라. 어떤 것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행하지 않는 용기를 내라. 자꾸 마음을 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만들어가기서 애쓰라. 재미삼아서 행하는 그 행위가 훗날에는 벗을 수 없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꾸지 않으면 그 부분은 영원히 나를 옥죄어가는 그야말로 누에 고추가 스스로 실을 뽑아

누굴 가둡니까? 자신을 암호로 가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이 잘못되어진 삼가해야 될 이런 부분을 삼가하지 않았을 때 나를 지옥에 가두는 일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이 하나가 누구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이 그 저희 생각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아니, 우리는 그때 뭔 생각을 해야 돼요? 방생을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을 적극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불토도 남의 걸 소위 훔치지 마라. 훔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해서 얼마만큼 보살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나를 지키는 부분을 만족할 것이 아닌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를 베풀 것인가라고 애쓰는. 그런데 잘못하면 여러분 베푼다라고 하는 부분의 미명하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성과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아픔으로부터 길이 되어주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목표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그거 남의 아픔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주변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지혜를 발현하는 우리 대성사의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사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야기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과감하게 고쳐라. 고치는 게 도다. 그러니 송화에 가로되 옥토 승침 체로상이요. 옥토 뜨고 짐이 늙는 모습을 재축하며. 여기서 옥토라는 자체 뭐예요? 달이에요. 달. 응? 달에 토끼가 방아 쪄야 안 쪄야. 우리 옛날에 그렇게 믿었잖아요. 토끼가 방아 찢는 모습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옥토의 옥토가 뜨거짐이, 달이 뜨거지면 뭘 얘기해요? 늙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는 얘기라는 거죠. 달이 만월이 됐다가 달이 지는 부분이 한 달 단위로 돌아야 안 돌아요? 그 달로 돈다는 거예요. 달, 세월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토가 뜨거짐에 늙은 모습 재축하며 금호 줄물 총련광이로다. 여기서 금호라는 자체는 뭐냐면 해를 말해. 해. 응? 해에 금까마귀가 있다고 해요. 금까마귀가. 그래서 해가 지구 뜨는 걸 반복하면 뭐가 가요? 1년이 가는 거고 달이 뜨고 가는 부분을 반복하는 건 달이 가는 거예요. 한 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이 가고 해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가니까 우리는 늙었어 안 늙었어? 늙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는 늙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 몰라. 늙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하고 그런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영원히 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지. 그게 문제야. 응?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늙는 줄 알았어. 근데 얼마나 큰 착각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도 가끔 보면 내가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다니까.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옥토가 뜨거짐이 늙음을 재축하며 금호가 뜨거짐이 세월을 재축함이라. 세월이 가면 늙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 계속 물어보지만 여러분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 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나도 그래. 나도 안 늙고 싶고 나도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걸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늙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쓸데없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내일 가듯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 고통의 늪에서 나올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위해서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뭐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주변 사람 좋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행하라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것 자체는 궁극 남을 위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거 그게 부모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형제를 위하라는 얘기가 그게 나를 위하라는 얘기고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그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하라는 얘기는 부처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이게 잘 계산해야 돼. 근데 마치 그 부분이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가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삐져 안 삐져? 이게 문제라니까.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아니,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으로 겸손하라. 이게. 거만한 마음을 내지 마라. 이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복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그 신도 중에 저 서울 쪽에 있는 불자님이 계셔. 그분은 어디 불사한다 그러면 안 빠져. 내 저 시골에 불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는 절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 가서 불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시주를 해. 근데 그분이 스님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럼 그 고마운 분에게 제가 인사를 해요.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 내주셔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스님 절입니까? 그분 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절을 여러 개 졌는데 내 건 없어. 맞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스님 절입니까? 다 불사를 위한 일이고 많은 신도들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스님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은 분은 아닌데 기도는 많이 하신 분이야. 아 저분이 눈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책 보고 공부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야. 응? 내가 행하는 일은 그 모든 부분들이 상대를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임과의 법칙에서 보면 다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등을 키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켜야 되는 거지. 그게 궁극에는 불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궁극에는 나를 위한 부분이 되는 거다. 저 화장실에 가서 내가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듯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건 전부 다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단순하게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나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자, 화장실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한두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그거 안 하고 그거 더러워가지고 난 절대 내가 절에 기도하러 왔지 그거 하러 왔어? 그리고 뺀질거려서 그늘에서 시간 보냈어서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 부분에는 그걸 하기 싫어서 눈치 본 부분이 하나 쌓일 거고 한 부분은 내가 부처님 전에 거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그득하게 차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옥토끼가 뜨부지고 금가마귀가 뜨부지서 세월이 갔지만 그 세월은 같은 세월입니까? 다른 세월입니까? 뭐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두 명 굴이 여호조로요. 이름을 구하고 이로움을 구함은 아침 이슬과 같으며, 명예를 구하, 내 이름을 구하거나 나의 이로움을 구하는 일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이 해 뜨기 전에는 초롱초롱 달려있지만 해가 반짝 뜨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아무리 빛이 나봐도, 아침에 그 이름이 빛이 나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하루아침에 이슬 같은 부분이라고. 명예를 구하거나 부를 구한 부분 자체는 결코 우리 인생에 아주 잠깐 동안 소유할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한 부분이 뭐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다물은 일조 진리장. 명예를 가진 부분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명예 잠깐 동안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 죽고 난 다음에 뭐 그 명예가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치더라도 자다가 아니라라면 그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시네? 내가 지금 계속 살아있다는 전제로 그게 내 거지. 숨만 쉬면 내 거 아니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딱 표현 맞는 부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졌다 한들 자다가 아니라면 그만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한들 숨만 쉬면 내 거 아니듯. 근데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놔요, 못 놔요? 못 놓잖아요. 그걸 못 놓기 때문에 그래, 업에 잡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나요? 원숭이를 잡으려거든 통 같은 구멍이 적은 부분을 거의 먹을 걸 집어넣어놓고 그걸 원숭이한테 가지라고 그러면 원숭이가 집어넣고 주먹을 쥐고 꺼내려면 나와야 안 나와요? 에? 그게 안 나오니까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놔 못 놔? 그래서 잡채야.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부분이 우리는 그 원숭이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우리끼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진리 시각으로, 부처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원숭이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아,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명예에 탐착하거나 그 아침 있을 것 같은 물질에 탐착하는 부분이 우리 삶을 중생의 육두윤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발목을 스스로 얽어맨다. 사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원숭이가 주먹 쥐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으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육두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들이 이름을 구하거나 자존심을 구하거나 순간적인 앞에 있는 부분이 아르마리에 눈 멀어서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삶이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을 윤회의 주인공으로 나를 얽어매는 것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에 충분히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욕심내는 부분으로 나를 그 부분에 얽어매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진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혹고 혹영 사석연이로다. 혹 괴롭고 혹 영화로움은 저녁 연기와 같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혹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영화로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영화로움을 꿈꾸고 영화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더 겸손해질 텐데 우리는 영화로움 뒤에 반드시 괴로움이 또 온다는 생각을 못해요. 괴로움도 오고 영화로움도 오고 또 괴로움도 오고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에요. 오르고 왔다 내려갔다 흐렸다 갯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은 어떤 거냐, 저녁 연기와 같다. 여러분, 저녁 연기가 초저녁에는 연기가 보이지만 깜깜해지면 연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